0: 들여놓는 일?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일요일에 소소한 일상들 나눠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CBBC 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영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빛녀의 라디오에서의 은빛녀의 마음술래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마음의 치유와 평화를 만나러 함께 거닐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요. 비틀즈 Let It Be 감상하시고 은빛녀의 마음술래 함께 할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

종결을 초월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나서고 역시나 세계 각국의 수많은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러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내 안에 나를 만나러 가는 그 아름다운 여정을 생각하며 함께 순례길 떠나보실래요? 은빛 수녀의 마음 순례길.

언젠가 한 지인이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띠며 제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남편이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온 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빛에는 자신감이 생겼고 방황을 끝낸 듯 다시 직장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오랜 시간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한창 일할 나이에 갑작스러운 퇴직을 맞았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무력감,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 속에서 긴 시간 우울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권했습니다. 대체 그 길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순례길에서 그가 적어 내려간 글을 가만히 읽어봅니다.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거창한 의지도 대단한 신앙심도 없었다. 비행기표도 혼자 못 끊고 영어도 못하고 외국 음식 이름 하나 모르는 내가 혼자 길을 나서려니 솔직히 엄청 겁이 났다. 그저 얘라 설마 죽게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걸었을 뿐이다. 그런데 걷다 보니 눈물이 날 만큼 좋다. 계획 없이 부딪혀도 되는 세상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왜 나는 여태 죽을 것처럼 겁내며 살아왔을까? 그의 글을 읽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순례란 설마 죽게 하겠어? 하며 내 삶을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진정한 순례자는 필요 없는 짐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배낭이 가벼울수록 걸음도 가벼워지듯 욕심의 짐, 불안의 짐,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던 무거운 갑옷까지 하나씩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만나게 됩니다. 순례길 위에서 그는 와인 한 잔에 눈물을 흘렸고 길을 잃은 순간 다가와준 낯선 이를 천사처럼 만났습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음에 감사했고 길가에 작은 풀꽃 하나, 우연히 떠오른 무지개 하나에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고 은총이었습니다. 여정을 마치며 그가 남긴 마지막 한 문장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걷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잔뜩 웅크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잠시라도 타인의 시선도 내 안의 불안도 조금 내려놓고 마음의 순례를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만 버티려 애쓰던 발걸음을 멈출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우리를 걷게 하시는 그 은총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릴 테니까요.

음악이 스며들다 토요일 음악 작가님이신 이연석 작가님의 곡이었습니다. Return to Love, Buen Camino. Buen Camino, 스페인어로 좋은 길 되세요라는 뜻인데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건네는 인사라고 합니다. Buen Camino, 좋은 길 되세요. 좋은 순례 되세요. 이런 이야기죠. 주일 아침 1호와 영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빛의 라디오 에세이 은빛의 마음 순례. 오늘은요, 김용우 순례 에세이 우리 코너 제목과도 어울리는 마음의 순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길을 떠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 이것저것 잘 챙기려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요, 완벽하게 준비하려기보다는 일단 시작해보는 것, 그냥 부딪혀보는 것,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가고 싶은 그곳을 딱 한 걸음만 내디디면 바로 우리의 순례길은 시작되니까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Dan Fogelberg, Leader of the Band, John Denver, Poems, Prayers and Promises.

댄 퍼거버그 리더 오브 더 밴드 존 덴버 포엠스 프레이어스 앤 프로미시스 시와 기도와 약속 아우 왠지 이 단어가 너무 예쁘네요. 우리가 마치 작은 순례자의 길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산티아고를 다녀온 저 지인의 남편분의 글 중에서 또 이런 글이 와닿았습니다. 계획 없이 부딪혀도 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은 평소에 계획형이세요? 아니면 일단 부딪혀보는 편이세요? 그런데 제가 살아온 길을 돌아봐도 생각해보니 그냥 하다 보니 되는 것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도자의 길을 들어선 것도 그렇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지금 이렇게 생방송까지 진행하는 그런 수도자가 된 것을 봤을 때 절대로 제 계획 안에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열심히 매 순간순간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그 길이 보이는 거고 그 길을 또 열심히 걷다 보니 여기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흘러가는 대로 맡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레아 살롱과 The Journey, 리나 마텔 One Day at a Time.

레아 살롱과 더 저니, 레나 마텔, 원데이 앳 어 타임.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달라는 기도의 그런 노래였네요. 지난날에 대한 거, 후회라든가 불안이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저 오늘 하루만 충실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순례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결국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루치 짐만 짊어지고 어제 거 내려놓고 내일 거 미리 지지 말고 오늘 하루치 걸음 그 걸음만 걸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요. CB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좋은 오늘 일요일에 함께하는 은빛은 여라드 에세이 은빛은의 마음술래 들으시면서 문자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You to walk on.

You to work on. 순례라는 거는 꼭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병원을 향해 갈 수 있고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서 출근하는 길이 순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또 힘든 마음을 이겨내는 오늘 하루가 가장 긴 순례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걷고 있느냐. 걷다 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덕분에 또 예상치 못했던 선물도 만나게 합니다. 내 계획은 어긋났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 순례길이 선물이면 좋겠습니다. 밥 딜런, Every Grain of Sand, Gary and the Pacemakers, You Will Never Walk Alone.

모래 하나도 그냥 존재하는 것은 없다. 다 이유가 있다. 밥 딜런, Every Grain of Sand. Gary and the Pacemakers, You Will Never Walk Alone. 당신은 절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순례길에서 가장 큰 위로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힘겨울 때도 돌아보면 분명히 누군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순례 함께 걸어봤는데요. 순례는 우리 일상 안에서 시작되죠. 조금씩 더 사랑하고 성장하면서 조금 더 주님께 나아가면서 그 모든 걸음이 순례길이 아닐까요? 완벽한 준비보다 그냥 하루치의 걸음, 그 걸음의 용기, 한 줌의 용기. 그럴 때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수록 더 많은 것이 보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그 작은 순례길이 되지 않나. 혼자가 아니고요. 우리 함께 걷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순례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곡은요. 닐 영의 원더린.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평안한 순례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주일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4: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3: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4: 네? 어쩔 수 없다고요?
3: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4: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5: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논에서 미꾸라지를 키울 때 메기를 넣으면 미꾸라지가 잡히지 않으려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튼튼해지고요.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수준의 가뭄을 겪으면 오히려 뿌리가 깊게 자라고 수확량도 늘어나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작은 자극이 성장을 이끌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이준형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형입니다. 한 주의 고단함과 적당한 긴장도 우리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 아닐까요? 오늘의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졌을 거라 믿으면서 오늘도 2시간 함께합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에르반노 볼프 페라리의 세레나타 들려드렸습니다. 샤론 캄의 클라리넷, 루벤 가차리아니 지휘하는 뷰르텐베르크 실내악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리하트 바그너의 이졸데의 사랑의 죽음, 이졸데는 리베스토우트, 리스트가 편곡한 피아노 독주판으로 들려드립니다. 이고르 레빗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리스트가 피아노로 편곡한 바그너의 사랑의 죽음 리베스토트 들으셨습니다. 이고르 레빗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내부에서는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과 음악이 얽힌 이야기, 또 음악사의 오늘 있었던 일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음악은 말러 교향곡입니다. 바로 8번인데요. 흔히 천인 교향곡이라고 불린 작품이죠. 초연 때 1,000명이 넘는 연주자가 연주에 달라붙어서 천인 교향곡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1,000명까지 꼭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한 300명은 무조건 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 관한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 혹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말러 교향곡 8번은 흔하게 들을 수는 없는 곡이죠. 워낙 규모가 크고 연주자도 많이 필요하니까요. 독창자만 몇 명입니까? 소프라노 셋, 알토 둘, 테너, 바리톤, 베이스. 독창자만 8명이 필요하고 여기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오케스트라가 오관 편성까지 가고 합창단, 소년 합창단까지 필요한 작품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0년에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 근데 올해는 이 우연의 일치인지 놀랍게도 올 한 해 동안 말러 교향곡 8번을 4번, 5번이나 연주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듣고 왔고 가을에도 또 들을 예정인데 이 곡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별로 안 좋은 사이였던 어색한 사이였던 저와 말러 교향곡 8번의 물론 저의 일방적인 생각이죠. 사이가 조금은 이제 관계가 개선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이 곡은 저한테는 굉장히 수수께끼 같고 또좀 불편한 곡이었어요. 일부에서는 우리 라틴어 찬가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시여 베니 크리에토 스피리투스를 음악으로 만들었는데 2부는 괴테의 파우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또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이두 개가 도대체 어떻게 엮이는 건지 이 둘을 붙여도 되는 건지 1부는 아무리 봐도 칸타타 같고 2부는 오페라 같은데 이게 어울리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음악은 훌륭합니다만 하지만 마치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2000년, 3000년의 서양 그 문명사를 하나의 작품에 녹여내려고 했듯이 말러는 자기 교향곡에서 이렇게 같은 다양한 것들을 포용하려고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엮어내려고 한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제는 결국 물론 이제 그 내용에서는 많이 다르지만 이 둘을 말러가 성소골 하나로 엮은 그런 야심찬 작업 혹은 베토벤 교향곡 9번 이래 교향곡의 텍스트가 들어간 어떤 작업의 어떤 최종판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파우스트의 주제는 결국 죽음과 파멸이 아니라 구원으로 끝을 맺는다는 건데 이 파우스트 악마와 계약한 파우스트의 결국 탐구는 오만이라기보다는 열망이었던 거죠. 이 파우스트가 구원받는 순간이 바로 괴테가 쓴 마지막 파우스트 마지막 장면인데 말러는 교향곡의 피날레를 이 장면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천국의 소년들과 천사들의 무리가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죄 많은 여인들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아드렸던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이제 성녀인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가 차례로 등장해서 성모님께 이제 청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우스트의 사랑이었던 그레트헨이 등장해서 결국 파우스트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달라는 청을 하고 성모님께서 이를 허락하죠. 이때 성모 마리아 마터 글로리오사 영광의 어머니 역을 맡은 소프라노는 이 교향곡 8번이 엄청난 곡에서 딱두 줄만 노래합니다. 근데 그두 줄이 정말 중요한 작품의 핵심이죠. 쉬우면서도 어려운 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바로 이 마터 글로리오사가 말씀하시는 더 높은 하늘로 오라 부분, 즉 말로 교향곡 8번의 피날레 부분 들려드립니다. 소프라노 아드리아네 케이로스가 바로 이 중요한 두 줄을 노래하고요. 테너 요한 보타는 마리아 박사, 성인이겠죠? 이 은둔자 성인의 역을 맡았습니다.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하는 베를린 슈타츠오퍼 합창단, 베를린 방송 합창단, 아우렐리우스 소년 합창단, 그리고 슈타츠카펠레 베를린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말러 교향곡 8번 가운데 데미 피날레 장면 들려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아드리안네 케이로스, 테너 요한 보타의 노래였고요.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하는 베를린 슈타츠 오퍼 합창단, 베를린 방송 합창단, 아우렐리우스 소년 합창단, 그리고 슈타츠 카펠레 베를린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확실히 실연으로 또 음악을 들으면 새로운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말러 교향곡 8번 같이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퍼붓는 작품은 실연으로 듣는 것이 확실히 좀 더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절친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저와 말러 교향곡 8번은 올가을에 다시 한번 만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음악사안에 오늘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오늘 역시 태어난 생일을 맞은 음악가도 많고 세상을 떠난 음악가도 있고 초연된 작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음악가 중에서는 20세기 초반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바이올리니스트 얀 쿠벨릭 있고요. 지휘자 라파엘 쿠벨릭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1880년 오늘 태어났습니다. 성악가 톰 크라우스에도 오늘이 생일입니다. 1934년 생이네요. 반다 란도프스카도 오늘이 생일입니다. 1877년에 태어났습니다. 반다 란도프스카는 고음악 운동에서 어떻게 보면 돌메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초창기에 학구적인, 학문적인 느낌이 강했던 고음악, 그래서 약간 아마추어리즘이 있었고 연주자들이 기교에서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편이었는데 인류 비루투오소의 역량을 갖춘 연주자인 반다 란도프스카가 하프시코드를 들고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에게 옛 음악, 옛 악기의 강렬한 기억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다 란도프스카 연주 들려드립니다. 프랑스와 쿠프랭의 신비의 장벽입니다. 1940년대 녹음이고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하프시코드가 아니라 모던 하프시코드라 울림이 조금 거칩니다. 그래도 옛 거장의 예술혼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반다란도프스카가 연주한 프랑스 쿠프랭의 신비의 장벽이었습니다. 네, 7월 5일에 있었던 다양한 음악 이야기 전해드리는 중입니다. 1965년 오늘 7월 5일에 영국 런던의 코벤트가든 로얄 오페라에서는 역사적 공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푸치니의 토스카 공연이었는데요. 이날 마리아 칼라스가 주인공 토스카 역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오페라 무대였습니다. 결코 길지 않았던 화려한 경력이 이날로 마감되었습니다. 본래 네 번의 연주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의사의 권고를 무릅쓰고 한 번만 무대에 섰는데요. 청중은 여러와 같이 반겨주었습니다만 그날 연주가 칼라스의 마지막 오페라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날 연주는 해적반으로만 그 비공식 녹음으로만 떠돌았는데 확실히 음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토스카 녹음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오페라 무대의 마지막으로 선 날의 전설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음질이 좀 안 좋지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날 공연 7월 5일 공연 가운데에서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비시다르테 마리아 칼라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1965년 7월 5일 로얄 오페라 하우스 실황 푸치니 토스카 가운데에서 노래 살고 사랑해 살고 였습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은 또 야노스 슈타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시면 103살이 됐겠네요. 멘델스존의 콘체르탄테 변주곡 작품 번호 17번 골라봤습니다. 야노스 슈타커의 첼로 연주, 제르츠 세베크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뭐 협주적 변주곡 혹은 콘체르탄테 변주곡이었습니다. 야노스 슈타크의 첼로, 제르주 슈베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슈베르트의 현악사 중주

G단조 도이치번호 173번을 기타 이중주로 편곡한 작품 중 알레그로입니다. 줄리언 브림과 존 윌리엄스의 기타 이중주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8: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8: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요셉 하이든의 가곡 She Never Told Her Love. 그녀는 자기 사랑을 말한 적이 없다네.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였고요. 안토니오 파파노가 피아노 연주 함께했습니다. 프란치리스트가 편곡한 멘델스존의 노래 날기 위해 들려드립니다. 마리아 바라노바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본래 가곡이죠. 노래에 날기 위해 리스트가 편곡한 피아노 독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마리아 바라노바가 연주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이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이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도 두 종류 아주 흥미로운 새 음반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들려드릴 새 음반은 독일 출신 오르가니스트 웨르크 할루베크가 연주한 바흐 앨범입니다. 할루베크는 지난 2017년부터 독일 각지에 있는 역사적 오르간을 순례하면서 18대의 오르간으로 바흐 오르간 작품 전곡을 녹음하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거대한 작업이 이번에 10번째 10집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오르가니스트에게 바흐 작품을 전부 연주하고 녹음한다는 건 정말 필생의 과업 같은 거겠죠. 이 시리즈는 방금 말 소개해드린 대로 독일에 있는 다양한 역사적 오르간을 통해서 그 오르간의 어떤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움을 바흐 음악과 함께 빚어낸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만합니다. 오르간이라는 악기는 사실 이 건물과 일체이기도 하고 악기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너무 달라서 연주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선택, 특히 그 음색 조합이죠. 레지스트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수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할루베크는 독일에 있는 역사적 오르간, 바흐 당대의 오르간들, 또 바흐가 연주했던 오르간, 또 바흐가 연주했을 법한 오르간, 바흐가 연주하진 않았어도 당대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오르간들을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공 잔향이나 기타 음향 추가 같이 요즘 사실 녹음해서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음에 손을 대는 일 없이 다큐멘터리용 마이크만으로 그 오르간의 음색을 가장 자연스럽게 잡아내려고 노력한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번 10집에서는 두 대의 오르간을 연주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는 바로 바흐 자신이 칸토르로 봉직했던 라이프치 토마스 교회에 있는 오르간인데요. 비렐름 자우어 오르간입니다. 다만 이 악기는 바흐 당대의 악기가 아니라 19세기 말에 1880년대에 새로 만들어진, 말하자면 낭만주의 시대의 오르간인데 이 악기를 연주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음반에서는 레겐스부르크의 삼위일체 교회에 있는 새 오르간이에요. 2020년에 만들어진 이른바 바흐 오르간인데, 바흐가 좋아했던 여러 가지 기록이나 얘기 남아있는데 바흐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오르간을 구현한 그런 악기입니다. 역사적 악기를 순례했던 할루베크가 마지막 10집에서는 이제 낭만주의와 우리 시대 21세기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미래로 향한 셈인데요. 먼저 라이프치 성 토마스 교회의 비렐름 자우어 오르간을 연주한 트랙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낭만주의 시대 오르간이기 때문에 사실 바흐 음악에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토마스 교회도 바흐 음악을 연주하려고 비교적 최근에 바로크 당대 양식의 오르간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자우어 오르간은 전형적인 낭만주의 시대 오르간인데, 그래서 이 19세기, 20세기 초반 오르가니스트들, 작곡가들은 이 낭만주의 오르간을 위한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토마스 교회 칸토르였던 카를 슈트라우베는 이 바흐 작품을 이 오르간에 맞춰서 일종의 편곡을 낭만주의적으로 편곡한 셈인데요. 바로 그 연주를 들려드릴게요. 카를 슈트라우베가 편곡한 바흐의 환상곡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542의 첫 곡이죠. 웨르크 할루베크의 오르간 연주, 라이프치 성 토마스 교회에 있는 비렐름 자우 오르간으로 연주 들려드립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환상곡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542의 첫 곡을 카를 슈트라우베가 낭만주의 스타일 악기를 위해서 편곡한 판본이었습니다. 웨르크 할레베크의 오르간 연주, 라이프치 성 토마스 교회에 있는 빌헬름 사우어 오르간으로 연주했습니다. 정말 육중하고 찬란하고 무거운 전형적인 19세기 낭만주의 미학의 오르간이고 또 연주였습니다. 이런 것도 또 바흐 연주 전통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다른 악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제작된 새로운 악기지만 바흐가 좋아했던, 바흐가 이상으로 삼았던 바로크 시대의 양식의 오르간입니다. 이름도 바흐 오르간이라고 붙였더라고요. 레겐스부르크의 삼위일체 교회에 있는 악기인데요. 바흐가 좋아했던 저음형 깊고 중후한 음색, 또 지속력이 있는 기초음전, 다양한 리드 이런 것들이 구현된 악기여서 이 바로크 시대의 문헌이 말하고 있는 요즘 오르간 연주하고는 많이 다른 레지스터 조합이 가능한 그런 악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바로크 시대의 바흐를 위한 악기를 위해서 이 웨르크 할로베크는 바흐의 골츠베르크 연주곡을 오르간으로 연주했습니다. 본래 이 곡은 2단 하프시코드를 위한 작품이죠. 물론 피아노로도 연주합니다만 오르간 연주는 뭐 처음은 아니지만 드문 편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골츠베르크 변주곡 가운데서 아리아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변주곡까지 들려드립니다. 웨르크 할로베크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오르간은 레겐스부르크 삼위일체 교회에 있는 이른바 바흐 오르간을 연주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골츠베르크 변주곡 가운데서 아리아와 1, 2, 3 변주곡까지 들으셨습니다. 웨르크 할로베크의 오르간 연주였는데요. 독일 레겐스부르크 삼위일체 교회에 있는 헨릭 아헤렌트사가 만든 제작한 바흐 오르간 2020년에 제작된 악기였습니다. 오르간은 또 다른 세계여서 아주 뭐 들어갈수록 참 깊고 넓습니다. 근데 이 바흐 당대에 1730년대에 만들어진 오르간 교본이 있어요. 게오르크 프리드리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교본인데 아주 유명한 중요한 문헌인데 거기 보면 현대 오르간과 오르가니스트들이 잘 시도하지 않는 그런 레지스트레이션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서 그 18세기 오르간 악기와 악곡 또 연주 양식은 지금하고 많이 달랐구나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악기로는 그런 것들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역사적 악기의 복원도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운반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세운반의 주인공은 프랑스 작곡가 조셉 볼로뉴 드 생조르주, 흔히 쉐발리에 드 생조르주라는 별명으로 많이 널리 알려진 작곡가입니다. 사실 고전주의 시대 프랑스 음악은 음악사에서 가장 좀 부당하게 잊힌 시대, 과소평가되는 시대로 꼽혔는데 최근 들어 그래도 많은 재발견과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셉 볼로뉴 드 생조르주는 바로 그중한 명으로 당대의 탁월한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였고 바이올리니스트인 동시에 또 펜싱 마스터였어요. 그래서 펜싱의 대가로서 명성을 날렸는데 펜싱 대가가 먼저였고 그래서 음악가로 데뷔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조셉 블로뉴드 생 조르주는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그 프랑스령 그 아메리카 식민지의 흑인 노예였어요. 그래서 혼혈이었는데 유색 인종으로 작곡가로서 인류 자리에 위치해 오른 최초 인물 중 하나로도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음반 녹음은 만족스러운 것이 많지 않아 늘 아쉬웠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연주가 나왔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현악 사중주, 또 오페라 아리아 등을 다양하게 담은 음반인데요. 먼저 조셉 볼로뉴 드 생조르주의 본령이라고 할수 있는 바이올린 협주곡 시장조 작품 번호 3의 두 번째 곡 들려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다녀간 테오팀 랑글로아드 스파르트의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오페라 로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조세 볼로뉴드 생조르주의 바이올린 협주곡 시장조 작품 번호 3번의 두 번째 곡 들려드렸습니다. 테어팀 랑글로아드 스파르트의 바이올린 오페라 로아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아주 산뜻하고 단아한 작품이었죠. 이 앨범의 또 다른 매력은 역시 주로 기악곡 작곡가로 알려진 생조르주의 성악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인데요. 그의 오페라 가운데에서 아리아 한 대목 들려드립니다. 에르네스틴 어찌할 건가요? 라는 노래인데요. 소프라노 로란 올리바의 노래, 테어팀 랑글로아드 스바르트가 지휘하는 오페라 로아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조셉 볼로뉴 드 생조르주의 에르네스티노 지할 건가요 들려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로란 올리바의 노래, 테오팀 랑글로아드 스바르트가 이끄는 오페라 로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음반 또 새 연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조르주 같이 매력적이지만 좀 잊힌 작곡가 앞으로도 많이 소개해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마렉마레의 샤콘 골랐는데요. 파올로 판돌포의 비올라다 감바와 그의 음악 친구들이 함께 콘티노 연주합니다. 저는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리고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배달을 시키면 금세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집 앞에 나가면 맛집이 있지만 어느 날은 직접 장을 받아가 어설프게나마 요리하고 싶어집니다.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필요한 걸 바로 가질 수 있는 시대, 간단히 쓰고 버리기 쉬워진 세상, 치우쳐진 삶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사랑 같은 것.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7월 5일 주일 첫 곡으로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손가락 하나로 세상 모든 지식을 찾아볼 수 있고 뒤죽박죽 모인 정보들을 AI가 툭탁툭탁 정리해주는 그런 편리한 시대가 이제 정말 왔습니다, 여러분. 가끔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모아서 뭐라도 이렇게 끄적이고 싶어지면은 저는 일기장을 좀 펼쳐보는데요. 몇 달 전에 썼던 마지막 일기 내용 읽어보고요. 그때의 나랑 초면인 것처럼 다시 이렇게 좀 만나보면서 왠지 좀 뿌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완벽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직접 만들어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에서 영혼의 균형을 맞추려면 번거롭더라도 뭔가를 만드는 경험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취향대로 만든 반찬도 좋고요. 삐뚤빼뚤 손글씨로 채운 노트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시지 않을래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 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습니다.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조지 마이클, 페이트.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아침에 먹은 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오프닝 반찬 얘기가 나오니까.
1: 그렇죠. 예.
0: 네, 저는 사실 요리는 잘 못하는데 아들을 진짜 못해요. 근데 아들을 위해서 반찬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줘야 돼가지고 매일매일 무슨 반찬 만들어야 되나 이거 고민을 진짜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저는 딱히 잘하는 건 없지만 이렇게 스스로 반찬을 만든다는 거에 되게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네, 못하지만 어쨌건 내 스스로 한다는 거에. 어떻게 허윤희 리포터님은 좀 자신 있는 반찬?
1: 저도 못하지만
0: 에이
1: 진짜로 맨날 먹는 것만 똑같이 하는데 하면서도 지겨운 그런 건데요. 네. 근데 확실히 할수록 조금씩 늘기는 하는 것 같고요.
0: 맞아.
1: 네, 그냥 뭐 해먹고 삽니다.
0: 딸들이 뭐 혹은 남편분께서 가장 뭐 이거 너무 맛있다 그런 건 없나요?
1: 예, 저희 아이가 된장찌개를 저를 따라서 한번 끓여봤는데 네. 남편은 그걸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름을 못 느낄 만큼 아이가 따라서 잘 해가지고. 그렇죠. 아이 남편의 입맛이 문제인가요? 둔한가요?
0: 저는 약간 이럴 줄 알았거든. 엄마 맛은 따라갈 수 없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또 반전이 있었네요.
1: 네네. 뭐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요. 그 또 된장찌개 얘기가 나오니까.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 구수한 된장찌개 끓이면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
1: 뭐 국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0: 비빔국수.
1: 예. 근데 비빔국수, 잔치국수는 저는 어려워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육수 내고 하는 게. 네. 그리고 짧은 시간 그 면이 풀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뜻하게 이 굉장히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게 저한테는 잔치국수여서
0: 맞아요.
1: 한번 실패하고는 다시 도전은 안 해봤는데요. 예, 여름이니까 이제 비빔국수로 계속 가는 걸로 하고 시간이 아직 조금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뭔가를 이렇게 좀 진득하니 완성품을 내는 그 과정에서 확실히 공부가 되고요. 네. 학습이 되고 좋은 의미의 학습이 돼서 좀 다른 것도 한번 도전해 보게 되고 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름이라서 불을 피우고 뭐 이렇게 자꾸 뜨거운 뭔가를 해내는 게 사실 힘든 계절이기도 한데요.
0: 맞아요.
1: 그래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배달 음식이나 그러니까 간단하고 편해서 좋긴 한데
0: 네.
1: 이 확실히 요리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감이 느껴지는 건
0: 같아요.
1: 분명한 것
0: 맞아요.
1: 같습니다.
0: 그리고 진짜 엄마가 음식 솜씨 너무 없었어도 이게 밖에서 먹는 음식 혹은 배달 음식이랑 또 다름이 있어요. 그게 가끔 생각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제 생각에는 사실 음식 만드는 거 정성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말 그대로 뭐 AI든 뭐든 뚝딱뚝딱 알아서 빨리빨리 배달도 그냥 뭐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는데 음식은 썰어야죠, 닦아야죠.
1: 재료 다듬는 거 맞아요.
0: 네, 또 뭐 만들어야죠, 뭐 넣어야죠. 엄청난 정성과 오랜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맛이 없어도 진짜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그 음식
1: 맞아요.
0: 생각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더라도 한번 내가 만드는 반찬, 내가 만드는 음식 오늘 맛있게 해서 가족들과 나눠 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뭐 아빠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럼요. 네.
0: 정말 오늘 소개하는 이분에게도 맛있는 밥 반찬 탁 해가지고 진짜 가득가득 이렇게 밥 숟가락 위에 올려가지고 드셔보세요 이렇게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분이라서 밥 반찬 이런 얘기하니까 이분 정말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아 진짜 누군가의 소중한 그 한 끼가 정말 이분께는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그런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0: 맞아요.
1: 47세 이영현 씨 가정 어제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데요. 이분 혼자만의 삶으로도 건강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0: 맞아.
1: 두 딸도 어떤 상처로 인해서 많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새 모녀가 주인공입니다. 우선 어머니 이영현 씨는 작년 3월에 직장암 4기 진단을 받고요. 올해 20차례가 넘는 항암 치료를 지금까지 이어서 받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0: 직장암 4기 진단을 받을 당시에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돼서 폐와 간까지 전이가 돼서 좀 더 큰 그런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1: 네.
0: 당시에 종양 제거 수술을 한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정도의 크기를 종양 제거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3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분이고요. 계속되는 검사비나 또 약값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하고 그전에도 그 빚이 조금 있어서 그거를 조금씩 갚고 계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어린 시절의 환경도 어려웠었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그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챙겨야 할 가족은 늘어나는데 남편은 외면을 해서
1: 네.
0: 도박 중독에 빠져서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만든 그런 상황이세요. 그래서 어떤 어린 시절 또 결혼 이후 자녀들은 뭔가 이제 상황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상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과정을 준비하거나 또 계획 중인 뭐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0: 학교를 다녔다면 작은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고 지금 큰아이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야 됐거든요. 그래도 큰아이는 똘똘해서 자신의 앞날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엄마한테 다는 얘기 안 하는데 그 아이들도 사실 아픈 엄마 옆에서 힘든 네. 시간을 보내고 있을
1: 맞아요.
0: 겁니다. 예, 학교 생활도 물론 그랬었고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본인의 건강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모로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내야 하는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어디를 둘러봐도 혼자밖에 없어서 뭔가 의논을 할 대상도 없고 예, 그런 상태라 여러분들께서 그런 동행해 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치료비에 또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생계비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1: 네, 남편은 결혼 생활 초기부터 도박 중독이었으니까 이혼하기 전에도 이영현 씨가 혼자 두 딸을 키운 거나 마찬가지 같은데요. 아, 진짜 혼자 육아와 생계를 감당하느라 힘들어서 이렇게 몸속에 큰 병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0: 그렇죠. 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를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에 사업 실패를 해서 그 아내가 대신 일을 해서 오면 그 의처증이 심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굉장히 잠도 재우지 않고 힘들게 했다고 하고요.
1: 네.
0: 엄마가 생계를 어렵게 이어서 그 일을 하고 오면은 그 엄마를 돕기 위해서 또 오빠하고 이 영현 씨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 형제가 혼자니까 엄마 집안일을 대신 막 도와주기도 하고 아빠한테 엄마가 폭력에 노출되면 엄마 옆에서 아빠의 폭력이 끝나기를 자신이 옆에 있으면 아빠가 덜 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엄마 옆을 늘 지켰었다고 네. 합니다.
1: 어린 나이인데 엄마를 지킨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엄마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모 동의하에 이제 일할 수 있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서 일하면서 엄마한테 가정 경제 보태 쓰라고 엄마한테 돈을 드렸는데 그때 네. 엄마가 기뻐하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성인이 되는 동안 엄마 옆에 지키고 있었는데 그 형편이 이제 나아지지 않고 결혼 시점이 되다 보니까
1: 네.
0: 그래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건 결혼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 아빠를 만났는데요. 거의 결혼과 동시에 도박 중독이 시작돼서 뭐 가정 이렇게 부부간에 같이 뭔가를 생활하거나 꾸려간다거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해요. 그냥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연락도 되지 않고
1: 네.
0: 계속 결혼 생활 내내 이제 마음 졸이고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1: 네.
0: 어느 날 낯선이에게 전화가 왔는데 딸들의 번호를 알고 있다라고는 협박까지
1: 어머.
0: 그 채무가 이제 아내 그리고 아이들에게까지 이제 그 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아이들 아빠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마음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결혼 내내 힘들었는데
1: 네.
0: 아이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위였다고 해서 이혼을 결심했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정작 본인의 몸 상태는 돌볼 상황이 되지 못했었고 네. 뭐 혈변이라든가 몸의 이상 증세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힘들어서 그런가 보지. 예. 그리고 이제 나아지겠지.
1: 네. 네. 그리고 막상, 뭐 나를 네. 위해서 뭐 병원을 가거나 맞아요. 시간을 쓰거나 할 여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0: 결국은 아주 많이 건강이 나빠진 후에야 병원을 갔다가 직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된 건데요. 그 고통은 그 모든 장기들이 막 불에 타는 듯한 증상이라고 했고 아, 네. 빨래를 비틀어 짜듯이 그 타 들어가는 상황에서 누군가 내 몸을 막 비트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니까 아, 그 과정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을 견뎌오고 계신 분이네요. 이영현 씨의 목소리입니다.
2: 그때 몸이 이미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건강검진을 하지도 못하고 병원 큰 병원 빨리 가시라고 직장암 사기에 폐하고 간에까지 전이가 됐다고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고 감사하게도 많이 그래도 2분의 1에서 3분의 2 그 사이까지 암이 없어졌고 저의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이 정말 불에 타면서 누가 이렇게 빨래를 비트는 것처럼 그렇게 비틀 정도로 정말 표현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아픈데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거를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속히 아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엄마를 붙잡고서 잠도 자지 못하게 계속 붙잡고서 두 분이 싸우셨고 엄마가 너무 많이 걱정이 되니까 엄마 옆에 항상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처음으로 칭찬받았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드렸더니 엄마가 그때 되게 고맙다고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고 남편은 결혼하자마자부터 연락도 잘 안 됐던 적도 많았고 신랑이랑 연락이 안 된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들 연락처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이들만 데리고 왔어요. 저 어렸을 때 실은 엄마가 그러니까 가족들이 저희들을 버리라고 했었었는데 저희 엄마가 저하고 오빠를 끝까지 지키고 가주셨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끝까지 내가 지켜주고 싶다.
1: 이영현 씨가 남편과 이혼하던 시기에 아이들도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0: 네,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들으시면 직장암 4기에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된 항암치료 중인 어머니의 목소리인가라고 생각이 맞아요. 드실 수 같지는, 있는데 마음을 다해서 지금 건강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 들고요.
1: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평상시에
0: 맞습니다.
1: 네, 힘들고 아픈 거를 티 안 내다 보니까 습관이. 모든 사람들에게 네 그렇게 그냥 티 안 내면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전 들었거든요. 네.
0: 그런 생활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이분이 삶을 대하는 자세이고 그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흔히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자존심, 자존감 뭐 그게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데 이분께는 아무튼 나 스스로를 지켜내고 내가 아이들의 보호자로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그런 태도가 이런 모습에서 나오시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1: 맞아요. 예.
0: 남편으로 인해서 빚 독촉을 받는데 아이들 신변까지 위협을 받으니까 결국은 2년 전에 이혼을 선택했고요. 당시 초등학생이던 작은 아이는 안 그래도 굉장히 불안감이 높은 데다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학교 생활에 또 어려움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성장하는 내내 아빠의 부재를 느꼈을 것 같고 네. 예, 엄마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뭔가 부모님 간의 어떤 좋지 않은 기류들을 충분히 느끼면서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학교 문제까지 불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4학년 후반부터는 이제 등교를 거부하게 된 건데요. 이 네. 아이가 코로나 시기에 1학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학교

0: 단인 친구들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더 크게 자기네에게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결국은 그래서 5학년 때 자퇴를 하게 됐고요. 고등학생이던 큰아이는 그 고등학교가 좀 이제 부유한 친구들이 그런 가정 환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은 학교였다고 합니다.
1: 네.
0: 이제 차별적인 그런 환경에도 좀 드러나게 되고, 근데 아이들이 민감하다 보면 좀 예민하고 그런 쪽에 이렇게 신경이 조금 더 있으면 또 예민한 시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그게 또 반복됐을 때 아마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머니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2학년 때 자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지금 고졸 검정고시 준비 중이고요. 이과 계열의 과목을 좋아하고 자신의 미래를 그래도 꾸려갈 수 있는 딸이라고 굉장히 믿어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1: 네.
0: 그런 친구가 또 선택한 거니까 자신의 선택에도 아마 잘 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 어머니가 갖고 계셨고 믿는 만큼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0: 네. 작은 아이는 초졸 검정고시 합격했는데 중학교 네. 입학은 당분간은 좀 보류 상태로 네, 잘 치료한 다음에
1: 고등학교는
0: 그쵸.
1: 네.
0: 고등학교는 일반 학교를 한번 시도를 해볼까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1: 네. 그래도 기특해요. 예. 혼자서 그래도
0: 과정을 일단 마쳤으니까요.
1: 네.
0: 예. 이혼과 두 딸의 자퇴 등을 함께 어머니는 겪으면서 더 건강이 악화됐을 것 같아요. 그 시점에.
1: 그럴 수 있어요.
0: 그래도 지금은 두 딸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냥 시선이 본인의 건강보다 아이들에게 향해 계세요.
1: 네.
0: 그런 것도 마음이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은 아픕니다.
1: 네. 어제에 이어 오늘은요. 직장암 사기 투병하며 두 딸을 키우는 이영현 씨의 사연 들어보고 있습니다. 영현 씨가 몸과 마음이 힘들 때 힘을 끌어올리기 위해 듣는 노래가 있다는데요. 어떤 곡이죠?
0: 네, 아마 노래를 들으시면 아, 이 노래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네.
0: 둥둥둥둥 시작되는 그런 노래.
1: 둥둥둥둥?
0: 어머님이 말씀하셔서 제목과 그 가수 이름으로는 조금 낯설기도 했는데 이태원 클라스 주제가인 드라마의 가호님이 부르는 시작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절망했을 때 이런 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이 한 번 그 반복될 때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뭐 이런 내 마지막 이 한 번만 뭐 마지막이 한 번만 그 마지막이 마지막인 것 같지만 또 다른 마지막을 자꾸 이제 자신에게 자꾸 느슨해진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 드라마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이영현 씨도 정말 힘들 때 아, 나 이 마지막 한 번만 누구한테 돈을 빌려볼까? 마지막 한 번만 누구한테 의지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1: 네.
0: 그 드라마 대사를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한 번이 사람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긍정적으로 이거를 이제 혼자 뭔가 해내는 것으로 승화시켜서 이분은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있었지만
1: 네.
0: 그 한 번이 나 자신을 약하게 하고 나약하게 만들까 봐 꾹 참고
1: 아이고.
0: 혼자 해내온 그런 노래인 겁니다. 이분에게는.
1: 네. 참 안쓰럽다.
0: 안쓰럽죠.
1: 네. 네.
0: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드라마 속 대사를 떠올리면서 힘을 내게 된다고 하시고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도 이 노래 틀으면서 그냥 해내신대요. 마음이 힘들 때 틀어놓고 씩씩하게 한번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뭐 이런 마음을 다지는 그런 곡이라고 하네요. 예, 노래 사연 들어보시고요. 가호의 시작 노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 이태원 클라스의 OST인 가호의 시작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거기 드라마에 남자 주인공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그때 하는 대사가 뭐였냐면은 한 번, 마지막 한 번, 그 한 번이 사람을 바꾸게 한다라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통장에 몇만 원이 없어서 누군가가 차를 한 잔 마시자고 했을 때 거부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 목구멍까지 정말 누군가에게 돈 몇만 원을 빌리고 빌려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은 그거를 참고 견뎠어요, 실은. 근데 어느 누군가는 또 그러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말을 하지 그랬니? 라고 도와달라고. 그한 번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한테 의지할 수가 있다고. 그한 번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할까 봐가 너무 두려워서 여태까지 말을 못했다고. 드라마 OST를 들을 때마다 그 대사가 생각이 나고 굉장히 처음에 이렇게 막 사람을 되게 신나고 막 들뜨게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음악 들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일부러 더이 음악을 들으면서 더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무언가를 하기 싫을 때도 이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막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노래가 된것 같아요.

이영현 씨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몸을 움직이게 한다는 노래였죠. 가오의 시작, 이영현 씨의 내 마음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직장암과 싸우며 두 딸을 홀로 양육하는 이영현 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 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엄마의 건강은 자식에게도

0: 커다란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영현 씨가 몸이 좀 나아져야 아이들도 좀 안심하고 불안감도 없어지고 이 가족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치료비와 생활비 도움 요청하는 거죠.
1: 그렇죠.
0: 이영현 씨 성격상 이렇게 직접 요청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야 돼.
1: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대상자분이라고 하셨어요. 추천해 주신 기관에서도. 그래서 더 살피시게 되고 더 필요하신 게 없나를 여쭤보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암 환자 뭐 이렇게 국가 지원이 사실 요즘은 많이 되긴 합니다. 근데 비급여 항목에 뭐 MRI 검사라든가 그때그때 항암치료 몇 차례 지나면 다시 또 어느 정도 암그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
0: 비급여요?
1: 비급여이기 때문에 그런 검사 비용과 또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때그 부작용을 또 완화시켜주는 약값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요. 가실 때마다 1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니까 이런 가정에서는 사실
0: 너무 큰
1: 굉장히 큰
0: 돈이죠.
1: 부담이죠.
0: 맞아요.
1: 또 이제 작은 아이 어떤 학교 폭력이나 이런 상황에 좀 피해서 이사를 오다 보니까 월세가 높은 곳으로 오게 돼서 월세 그 80만 원도 어머니께는 큰 부담이고요. 관리비, 식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암 환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파생되는 비용들이 또새 식구는 살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비에도 많은 후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모든 것들은 사실 이제 성향에 따라서 도움을 요청하면 이렇게 어렵지만 네, 도움의 손길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따뜻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0: 맞아요.
1: 네, 혼자서만 킁킁 앓고 계시다가 어떻게든 이 사회에 노출이 됐는데요. 좀더 지역사회에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행복 나눔 네트워크 팀이라는 곳에서 이 가정의 사연을 알게 됐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연계를 해주시는 거죠. 직접적인 도움도 또그 기관마다 한계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양주시 무한돌봄 행복 나눔 네트워크팀 이지연 사회복지사님도 이 어머니가 뭘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 한번 그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바로 집에 돌아오셨을 때 그런 거를 모르고 이제 방문을 하셨던 적이 있나 봐요. 얼마나 힘드신지를 봤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한 번도 도와달라고 입 밖으로 내신 적이 없는 분이라 어떻게든 도움 연계를 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다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머니의 건강이 곧 아이들의 미래이기도 해서 많은
0: 맞아요.
1: 후원 바란다는, 예,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영현 씨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대상자분들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범위가 굉장히 일상에 가깝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0: 아니 왜 행복해지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왜 마음이 짠하죠?
1: 그러니까요. 네. 영현 씨의 행복에 그 가까운 그림은 그 공공근로 일을 하고 한 5시간 정도 일을 하고 퇴근해 올때 작은 아이 학교 끝나는 시간이랑 맞물려서 엄마를 전철역에 마중 나왔을 때 같이 눈 마주치고 동네를 산책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그 길이 행복의 그림인 거예요, 어머니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네. 누군가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상이 반복되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겹고 출근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분은 너무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얘기해 주시네요. 영현 씨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이지연 사회복지사님의 바람, 영현 씨의 소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2: MRI 비용이 한80 정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부작용 약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작용 약도 거의 10만 원 정도 매번 갈 때마다 이사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살기는 살고, 생명은 유지가 되지만은, 진짜로 그 삶의 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둘째가 저한테 그래요. 엄마는 언제가 제일 기억에 남냐고. 국가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섯, 여섯 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 저희 둘째가 항상 전철역까지 나와요. 집 근처에 중랑천이 있어가지고 중랑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올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처럼 일을 하고 일 끝나면 아이들이랑 이렇게 집에 오고.
3: 일단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질 않으세요. 뭐 체납 사건이 있든 또 집에 생활이 어렵든 몇 번 여쭤봐도 선생님 그냥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항암 치료 받으시는 첫 주는 제가 전화도 드리지 않고 방문도 거의 안 할 만큼 너무 힘든 모습들을 봤고,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 보탬이 돼드리면 그래도 아이들하고 더 좋은 관계로 항암을 잘 받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2: 그냥 평범한 엄마 아빠 있는 가정처럼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건강해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살아있을 때 아이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싶고 저도 좀 행복하고 싶어요. 저 같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큰 소원이고 행복이라는 거. 행복하고 싶어요.
0: 이영현 씨가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이 뭔지, 앞으로 어떤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 건지 좀 궁금해요.
1: 희망을 물어보는 질문에 이 영현 씨 초등학생 때 누군가를 도와줬던 그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0: 네.
1: 나도 초등학생이었는데 나보다 더 어린 아이가 나에게 와서 길 잃은 아이가 와서 엄마 잃어버렸다고 막 엉엉 울던 기억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올 줄을 모르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오실 때까지 곁에 그냥 같이 있어줬대요. 더 위험한 데로 가지 않도록.
0: 근데
1: 왜 어머님들 그러시잖아요. 엄마랑 헤어지어서 잃어버리면 있던 자리에 있어. 초등학생이지만 아마 그걸 좀 알고 우리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자라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아이 곁에 있어줬는데 엄마가 결국은 그쪽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다시 어머니 손에 이렇게 인계를 하고. 그때부터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예.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했고요.
0: 와.
1: 누군가는 이제 뭐 형편이 좋고 빠른 과정도 있었을 텐데 네. 시간을 들여서 아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이제 얻긴 했는데 그걸 딱 얻을 즈음에 진단을 받은 거예요.
0: 아이고 참.
1: 그래서 마음에 이제 언젠가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하리라라는 것과 그 초등학생 때의 기억이 이제 딱 살아 올라오면서 나는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나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던데요.
0: 네.
1: 그런 삶을 살기를 내가 생각했던 그때의 그 바람을 가진 그 삶을 살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희망이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0: 맞죠.
1: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0: 그럼요.
1: 그 반대의 상황은 희망이 없는 삶이잖아요 사실.
0: 맞아요.
1: 하고 싶은 게 있으셔서 너무나 다행이고
0: 다행이에요.
1: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영현 씨의 희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 제가 이루고 싶은 거를 이룰 수,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게 저한테 희망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길을 가다가 어떤 어린아이가 길 잃은 어린아이를 만났는데 그 길 잃은 아이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가 오실 때까지 같이 기다려줬어요. 근데 그게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아, 남을 도와주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거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병도 그렇고 나중에 직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이 언젠가는 다 죽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날을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며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살고 사는 게 저한테 기쁨이고 희망인 것 같아요.
0: 혼자 두 딸을 키우며 생활고를 겪는 가운데 직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 이영현 씨.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지지만 두 딸을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영현 씨를 돕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1: 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0: 남을 도와주는 게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또 자립의지도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라는 생각 듭니다. 이런 분한테 여러분들이 치료비 마련, 그리고 우리 아이들 좀 치료할 수 있는 비용까지, 또 하나 월세 너무 비싼데 좀 이사할 수 있는 비용까지 나눔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면 우리 영현 씨 힘내서 건강도 조금 되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조금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하루빨리 좀 행복한 삶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해주신 허윤희 리포터님과 이제 인사 나눠야 할 시간인데요. 건강하고 평화로운 한주 되세요.
1: 네, 건강하고 평화로운 한주 보내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직도 아이 같은 둘째랑 어느덧 아가씨가 돼버린 첫째. 두 딸을 생각하며 오늘도 씩씩하게 병원을 향합니다. 몸속에 불이 붙는 듯한 아픔. 힘든 항암치료를 견디게 하는 건 역시 아이들입니다. 2박 3일 입원해야 하는 치료지만 내가 아니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도 없기에 주사바늘을 꽂은 채 집에 오곤 하죠. 그럴 때면 나는 아이들 얼굴에 나타난 걱정을 지우려고 평소보다 더 높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보기만 그렇지 안 아파. 저녁은 뭐 먹을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맛있는 걸 사 먹을 형편이 안 된다는 건 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간단한 식사로 때우면서 스스로 다짐합니다. 조금만 더 나으면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다시 일하게 되면 외식도 하고 아이들이랑 여행도 갈 수 있을 거라고요. 딸들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아픈 몸으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아이들이기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내일을 간절히 바라기에 다시 일어서고야 말 겁니다. 한부모 가정의 엄마 이영현 씨는 직장암 4기를 앓으며 홀로 두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힘에 부치지만 두 딸을 향한 사랑으로 견디며 희망을 놓지 않는 이영현 씨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 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펀의 You Are Young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경 약방 말씀으로 엮은 꽃향기가 나는 성경 약방 성경 속 구절로 주님의 향기가 나게 만들어드립니다. 이 시간 서울대교구 성서 모짜리 담당인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성서 모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신학적 의미를 좀 챙겨보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완성인 평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자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너무나도 잘 맞는 독서가 말씀이 그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그래서 제 2 독서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말씀들을 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한 로마서 5장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통해서 평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좀 깊죠. 많은 이들은 환난을 사실은 버리고 싶고 환난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환난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환난이 또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을 희망을 자아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환난을 오히려 더 하느님의 사랑과 연결시키고는 내용들이 오늘 독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본다면 먼저 복음 없이 홀로 남겨진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앞장에서 좀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 복음이 없어서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가 없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인류는 의로움과 구원, 속죄, 용서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로운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들에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하려고 한 내용들이 로마서 5장입니다. 제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대한 것을 읽어드렸지만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엔 한 5장을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란 정의를 지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라이테오스라고 해서 라이트, 즉 옳은, 맞는 이런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란 맞고 옳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들이 바로 의로움을 가진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전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 따르면 인간은 율법을 지키거나 양심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다인들은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고 또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이 있었지만 양심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또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실히 지킴으로써 당신의 신이 거룩한 의지를 드러내신 덕분에 인간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을 하느님의 의로움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내용은 드보라의 노래에서 나타납니다. 판강기 5장 11절의 이야기인데 물 구유 사이에 서 있는 양치기들의 목소리에 따라 거기에서 그들은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노래하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선도하신 의로운 업적을 그때 주님의 백성이 성문께로 내려갔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보라가 이야기한 이 노래한 주님의 의로움은 주님이 이스라엘에 베풀어주신 구원과 승리를 뜻합니다. 이렇듯 구약에서 나타난 하느님의 의로움은 구원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은 당신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정의와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마음이 굳은 자들아. 의로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아. 나는 내 의로움을 가까이 가져왔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다. 나의 구원은 지체하지 않는다.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는 시온의 구원을 베푼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느님께서는 구원을 베풀고 또 구원하신 이들을 찾으시면서 구원을 내려주시지만 이 하느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 이들에겐 구원의 정반대인 심판과 또 그 속에서 하느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는가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아,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는가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주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사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셔서 종살이 하던 집,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가 적고 약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결국 하느님의 의로움은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돌보심이 바로 진정한 당신의 의로움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 의로운 길이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바로 진정한 의로움이며 그들에게 연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거짓 경신례와 참된 경신례를 제시하면서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일을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억압받는 일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하느님은 악인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에제케 18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기 정의를 저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고 악인이 저지르는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하면 살 수 있겠느냐? 그가 실천한 모든 정의는 기억되지 않은 채 자기가 저지른 배신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제키엘의 말씀만 본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이죠. 악인도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여기서 인간의 의로움과 하느님의 의로움이 갈라지게 됩니다. 인간적 의로움은 공정과 정의를 통해서 악인과 선인이 구별되고 선인에게 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악인에게 벌이 주어지는 상선벌악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로움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정과 비리,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법 없이도 살 뿐이다 라는 상태가 바로 의로움의 상태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의로움은 상선벌악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인들도 회개를 바라시는 자비가 중심인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고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파노도 예수님과 같이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로움의 단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도덕적 우위를 통한 의로움은 내 자신만의 올바른 행동이 중점이겠지만 하느님의 의로움은 내 자신이 아닌 내 자신을 넘어 타인에게 시선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처벌과 단죄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이며 또한 용서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진정한 의로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내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 내 안에서 공정과 정의가 실천되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이고 또 내 그 공정과 정의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정과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피해를 보면 공정하지 않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께서의 의로움은 남뿐만이 아니라 가장 누추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의로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나를 뛰어넘는 것, 그래서 나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타인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로움인데 인간은 내 중심이다 보니 이게 잘 되지 않고 또한 하느님의 의로움이 사실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인식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 공정과 정의 또한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자신의 기준 안에서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의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 하느님 중심의 공정과 정의,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자비를 중심으로 한 공정과 정의, 이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나타난 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된 공정과 정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선벌악의 모습보다는 좀 더 즉 자비에 가까운 또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돌보고 또 그들을 안겨주고 섬겨주는 것, 이러한 구조 안에서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느님께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들은 모든 성인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됐었습니다. 여기서 노래를 좀 두 곡 듣고 오면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막시밀리아노 올베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보여주신 하느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래가 부르는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조독배가 부른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 윤미래가 부른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와 조독배가 부른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기준은 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또 내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공정과 정의지만 내가 인정 못하면 또 나에게 피해가 온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봐야 된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기준으로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실은 구원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진정한 공정이고 정의인 것이고 이것이 하느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느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신 분이 없을까? 당연히 그리스도 교 안에선 성인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낸 분들이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신부님이라는 분이 하느님의 의로움, 하느님의 정의에 대해서 드러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성 막시밀리아노 꼴베 신부님도 이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탈옥수가 발생하자 수용소 측에서는 본보기로 이 10명을 굶겨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한 가정을 갖고 있던 가장이 울부짖자 꼴베 신부님께서는 그를 대신해 죽겠다라고 이 자원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하에 굶주림의 강방에 갇힌 꼴베 신부님은 배고프다 보니 절망과 증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그 감옥을 오히려 하느님께 대한 기도와 찬미의 장소로 바꿔놓으셨고 또 그분은 함께 갇힌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면서 그들이 점차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돌봐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꼴베 신부님께서는 진정한 하느님의 자비의 모습들 그리고 진정한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평화를 그들에게 선사해 주면서 죽음이 절망과 증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꾸는 가운데 오히려 하느님의 찬미 속에서 그들이 평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돌봐줬던 것이죠. 그리고 꼴베 신부님은 끝까지 살아남아 마지막 독약 주사를 맞으셨는데 이때 그분은 자신에게 주사를 놓는 집행관을 향해서도 분노 대신에 하느님의 자비가 담긴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팔을 내밀으셨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은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낼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에 즉 내 기준의 공정과 정의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자비가 드러날 때 또 자비가 베풀어질 때 이것이 곧 즉 하느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착하신 분인데 이분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뭐 천국에 간다,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뭐냐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구원의 주체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이 과연 어떤 기준인가라는 것입니다. 즉 착하다는 것이 그냥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단계인지 아니면 자비의 의로움을 드러낸 착함인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의로움을 드러낼 때 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비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착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비의 의로움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너무나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비의 의로움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비의 의로움을 인식할 수 있고 살아간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좀 다른 부분인데 결국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하느님의 의로움을 믿고 은총을 믿는 가운데 은총의 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얻은 이 의로움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를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얼마나 다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란 즉 안락과 안정 또 편안함이 있는 평화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락과 안정, 편안함의 인간적인 평화는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평화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생존 본능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와 우리의 몸 구조 역시 생존을 위한 방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긴장을 많이 하면 손과 발에 많이 땀이 많이 나시죠? 이러한 긴장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피하게 하기 위해서 신체가 반응하는데 이 반응된 신체, 그래서 반응이 곧 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생존 본능에 특화되어 있는 상태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 생존에 위협이 있을 때 그 생존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뇌나 또 모든 긴장감 또 모든 어떤 그 감각적인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냄새는 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낯선 냄새는 잘 맡게 만들기 위해서 즉 뇌가 이 계속적으로 나는 냄새를 내가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생존의 위협적인 냄새를 빨리 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란 바로 이런 생존의 위협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평화로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란 생존보다는 관계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란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느님이 당신 백성에게 한 총괄적인 약속이며 선물이 곧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란 구원받았음을 나타내주는, 드러내주는 표지이며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하다는 뚜렷한 표지가 바로 평화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 깊은 일체의 관계를 맺게 된 지금의 상태가 바로 평화의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평화를 샬롬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샬롬은 무엇보다 하느님의 돌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시며 그들에게 평화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머무는 성전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는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무언가 좀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도 아마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평화란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없고 하느님에 의해서 주어지며 그분에 의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란 하느님이 이 세상에 주는 구원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러한 평화를 은총이라는 단어와 함께 씁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란 그리스 속에서 오는 은총 안에서 얻어지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 바로 평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평화를

무질서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해서 세상이 질서가 잡혀 건강하게 유지되는 상태, 이것 또한 평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린토 첫째 서간 14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무질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요한복음이 전하는 평화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평화, 하느님의 현존이 느껴지는 상태가 바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순교자들의 장면에서도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스테파노의 모습에서 볼 수 있죠.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즉 하늘이 열려 있고 즉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그러면서 스테파노는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또한 이 기도가 끝나자 스테파노는 다음과 같은 기도도 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결국 스테파노도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 그분과 하나 되는 순간 용서와 자비의 모습 속에서 순교라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스테파노만 보여준 것은 아니죠. 오늘 한국 순교자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들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백삼이 순교 성인들에게도 잘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감옥에서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외국인과 교섭한 것은 내 종교와 내 천주를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사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라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또한 기회박해 당시 13살의 나이로 가혹한 매질과 고문을 견뎌낸 유대철 베드로도 감옥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대신에 오히려 얼굴에 기쁜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받는 이 고통은 잠깐이지만 앞으로 누릴 하느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나는 천국에 갈 생각에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죽음 앞에서 얼마나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지 잘 볼 수 있겠죠. 결국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평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안락과 복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즉 그분을 만나러 가는 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들이 우리에게 평화로 자리 잡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림의 평화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계적 평화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고 결국 평화라고 하는 건 구원의 완성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평화라고 하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세상의 복락적 평화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적
평화로 넘어가시는 가운데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평화 인사를 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레사 프랭클린이 부른 머시, 자비에 대한 노래와 마이클 잭슨이 부른 힐 더 월드,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레사 프랭클린이 부른 머시 이 자비에 대한 거 노래 듣고 오셨고요.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앞에 있던 우리 이제 PD님께서 발음이 좋아졌다고 그러시는데 잠깐 미국 유학 갔다 온 신부와 좀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발음을 좀 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우리가 순교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어찌 보면 이 순교자들의 모습들은 그냥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 어떤 그런 희망들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순교자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느님 나라가 개인의 삶에서 완전히 시작되고 또 완성이 되는 기쁜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 순교자들은 즉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진정한 그분과 하나된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 또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의 희망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평화란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의 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언가 그런 거죠. 내가 평온한 상태가 뭐겠어요? 등 따뜻할 때,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얻고 또 무언가 만족할 때 내가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정말 일시적인 평화인 거죠. 그 만족이 끝나면, 그죠? 평화 또한 끝나게 되는 아주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조차도 깨버릴 수 없는 영원하고 아주 영속적인 어떤 평화를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지만 내가 주고자 하는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 다르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만족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만남 또 하느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일체 안에서 느껴질 수 있는 관계적 평화라는 것. 이 관계적 평화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삶의 안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또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안에서 우리의 평화 인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걱정이 없으니까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 인사를 한다는 건 너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실성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평화를 서로 나눴던 것이고 그 평화의 인사 속에서 진정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된 평화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순교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평화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끝곡입니다. 하늘 바라기가 부른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어떤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화 속에서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자꾸 하느님께 기도하고 또 하느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오히려 하느님이 나에게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또 다른 불안보다는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기쁜 한 주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바라기 노래 들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의 열대야에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은 살아입니다. 오석준 네오 신보입니다. 자유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돌려주게 될까요? 오늘은 아니온 듯 다녀가세요라는 철학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화인코리아 코퍼레이션 박성희 대표님과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임종환이 부릅니다. 그냥 걸었어.

0: 오늘은 친환경 브랜드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화인코리아 코퍼레이션 박성희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화인코리아 코퍼레이션 대표 박성희입니다. 아세즈라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브랜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여기서 질문,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
1: 그러니까 자연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다음 후손이나 우리 선배들이나 다 똑같이 아름답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0: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뭔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흔적 없이 내가 왔나 안 왔나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까 그 화인코리아 코퍼레이션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아세즈라는 얘기도 같이 하셨어요. 이 두 개가 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화인코리아 코퍼레이션은 저희 회사 이름이고요.
0: 아, 이름입니까?
1: 네. 아세즈라는 거는 저희 집 가훈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약자가 아세즈입니다.
0: 그러면 회사 이름과 아세즈는 아세즈는 제품 이름인가?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CIBI라고 하는 그 회사 이름은 화인코리아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브랜드 이름은
0: 브랜드 이름이
1: 아세즈입니다.
0: 아세즈. 아까 전에 제가 소개로 맨 처음에 그 인트로에 아니온드 다녀가세요라는 그 말이 아까 전에 그 아름답다는 세상이 그리고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1: 네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아니온드 다녀가세요가 아니라 지구 딱 느낌표 하고 아니온드 다녀가세요. 그래야 다음 후손들이 그 아름다운 자연을 똑같은 느낌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 궁금한 거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아,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1: 어떻게 보면 대학교 1학년 때 쿠사라는 유네스코 서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게 가르쳐 준 그 환경에 대한 메시지이고 또 한 파트는 유한 킴벌리의 푸르게 푸르게라는 그 캠페인에 제가 한 10번을 참석했었어요. 나무 심기에. 그 우리 큰애 작은애 임신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예쁘게 심은 나무들이 지리산, 한라산, 뭐 설악산 다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막 살면은 그 나무들이 다 죽으면 우리는 다시 황폐해진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유한 킴벌리처럼 그렇게 크게는 못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느님 안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 자연을 지키자 내가 심은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고 이 환경에서 쉽게 공기도 좋은 공기 물도 깨끗한 물 그런 곳에서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코로나 같은 거를 안 겪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0: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전에 그 임신을 하셨을 때 그 나무 그 심으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 지금 좀 크지 않았습니까?
1: 네. 지금 30살 넘었습니다.
0: 뭐 한참 전 얘기긴 한데 혹시 내가 심은 나무에 애들하고 같이 가신 적 있으십니까?
1: 나중에 그 위치를 솔직히
0: 야, 기억 못하죠. 근데 이제 그쯤 거기 가서 야 여기 어딘가 뭐 하나 내가 심은 거야라고 아이 네가 뱃속에 있었을 때라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1: 그냥 힘들었던 기억과 함께 그때 사회를 지금 SM의 이수만 대표가 사회를 봤었어요. MC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학가요제 이제 출신으로 그런 느낌과 함께 저희 신랑을 억지로 데려왔던 느낌? 그거까지 기억이
0: 약간
1: 납니다.
0: 느낌에 그 기억할 것만 기억하는 듯한 느낌. 하지만 이제 고통스러웠던 느낌. 하지만 또 내가 누군가 끌고 간 느낌. 하지만 내 마음의 취지는 너무나 넓은 느낌.
1: 네. 그래서 행복했고 그것을 대신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게 지금 지구 아니온도 다녀가세요.
0: 근데 갑자기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1: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학교 1학년
0: 때
1: 쿠사 유네스코에서
0: 거기 간 김에
1: 아니요. 조국 순례 대행진이라는
0: 조국 순례 대행진.
1: 지금은 국토 순례.
0: 국토 순례.
1: 그러니까 대장정 개념인 그거를 저는 무조건 가고 싶어서 그 서클을 활동을 했고요.
0: 아, 목적이 좀 다르긴 하네요.
1: 근데 그때 환경을 알게 됐습니다.
0: 아, 쏘쏘쏘. 아, 그러셨구나.
1: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 아나바다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잠깐만. 진행하기 전부터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0: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하신 게 네. 한 30년 전 거의
1: 45년
0: 전 되죠. 45년 전이면 아나바다라는 개념 자체가
1: 없었어요.
0: 없었을 때였고 그냥 좋은 일이라는 개념으로 했는데 그렇게 막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그 주변에서 뭐라고 했나요?
1: 욕 많이 먹었습니다.
0: 왜?
1: 일단은 왜 집에다가 쓰레기를
0: 아
1: 왜냐면 유리 음료 먹고 나서 그 음료병도 씻어가지고 모아놓고 어. 또 신문도 본 거를 다 다시 모아서 구석지에다가 잘 정리해놨다가 넝마주의들이
0: 그러니까
1: 지나가면
0: 그렇죠, 그렇죠.
1: 아저씨 잠깐만요 그러고서 제가 드리면 그분들은 그게 먹거리가 된다라는
0: 그렇죠, 그렇죠.
1: 걸 제가 난지도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그 아나바다 부부는 어떻게 우연찮게 그 당시에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어떤 수녀님이 옷을 1,000원짜리 옷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게 어떤 옷일까 하고 구경을 갔더니 알고 봤더니 입던 옷인데 깨끗한 거 빨아서 그거를 팔아서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수녀님을 봤어요. 그래서 아 그분들한테 그럼 옷도 잘 챙겨서 갖다 드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상수 지금 어디라고 찾으려면 못 찾을 거예요. 근데 상수동 쪽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0: 네네네.
1: 버스 타고 뭐 옮겨 가서 그렇게 갖다 주면서 아, 이 필요한 부분들한테는 이 돈이 되고 먹거리가 되고 삶이 되는데 나는 막 버렸구나라는 자책감을 느끼게 됐던
0: 안 그래도 45년
1: 상황입니다.
0: 50년 거의 50년 전인데 그렇게 깨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1: 아, 저희 그 학교에서 그 유네스코 서클에서 뭐를 했냐면 책을 읽고 토론하고
0: 아.
1: 그걸 많이 했었어요.
0: 아.
1: 그 책들이 거의 환경에 대한 거 사회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0: 아, 어떻게 보면 책을 통해서 그냥 내가 어려움푸지 않았던 그거에서 좀 명확성을 가지고 그것이 좀 더 나아가 내 삶으로 어떻게 변형되고 바라봐야 될지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보통은 그냥 알고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지금 현재 뭐 그 분리수거 한 지가 벌써 꽤 되긴 했습니다. 벌써 한 20, 30년 전 되긴 네. 했는데 그것도 솔직히 그 초반에는 막 대충 버리다가
1: 모아서
0: 그렇죠. 벌금 때리고 뭐 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아까네 야 너 왜 쓰레기만 집에 가져와라고 그 얘기 들으셨는데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 깊이 어떤 뿌듯함이 있으셨나 봐요.

0: 네, 왜냐하면 제가 난지도가 굉장히 예전에 쓰레기장이었던 건 아시죠?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거기서 빵 조각이 남은 걸 주워 먹고 철 같은 거를 넝마주의 그 바구니에 담으면서 그게 돈이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분들한테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학생이니까 돈은 없어도 모아줄 수 있는 건 모아주고 필요한 거 필요한 장소에 갖다 주고 하면은 그게 또 하나의
1: 지금
0: 좋은
1: 말씀 들어보면 이제 이타주의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게 환경하고 연결되기는 그때 당시는 너무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서 보통 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로 보면 이제 시민운동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0: 네.
1: 근데 환경하고 이렇게 연결시킨 게 너무 아 이건 정말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됩니다.
0: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부분을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환경 운동을 하는 게더 낫지 않느냐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은 그쪽에 관련되지만 제가 더 환경 제품을 제조하게 되기까지는 아, 왜 제조를 할때 사람들이 저렇게 속이지? 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료 성분 하나하나가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환경에 오염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 저만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저는 한번 당당하게 하느님 앞에서 큰 소리 칠수 있는 제대로 수녀님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수녀님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은 또 뭘까? 아니면 제가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던 행동들을 제가 무심코 많이 봤습니다.
1: 결국은 나도 이제 배운 게 있는 거군요. 이게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이잖아요.
0: 네.
1: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된 이유가 뭘까요?
0: 원래는 외국인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외국인 회사가 철수를 갑자기 하면서 우리나라 회사에서 이제 저희들을 인수를 안 하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시간도 근무 시간이 좀 짧았고 외국인 회사가
1: 그렇죠.
0: 월급도
1: 외국인
0: 훨씬
1: 그렇죠.
0: 높았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때 거래처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파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수출 좀 하고 싶은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오파 영업 시작을 하면서 수출을 시작을 했다가 자꾸 이제 홍콩, 대만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차라리 그러면 내가 수출을 달러를 벌어들여서 수출하는 것도 좋겠지만 남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것도 괜찮겠다. 좋은 원료를 싸게 사서 우리나라 제조회사에 도움을 주면 그 부분들이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을 더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간접적인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원료를 수입하게 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향료고 지금 저의 먹거리가 된
1: 근데 그첫 제품이 천연 살충제였어요.
0: 네네.
1: 사실 이게 처음 나오기에는 그때 뭐 천연까지 나왔을 때 별로 이렇게 그 인식이 사람들 그 정도까지 인식은 없었거든요. 나왔을 때 만드실 때나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0: 많이 냉대를 당했죠.
1: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는 살충 효과가 좋은 게 짱이지 이게 천연이든 말든 아니 도리어 이런 말도 있죠. 천연이 더 효과가 떨어진다.
0: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어땠어?
0: 하지만 저는 조금 기능이 좀 떨어져도 자연을 해롭지 않게 하고 사람한테 해롭지 않은 게더 우선이라고
1: 그렇죠.
0: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천연 살충제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도 9시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우리가 콜레라라고 혹시 아세요? 예. 콜레라 여름 장마철 이후에 이게 페퍼포그처럼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하얀 연기를 뿜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좋은 건줄 알고 미친 듯이 달리길 잘하니까
1: 아마 그
0: 쫓아다녔습니다.
1: 시대 그때 그 뭐냐 초등학교나 그쯤
0: 네,
1: 됐던
0: 국민학교
1: 애들은
0: 때.
1: 아주 그거를 또 엄마도 어머니가 또 이런 말도 했잖아요. 저런 거 많이 마셔야지 네 속에 있는 것도 없어진다.
0: 네, 맞습니다.
1: 그 얘기하니까 아, 저 나한테 안 좋은 거를 죽이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엄청 아마 지금 그 제 생각으로는 40대 후반에서 한 50대는 분명히 그때 뭔가 있어 아니 그것 때문에 더 건강해졌나 잘 모르겠으나 그랬을 것 같긴 한데
0: 네 예,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그 하얀 연기를 맞으면서 제가 엄청 달리기 1등 하던 실력발이라요 진짜 트럭을 같이 따라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9시 뉴스에서 그것이 우연히 뭐 때문에 들었는데 천연 물질이 아니라는 걸 듣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저대로 몸에 해롭다라는 건 일단 뒷전이고 왜 굳이 몸에 안 좋은데 벌레만 죽인다고 저렇게 뿌리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해가 될까라는 생각을
1: 그걸 언제 하셨습니까? 그거를?
0: 제가 좀 괴짜라서 좀 일찍 알았습니다.
1: 몇 살 때?
0: 그 중고등학교 때.
1: 이야 거의 뭐 그때만 해도 그냥 그거 그걸 연결시키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네.
0: 네. 근데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아 이거를 한번 천연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안 될까?
1: 그때 벌써?
0: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만들려고 아. 생각했던 거는 이제 대학교 지나서
1: 그쪽 인식을 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움직이긴 네,
0: 그게
1: 하죠.
0: 이제 계속 어렸을 때부터 했던 생각들이 이제 모여 가지고 네. 그 대학 졸업하고 아기 난 다음에 이제 푸르게푸르게는 더 이상 못 따라다니는 이제 나이도 됐고 힘도 들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캠페인을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하던 중에 그 살충제를 천연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제가 경제학과 출신인데 뒤늦게 화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 과정으로 말은 천연 살충제를 대신할 수 있는 천연 한방 추출물, 산야초 추출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세즈 제품의 모든 방부제 역할을 얘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1: 이것은 뭐 어떤 대답이 나올지 상상은 되긴 하지만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천연살충제 효과가 좋습니까?
0: 진짜 그 농약처럼 좋지는 않습니다.
1: 아, 솔직하십니다.
0: 예.
1: 네네.
0: 하지만 우리가 그 화장품이든 이 세제 같은 거 만들 때 의뢰에 들어가는 기능성 제품들이 저는 저희 제가 이제 일명 아미즈 세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니셜만 이제 모아가지고 한 건데 그 아미즈 세븐이 견딜 수 있는 방부제를 안 넣고 견딜 수 있는 만큼만 기능성 원료를 넣고 아무리 더 좋아도 방부제를 넣어야 된다면 저는 빼버립니다.
1: 어느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식의 문제이긴 한데 네. 살충제는 모든 것을 박멸해야 된다라는
0: 네, 네.
1: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세고 뭐 강력하고라는 걸 하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세면 인간한테도 어떤 좋지 않은
0: 네.
1: 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 해롭지 않은다고 한다면 뭐 요새 그 몇 년 전부터 조금 러브버그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게 해충이 아니어서
0: 네.
1: 죽일 수 없다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것들도 필요한데 우리는 벌레라고 하면 놀래가지고 와! 막 네. 이런 것만 하니까
0: 네.
1: 그 안에서의 우리와 공존해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거죠. 이롭게 하는 것들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0: 저도 벌레가 뭐 다 죽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충이 될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해충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해충이냐면 저한테는 사람들에게 그 안 좋은 진균이든 세균이든 뭔가를 전달을 해서 안 좋다고 하는 그러니까 제일 저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의 그 케미칼 같은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다가 몸속에 축적되는 부분
1: 그렇죠.
0: 그거를 막고 싶은 게 제 욕심인 겁니다.
1: 욕심이 아니라 가장 큰 목표이자 희망이시겠네요.
0: 네.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1: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을 더 찾고 있는지를 인식해서
0: 네.
1: 더 좋은 것들 사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요새 해충들이 더 무서운 게 이제 면역이 찢어서 더 센 거를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유석이 부릅니다. 홀로 아리랑.

0: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화인코리아 코퍼레이션 박성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번 여쭤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쪽으로 또 특화되어 있으니까 또 화학까지도 공부하셨다고 하니까 친환경 제품 고를 때 소비자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1: 그 성분을 먼저
0: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는 성분을 보기보다는 친환경이란 말 표현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뭐 그거 있잖아요. 유기농도 이게 그냥 유기농이 아니라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뭐 분류가 한 4~5개 네. 딱 되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이라고 그냥 고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또 가끔씩 이 말 표현은 좀 가슴 아프지만 속고 네네. 사는 것도 있어서 한 그런 부분에서 그냥 만일에 성분이라고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아 어떤 걸 좀 봐야 되는구나라고 가이드를 좀 마련해 주신다면
1: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그러니까 환경 운동을 하는 게 더 맞지라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진실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어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 기술적으로도 솔직히 많이 부족하고 너무 일찍 또 이쪽에 눈이 뜨이다 보니까 진짜 안 넣어야 된다라는 제품 원료는 무조건 안 넣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 물성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죠. 심지어는 저는 치약 부분도 제가 원했던 성분을 딱 이렇게 그 대기업 출신인데 이제 조그만 이제 정년퇴임할 때쯤 됐 중소기업으로 와서 제가 이런 걸 원합니다 하면서 성분을 다 줬어요. 근데 이걸로 절대 치약이 안 나온대요. 근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와서 치약이 되네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했던 대기업에서나 이런 치약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뭐 방부제부터 계면활성제부터 뭐 이렇게 저는 몸에
0: 기본,
1: 좋다고
0: 기본 세팅이
1: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하나도 안 넣다 보니까 저는 좋은 거를 넣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안 좋은 거 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성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0: 그럼 남들이 따라서 만들 수 있습니까?
1: 만들 수는 있는데 조금 힘들 때가 있고 진짜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그 에코서트라든지 블루엔젤이라든지 진짜 생분의 뭐 99.9% 아니면은 어떤 그 기본적으로 맨손으로 설거지해도 괜찮고 맨손으로 그걸로 세안을 했더니 전혀 피부에 자극이 없더라라는 그런 거 위주로 목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료 성분이 아로마 오일까지 에코서트급을 공급해주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거를 제가 어쨌든 세계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이
0: 독점까지
1: 있어서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고객하고 제 스스로 약속을 했다면 아무리 원가가 올라가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영덕계로 만든 키토산만을 꼭 집어넣어서 작업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덕계로 키토산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새우 뭐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 오는 그런 키토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요만큼.
0: 한번 여쭤보는 게 그 말씀하시다가 에코서트
1: 네.
0: 블루 엔젤이라는 네. 말이 나왔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1: 그 유럽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환경이 그러니까 제품도 먼저 개발이 됐고 환경도 먼저 오염을 시킨 게 유럽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기 그렇죠. 때문에 하지만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 더 빨리 깨어서 아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됐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든 나라가 독일이었거든요.
0: 그렇죠. 독일이 좀.
1: 네, 그래서 독일에서만 유일하게 블루엔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최초의 어떻게 보면 환경인증이에요. 그런데 그 독일 빼놓고는 받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루엔젤을 도전을 했는데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코리아는 어디고 거기서 화인 코리아는 또 뭐야? 라는 식으로 해서 그 블루엔젤 따는데 4년 걸렸거든요.
0: 언제쯤 따셨습니까?
1: 그게 지금 한 5년 코로나 조금 전에 따는 코로나 때 딴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좀 의아해할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 지금만 해도 이제 K-팝이고 뭐 K-컬처 이래가지고 많이 유명해졌지만
0: 그때 당시 그래도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 해가지고 알긴 알고 있었어요.
1: 알고 있었어도 그 유럽 같은 데서는 주로 그 바이오라고 하는 그쵸, 걔네들은 발음이 네네네. 비오라고 하더라고요. 비오죠. 또 그 예. 제품이 더 저렴하게 많이 팔릴 때였고 그렇죠. 블루엔젤을 유럽에서 딴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 왜냐하면 그렇죠. 독일 빼놓고는 주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걔네들이.
0: 그렇죠. 그러긴 했어요.
1: 근데 제가 따고 나니까 프랑스도 땄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한국도 따는데 왜 우리는 안 줘? 그렇게 하고 블루엔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조 같은 경우가 됐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유행처럼 고급 환경 인증이 에코서트가 아.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유럽의 몇 개 국가들이 같이
0: 그 정도 인증을. 되면 이 제품인 진짜 환경에 친화적인 제품이라는 거를 딱 느낄 수 있는.
1: 네. 근데 아직 한국에선 잘 몰라요.
0: 근데 여기서 왜 독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전에.
1: 아, 아로마 오일.
0: 아로마 오일.
1: 예, 에코서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심지어는 블루엔젤은 아로마 오일도 인정을 안 해요.
0: 아~
1: 왜 그러냐면 생분해가 잘 안 돼요. 왜? 기름이니까.
0: 그렇죠. 그게 기름이죠.
1: 그래서 기름도 못 넣어요. 그래서 블루엔젤은 상징적인 거예요.
0: 아~
1: 왜냐하면 그거 아로마 오일을 저희가 왜 넣냐면 일반 다른 데서는 케미칼 향을 넣는데 저희도 향을 만드니까 알거든요. 그 향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베이스에서 나는 악취라고 하면 좀 그렇고 베이스치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그렇죠. 않아요. 근데 그거를 커버하는데 일반적으로 넣는 향들을 저는 아로마 오일로 대치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일단은 환경에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바로 생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쪽 거는 그 오렌지 오일 같은 것도 인정이 안 돼서 빼버렸고 에코서트에서는 오렌지 오일은 에코서트급이면 인정을 해줘요.
0: 아, 너무 이게 하드하게 가지 않고
1: 네네.
0: 그래도 환경 제품을 좀 소프트하게 많은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다.
1: 그럼요.
0: 예. 물론 이제 너무 밑에는 아니긴
1: 그거는
0: 하지만.
1: 아니고. 그래서 에코서트 같은 경우나 블루엔젤 같은 게 저희가 딸 때 보통 많이 하는 질문이 천연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정력이 좋아?
0: 오.
1: 어떻게 거품이 나와?
0: 오.
1: 이걸 그렇죠. 의심해요.
0: 거품. 맞아요. 거품.
1: 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샴푸 하나 개발하는데 7년 걸렸고요. 세제 개발하는데 4년 걸리고 그렇게 해가면서 계속 쓰고 다시 수정하고 하다 보니 거품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0: 그 사실상 거품이 없어도 되긴 하는데
1: 네, 습관.
0: 이제 습관에 이 거품이 있어야지 아 씻혔다.
1: 네네.
0: 뭔가 내가 깔끔해졌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1: 네네.
0: 사실 그거를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그 습관이라는 게
1: 네네.
0: 무시를 못 해가지고
1: 맞습니다.
0: 그런데 사실 그 지금은 좀 또 조용하긴 한데 좀 제 생각으로는 벌써 10년 전쯤에 좀 이런 환경 관련돼서 좀 유명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것이 EM이잖아요.
1: 네네.
0: EM하고는 어떻습니까?
1: 아...
0: 요새는 되게 EM 쓰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 옛날에 EM 뭐 원액 구해서 뭐 비누 만들고 뭐 하고 치약 만들고 뭐 엄청 많았는데.
1: 저도 남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그 원료가 욕심이 안 나지는 않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샴푸에는 어성초와 하수오라는 원료
0: 네네네.
1: 그게 그렇게 좋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전들 사용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험은 해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미즈 세븐이라는 한방 추출물에 해당되는 산야초 추출물이 방부 역할을 걔를 못 이기더라고요.
0: 아.
1: 그러면 진짜 합성 방부제를 넣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저는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성초 빼버리고 하수도 빼버리고 그런 식이었어요. EM도 저도 역시 실험은 했는데 못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작업해서 쓰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0: EM이.
1: 공산품으로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0: 한동안 EM 공산품 엄청 많이 나갔는데
1: 그게 네, 별로... 그거 많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저가 생각하고 있는 절대로 방부제를 넣어야 된다든지
0: 이 말 하기 좀 그렇게 하죠. 굉장히 까탈로우시군요.
1: 예, 못된 성격을
0: 못된 성격이 뭐냐면 본인의 딱 주관이 있으니까 철학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는 요거는 꼭 지키고 싶다라는 걸 진짜로 철저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타협할 만도 한데
1: 아니 제가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 것도 저희 상공회 회장님이 저한테 박성희 너 요거는 눈 조금 찔끔만 감고 한번 작업해주면 너 건물 하나 생기는 그 오단데 왜 때려치우니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계면 그 활성제 중에 이제 보통 많이 쓰는 SLS나 SLES를 넣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거품이 별로 안 나니까 그걸 넣으면은 훨씬 단가를 진짜 3분의 1로 줄일 수 있거든요. 전들 못 하겠어요.
0: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이거 사실 이거 광고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회장님이 그러니까 대표님이 만드는 그 제품들은 네. 100% 환경 친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 일단은 세제 쪽은 100%고요.
0: 세제 쪽 뭐가 네. 좀 제일 흔들립니까? 그러면
1: 이 저희 제품에 화장품 쪽에서
0: 화장품 좀 어렵다.
1: 화장품 쪽에서 스킨은 천연으로 거의 가능을 했어요. 아주 소량, 아주 소량 유화제가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로션을 안 만들고 크림을 포기했어요. 크림이 잘 나갔거든요. 근데 크림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방부제를 안 넣고 견딜 수가 없어요. 얘가 대부분이 제가 스패출러가 있지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서 빼는 그쵸. 게 저희 그 식구들 저는 무조건 스패출러 쓰지만 저희 식구들 저희 신랑마저도 이거 좋은데 하고 딱 하면 손으로 놓고 있어요.
0: 이게 펌프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1: 이게 그 거의 고체화돼 있는 거잖아요. 크림은 로션까지는 이 펌프로 가능한데 근데 로션도 안 만들어요. 로션은 처음부터 안 만든 이유가 유화제를 많이 넣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에이.
1: 처음부터 어쩔 수 없이 스킨까지 안 만들려고 하다가 스킨은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니네 샴푸가 좋고 뭐가 좋고 해도 나도 한번 이렇게 좀 뿌리고 그러니까, 다른 걸 안 쓰게 해주면 안 되겠니?
0: 그 말씀하신 대로 물성이 좀 있으려면 네. 화학 제품 좀 들어가야지 물성이 생기는 거니까 아까는 또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많이 좀
0: 떠서 그러니까 손이 솔직히 그
1: 뭐지 제일 더럽죠.
0: 제일 더럽다고 보통 네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걸 떠서 내가 이제 크림을 떠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손가락을 집어넣는 순간서부터는 세균이 해서
1: 이미 퍼져
0: 있는 거예요.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갑자기 제 방에 있는 크림이 손가락으로 맨날 찍어가지고 얼굴 바르는데 지금 내가 세균을 바르고 있나 갑자기
1: 냉동실에 넣어놓으시고
0: 그렇죠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요
1: 빨리 하고 다시 또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려면 솔직히 번거롭죠
1: 예 그래서 제가 크림을 지금 포기를 했어요 잘 나가다가 지금 나머지 용기를 저하고 아는 사람들만 조금 나눠 쓰고 그쪽은 크림은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살 때 제가 진짜 아는 사람만 줬고 이제는 용기를 다 써갔기 때문에 없어요.
0: 소진 시키시려고 일부러.
1: 네네. 용기 그냥 버리면 그것도 공예잖아요. 그래서 아까워서 그냥 있는 것까지는 쓰자가 돼서 지금 이제 진짜 몇 개 안 남은 상태고.
0: 나도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네, 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네요.
1: 로션은 제가 안 만들고 에센스를 만들고 있어요.
0: 그리고 또. 네.
1: 그래서 에센스에도 조금 들어가요.
0: 에센스 좀 들어가고. 네,
1: 그래서 그것도. 스킨하고 에센스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100% 안 들어갑니다.
0: 이건 솔직히 말해 제가 보니까 지금 얘기 들어오면서 제품 만들면서 다른 거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네요.
1: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제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저희 제품을 써보고 영업을 해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뭐에 좋냐고 먼저 물어봐요. 뭐에 좋은 거? 저희는요 미백도 안 되고요 주름 개선도 안 되고요 발모도 안 되고요 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그럼 뭘 가지고 팔라고? 라고 근데, 말씀하세요
0: 하지만 환경은 깨끗해져요
1: 아니요 근데 스스로 건강해지는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딘 거죠 그래서 저희 거 보시면 어딘가 에코슬로우 에코뷰티라고 돼 있어요 천천히 제가 실험을 해보는 것도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병원 다니면서 저희 애가 동상에 있을 때 동상 걸렸을 때 항생제를 주사를 맞고 집에 연고를 발랐어요. 바로 나요. 근데 며칠 지나면 다시 도져요. 그래서 제가 해본 진짜 저희 딸 발을 놓고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향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향으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아로마 오일들이 향 만드는데 조금씩 이렇게 혼합이 되거든요. 그래야 향이 더 예뻐지니까.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다가 전화를 해서, 왜냐면 프랑스 거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거 어떤 거로 이럴 때 니네는 임상 실험을, 그러니까 비상약으로 쓰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골든 호흡바에다가 뭐 어쩌고, 저희 에멀전 오일이에요.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 제품은.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은 우리가 알로에나 뭐 동백기름을 사용했던 것처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밤마다 마사지를 해줬어요, 발바닥을. 근데 그게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동상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걔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0: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정도 쓰면, 그러니까 이제 뭐 약품을 쓰면 그게 빨리 개선이 되는데, 그만큼 개선은 느리지만 그만큼
1: 완벽해질 수 있고 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0: 결국 사실 우리가 좀 빠르긴 해요. 사실 그 빠른 것 때문에 물론 한국이
1: 발전은 했죠.
0: 그 있긴 하긴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진짜 환경을 생각한다면 지켜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환경학으로 뭐 박사가 된 게 아니라 생물학 쪽으로 박사를 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제가 큰 소리 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지구 아니온도 다녀가세요라는 개념처럼 모든 것이 생분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원료도 생분해 되고 용기도 생분해 돼서 자연의 흔적을 안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이 쓰레기가 플라스틱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결국은 태워든 햇볕에 발에서 그게 그 산화되면서 안 좋은 산소, 이게 우리가 산성비 맞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자체를 저는 줄이든지 없애든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용물 일단 생분해 돼야 되고요. 용기도 가능하면 재활용을 하든지 생분해 되는 걸 썼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느라고 단가가 올라갑니다.
0: 좀 잘 말씀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자책 아닌 자책과 아쉬움과 아쉬움이 네. 사실 왜 그러면, 사실 요새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좀 이렇게 꽂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 플라스틱?
1: 네.
0: 그건 확실히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뭐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 여성분들 화장하고 나서 이제 그 닦는 거 더 쉽지 않으니까 네네. 거기 이제 그 화장품 그 씻는 거에다가 그 미세 플라스틱 넣어가지고 네네. 깨끗하게 세척됩니다. 그거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인가 그 제품 싹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없어졌냐 했더니 그것이 결국 미세 플라스틱이어서 녹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또 순환으로 돌아서 인간한테 먹이로 네. 온다. 그 생선 같은 것들이.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제품이 없어졌긴 했으나 네. 이제 그러면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고은 애당초 미세 플라스틱이었고, 요새는 이제 기본 플라스틱이 또 분해되면서 네. 또 그것이 또 남아서, 그래서 좀 심한 얘기로 하면 사람들마다 한 얘기가 1년에 내 뱃속에 그 신용카드 한 장씩 네네. 쌓인다라는 얘기하면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엄청 신경 쓰고 하는데, 보시기에 네. 지금 아까는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나라인 것 같습니까?
1: 그래도 선진국에 다가서려고 노력은 한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외국 이렇게 가보면 보이지 않게 쓰레기 그냥 생각보다 더 막 버려요.
0: 네, 그렇죠.
1: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참 감사한 편이긴 한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이 분리수거 할 때 보면 제가 아저씨들을 옆에서 어느 순간 또 돕고 있어요. 뭐가냐면 종이를 버리는 거에 옆에 클립이 붙어 있는데 클립을 그냥 넣어서 하면 플립 깨서 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노트 같은 거면 플라스틱 억지로라도 빼서 또 플라스틱 버리는데 버리거든요.
0: 예를 들어 이제 종이 뭐 어떤 좀 있으면 이제 다 종인데 그 링으로 연결시켜 플라스틱 링이 아니면 네네. 겉에 그, 네, 그 플라스틱
1: 끼어있는,
0: 그래서 네. 이게 종이 안 꺾이게 네. 그런거나
1: 네. 네. 그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잘 자란 것까지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국민성이 좀 됐으면 더 좋겠다.
0: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약간 불편함이.
1: 예, 불편함이
0: 더 우리 뭘 더 지키려고 하는지, 네. 뭘 더 기양하는 거. 네, 좋게 맞아요. 얘기하면
1: 기왕하는 거.
0: 거. 네. 야 분리수거 했잖아. 네. 기왕하는 거.
1: 하느님 앞에 떳떳하게 나 이렇게 마저도, 하고 살다 왔습니다.
0: 어, 그것마저도 해라.
1: 네네.
0: 딱 그런 느낌이시네요. 네,
1: 비닐 같은 것도 그냥 버리면 한번 힘기고 좀 말려놨다가 버리면은.
0: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대표님이 실천하는 것들이 되게 많으세요.
1: 좀 미쳤다고 합니다.
0: 아 왜?
1: 아니 저는. 밥상 머리에서도 어디 직원들하고 먹어도 직원들이 불편해해요. 왜냐면 제가라도 다 먹고 음식물

0: 최소한 떳떳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주변에서 아, 저 사람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아, 아 조금 아쉽다. 아, 그런 정도까지.
1: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네.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곳은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아무것도 안 남기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먹더라도 봉지라는 걸 또 뜯어야 되는 거고 아,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죄송하지만 용기라 아, 그래 용기라는 거 남아있는 것이 포장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네. 있고 사실 그게 결국은 쓰레기의 개념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사실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무조건 쓰레기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참 어렵다. 그래서 아까네 그 자매님이 처음 얘기했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게 가능한 곳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박성희라는 삶이 죽기 전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저는 어렸을 때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자연에 네네네. 대해서는. 그렇다면 그거에 다시 초석을 만드는 데는 제가 한몫했다라는 정도까지는 해놓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완전히 아세즈라는 그런 정신을 완전 없애버리는 그렇게는 안 될 수 있게 초석은 완전히 만들어놓고 가고 싶습니다.
1: 그래. 우리는 이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야지. 네네. 라는 그 기반. 네네. 기틀을 하고 싶다.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뜻이기도 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점점 더 인식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옛날에 플라스틱을 버리는 것이든 등등이 귀찮음인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점점 그것이 좀 더 뭐라 그럴까 그 방향으로 그때까지는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긴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청취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0: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거를 누구 탓하지 말고 이왕이면 자기 이름 값은 하고 가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이름의 흔적을 사람은 머리를 하늘로 놓고 살기 때문에 그 자기의 뒷 그림자든 발자취든 자식이 됐든 후손이 됐든 후배가 됐든 누군가한테 참 멋지다. 진짜 희망한다. 뭐 세인트까지 그려질 수 있는
1: 그렇게 기왕 목표 잡으려면 크게 잡아라.
0: 네, 그러니까 떳떳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 곳을 생각을 하면 이왕이면 내가 보람 있는 것을 하면서 그거에서도 충분히 저는 이제 환경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환경 제품으로 흘렀지만 만약 음악이 좋으면 음악 쪽으로 하면서라도 또 좋은 봉사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있거든요. 미술도 마찬가지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이왕이면 보람 있고 당당하게 그래서 그것이 다 모이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1: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해서 책임지는 네. 내 그 책임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또 누구랑 함께하고 있는지라고 했을 때 점점 커지고 좀 더 좋은 선의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새겨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환인코리아 코퍼레이션 박성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왜 저렇게 거품이 나는데도 물은 맑을까? 어린 시절 품었던 그 질문 하나가 평생 환경을 생각하는 삶으로 이어졌다고 오늘 우리가 만난 박성희 대표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도 거창한 것이 아닌 아이들이 맨발로 뛰고 물장구 칠 수 있는 그 당연한 풍경을 남겨주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주일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소라가 부르는 바람이 분다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 내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한모를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5: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4: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5: 뭐라고요?
4: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찬미예수라는 인사로 시작해 봅니다. 이 인사말의 시작을 아시나요? 무려 2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박해가 이어지던 조선시대, 숨어 살던 교우들이 믿음을 단단히 하려고 서로에게 건넨 인사였다고 해요. 숨어 사는 이유가 예수님을 찬미하기 때문인데도 예수님을 찬미합시다 하고 독려하듯 건네던 이 말. 역사를 알고 나니 더 뜻깊게 다가오죠.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신신미사로 함께하는 7월 첫째 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토록 평화롭게 찬미 예수라고 인사를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신앙 선조들의 순교가 있었음을 오늘은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군종의 시간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신나라 플로라입니다. 충성!

0: 스텔라장과 폴킴이 함께한 보통날의 기적으로 7월 5일 군종의 시간 시작했습니다.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으로 사연과 신청곡 함께해 주세요. 오늘 준비된 강론 먼저 듣고 나는 군종사제다로 돌아올게요. 매주일 성당에서 주보에서 듣고 읽는 강론. 군종교구 신부님들은 어떻게 전하실까요? 군종의 시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론과 복음 이야기.
1: 강론 명 받았습니다.
0: 오늘은 군종교구 칠성성당 주임이신 김영인 요한사도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1: 가성비 넘치는 사제의 삶. 육군 칠성성당에 초임으로 와서 눈을 감았다 뜨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훈련을 마치고 임관하여 군종신부로서 전후방 군본당에서 오늘 첫 주일을 보내시는 후배 군종신부님들의 마음에는 설레임이 클지 걱정되는 마음이 클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짐 정리도 해야 하고 여기저기 인사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익숙치 않은 것도 너무 많아서 굉장히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년이 지나면 여유 있고 능숙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신부님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밀려드는 부대의 업무들과 또 성당의 업무들을 마치 꿀기뻐처럼 막아내느라 너무 바쁘고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알차게 보내지 못한 것 같고 가성비 넘치게 보내지 못한 것 같아 후회하면서도 그 부족한 가운데 하느님의 은총이 자리하심을 느낍니다. 작년 이맘때 훈련병으로 만났던 친구들이 이젠 상병을 달고 나름 선임다운 분위기를 풍기고 성당의 꼬맹이들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키도 크고 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간부분들과 매번 아이들을 챙겨오느라 고생하시는 간부 가족들도 미사 때마다 늘 성당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 저 혼자서는 1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 부족함 속에 하느님 은총으로 칠성성당의 좋은 신자분들과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인 최초의 신부님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성 김대건 신부님은 죽을 위기 다 이겨가며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학길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1845년 8월 신부님이 되어 1846년 9월 순교하시기까지 딱 1년을 사제로서 지내시다가 하느님 나라로 떠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9년 가까이 고생해놓고 1년 만에 목숨을 잃으니 이보다 가성비 떨어지는 실패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의 훌륭한 삶을 사셨던 성인으로 공경합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최초의 한국인 신부님으로 사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값진 길을 걸었던 가성비 넘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전후방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군종 신부님들을 위해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정구를 청합니다. 자질구레한 업무에 다 지나가 버린 하루였더라도 아무도 없이 혼자 바친 미사였더라도 군종 신부로 살아가고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이미 가성비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군종 사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사제로 살아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신자분들께 한국인 최초의 성직자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추기를 맞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 사랑받기에 존재만으로 가성비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전국의 수많은 군종교구 신부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0: 오늘 강론은 군종교구 칠성성당 주임이신 김영인 요한사도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0: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이게 맞나? 이렇게 끊임없이 던진 물음표는 결국 내 마음을 흔드는 불안함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음표 대신 느낌표를 붙여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정말 해낼 수 있어. 이게 맞는 길이다. 하느님 안에서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나는 군종사제다. 지금 시작할게요. 군종교구 칠성성당 주임이신 김영인 요한사도 신부님과 오늘 군종사제다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신부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육군 칠성성당에서 현재 사목 중이고 그리고 부대로는 육군 칠사단 신앙선도장교 군종신부로 임무 수행하고 있는 김영인 요한사도 신부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신부님은 원소속이 인천교구세요. 2022년 1월 7일 사제 수품 받으셨는데 서품식과 천미사 때 추억이 있을까요?
1: 네, 서품식을 한 지 벌써 4년이 넘어서 네.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가도 네. 한두 가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0: 어떤 걸까요?
1: 제가 천미사 할 때 제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도 네. 본당에서 교리교사 이렇게 잘 봉사하고 있는데
0: 네.
1: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주말에 있는 모든 미사에 주임 미사에 들어가서 강론도 하고 미사 집전도 하고 했었는데
0: 네.
1: 매 미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와서 네. 열심히 울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0: 정말 눈물을 보였다고요?
1: 네.
0: 어떤 일일까요?
1: 그냥 친한 친구가 신부님이 됐다는 거에 대한 감격 이었던 네. 것 같고요. 네, 근데 정작 저는 안 울었는데 그 친구만 울어서
0: 네.
1: 천미사에 왔던 신부님들이 이렇게 저를 많이 놀리고
0: 네.
1: 너가 울어줬어야 된다.
0: 아.
1: 네, 이렇게 신자분들의 기대에 반응하지 못해서 이렇게 신부님들이 약간의 꾸중해 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0: 네, 정말 인상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두 분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긴밀한 사이인지 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부님의 서품 성구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1: 네, 제 서품 성구는 이사야서 6장 8절에
0: 네.
1: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라는 구절입니다.
0: 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1: 네, 책을 읽다가
0: 네.
1: 한 3학년 때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0: 네.
1: 도서관에서 영성서적 빌려서 기도 시간 전에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0: 네.
1: 아주 작은 소책자였는데 그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0: 네.
1: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라는 구절로 그 책이 마무리를 했어요.
0: 소책자가요?
1: 네. 네. 그래서 앞에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0: 네.
1: 그 당시에 그 마지막 구절을 읽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
0: 네.
1: 그래서 앞으로 내가 신부님이 되면은 이걸 서품성고로 하면서 지내야겠다라는
0: 네.
1: 생각을 했었고요. 문제는 그 이후에 신부님이 되어서도 그 책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남아서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려고 도서관에 가봤는데
0: 네.
1: 도서관에서 아직도 그 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0: 서품 성구만 남겨놓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소책자네요.
1: 네, 맞습니다.
0: 어찌 보면 운명 같습니다.
1: 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과 관련된 소책자였는데요.
0: 네.
1: 그것 빼고는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서 네,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0: 네.
1: 그냥 운명의 책은 그렇게 지나간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뭔가 알고 계시면 보내주셔도 좋겠네요. 샵 1053 빵톡으로 힌트가 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또 공유해 주시면 신부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부님, 해당 서풍성권은 군종사제로 살아가면서 도움을 주었던 때가 있을까요?
1: 도움을 많이 주었고요. 사실은
0: 네.
1: 군종사제로 살 때뿐만 아니라 지금 5년 차 신부인데
0: 네.
1: 5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0: 주로 어떤 때 도움을 주시나요?
1: 지금 서품성구가 사실은 주변의 신부님들한테
0: 네.
1: 제가 이사여서 6장 8절을 성구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0: 네.
1: 많이들 말리셨던 서품성구입니다.
0: 너무너무 좋은 의미를 담은 성구인 것 같은데 왜죠?
1: 이 서품성구를 한 신부님들이
0: 네.
1: 대부분 이렇게 멀리 고생하러 떠나신다고 했고요.
0: 험지에 주로 가시는 신부님들의 네, 선곡은요. 네,
1: 제 서품 상본이 있는데 네. 거기에 가시관과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네. 신부님들이 그 두 개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두 개를 다 하게 되어서
0: 네.
1: 가시관, 십자가, 제 서품 선곡까지 다 하게 되어서
0: 네.
1: 신부님들이 너 그러다 고생 많이 한다 라고 경고를 해주셨는데
0: 네.
1: 제가 군종사제로 가기로 결정되는 순간
0: 네.
1: 아, 내 고생길은 이렇게 펼쳐지는 거구나.
0: 이제 시작이구나.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1: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은 원래 예상 불가능한 고통이나 고난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법이잖아요. 신부님은 어찌 보면 도전장을 내민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0: 네.
1: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0: 네.
1: 아, 내가 도전장을 내밀었구나. 네, 그리고 지금 그 도전장을 기쁘게 그래도 잘 수행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서품 선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신부님을 통해서 그 선구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나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어떤 학사님들이
0: 네.
1: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선구로 안정하시지 않을까 하는 약간 불안함도 있지만 네, 아주 좋은 도전의 네. 길,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성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신부님께서 우리 군종의 시간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음악 선물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곡으로는 생활성가를 준비해 오셨어요.
1: 네.
0: 황소리님과 이재석 신부님이 함께한 마음 쉬는 날인데 어떤 의미에서 고른 곡일까요?
1: 네, 군 성당에 가면은
0: 네.
1: 우리 용사 친구들이 그 황소리 자매님의 임마누엘이라는 곡을 엄청 많이 잘 따라 부르고
0: 너무너무 좋죠.
1: 가장 좋아하는 또 성가로 이렇게 뽑기도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제가 이 황소리 자매님의 이 앨범이 나왔을 때
0: 네.
1: 병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0: 아, 현역 군인으로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저도 신학생들이 다 2학년 마치고 병역의
0: 네, 네.
1: 의무를 하려고 병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0: 아.
1: 그때 있었는데 그때 저희 성당에 JPM에서 많이 와주셨어요.
0: 네.
1: 그러면서 이 앨범이 나왔다고 하나씩 주셔서 저는 이 앨범을 다 들어봤는데
0: 네.
1: 왜 다른 좋은 곡들도 많은데 임마누엘이라는 곡만

0: 너무 대표곡으로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른 좋은 곡들도 많다는 거를 이렇게
1: 오.
0: 들려주고 싶어서 그중에 한 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1: 네, 그렇게 골라오신 곡이 마음 쉬는 날 제목조차 따뜻한데요. 지금 이곡 함께 들어볼게요.

0: 황소리 자매님과 이재석 신부님이 함께한 이 곡이었습니다. 마음 쉬는 날이란 제목의 곡이었어요. 와, 생각보다 굉장히 상큼하고 또 마음이 가볍게 만들어주는 약간의 재즈 같기도 하고요. 황소리의 마음 쉬는 날이었어요. 자, 오늘 나는 군종사제단은 군종교구 육군 칠성성당 주임이신 김영인 요한사도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장교로 임관을 하시고 원래 소속이었던 인천에서 강원도 화천군으로 가게 되셨어요. 처음 이 지역으로 가게 됐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 기억하시나요?
1: 네,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0: 왜 기억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신부님?
1: 저희 군종교구 교구장이신 서상범 티토 주교님께서는 네. 육군 초임 신부들한테는 네. 처음에 이렇게 가는 본당만 선정해주고 누가 갈지를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군에 보내세요. 네. 그러면 일반 저희 용사들이 하듯이 그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네. 주교님께서 남겨놓으신 본당 중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네. 그 추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추첨은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군의 경찰이신 헌병, 군사경찰분들도 오게 되시고 네. 그랬었는데 그때 그 주관해 주시는 어떤 간부님께서 네. 저희가 스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원불교 교무님 저희가 함께 모여 있었는데 네. 그때 각자 종교가 있으시니까 네.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다면 조용히 기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거 안 드리는데 네. 기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고 1분 정도 기도할 시간을 주셨어요.
0: 네.
1: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네. 하느님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네. 일이 조금 적당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일이 없으면 너무 심심해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당에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이 두 가지 기도를 했었습니다.
0: 네.
1: 근데 지금 다 이루어져서 성당에 아이들도 많고요.
0: 네.
1: 그리고 부대의 업무도 적당히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정말 위치 상관없다고 하느님께 기도를 했더니 최전방 부대에 가게 돼서 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0: 그러네요.
1: 처음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 정말로 세 가지 기도를 다 이뤄주셨네요.
1: 네.
0: 와, 어찌 보면 서품성구가 작용한 것도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1: 네, 맞습니다. 네.
0: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라고 이 순간을 집어주셨네요. 그러면 파견 전까지는 지금 계시는 강원 화천 지역과 인연이 있었나요?
1: 사실은 화천이라는 지역을 네. 제가 칠사단 오게 되면서 칠성성당 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들어본 지역이고요.
0: 네.
1: 왜냐하면 그 저희 옆에는 철원이라는 군부대 중에서 되게 유명한 지역이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저희 오른쪽에는 양구라고 또 군에서는 양구에서 군 생활했다 그러면 다들 고생했다고 인정해주는 이렇게 양쪽에 그런 쟁쟁한 지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화천이라는 지역을 잘 모르고 지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제가 또 병사 생활을 영종도에서 했어서 강원도에서는
0: 인천.
1: 전혀 네. 네,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천이라는 지역을 화천이 어디지? 하고 처음에 이렇게 지도 앱을 켜서 네. 찾아봤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희가 강원도를 뭐 여행으로 간다 해도 네. 사실 잘 선택하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낯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지내보셨는데 화천에서 지내시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바뀐 생각이 있을까요?
1: 처음에 전임 신부님께 인수인계를 받으러 네.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시골에서 내가 살게 된다고 하는 걱정도 조금 있었어요.
0: 네.
1: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도시만큼 뭐가 많지는 않지만
0: 네.
1: 또 없는 거는 없는 동네더라고요.
0: 오, 네.
1: 마트도 나름 있고 뭐 편의점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0: 네.
1: 그래서 불편함 없이 지내기도 하고요.
0: 네.
1: 그리고 또 가까운 대도시 춘천이라는 도시가 가까워서
0: 네.
1: 가끔 이렇게 도시를 가고 싶을 때는 춘천에 가서 이렇게 반나절 지내고 아니면 저녁 먹고 오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0: 당일치기로 또 여행할 곳이 근처에 있다는 건 참
1: 네.
0: 소확행이죠.
1: 네, 그렇죠.
0: 어떻게 춘천 닭갈비 많이 드셨나요, 신부님?
1: 네, 항상 부대 간부분들이나 네. 아니면 어떤 업무가 있어 춘천에 갈 때는 꼭 닭갈비를 먹게 돼서
0: 네.
1: 이제는 질려서 더 이상 먹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칠성성당에서 지금 지우임 신부님으로 지내고 계시는데 이곳에서 군종사제로서의 삶은 어떠신가요?
1: 칠성성당에서 지내는 삶은 되게 네. 예상 밖의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0: 예상과 다르다. 어떤 점에서요?
1: 제가 생각했던 군종 신부님의 모습은
0: 네.
1: 많이 이렇게 시대가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0: 네.
1: 군 안에서 신부님으로서의 어떤 존중이나 대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랬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0: 네.
1: 그래서 어쩌면은 신부님이 좀 무시받는 그런 부대의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고 맨 처음에 갔었는데요.
0: 네.
1: 막상 가보니까 많이들 신부님이라서 많이 존중해 주시고
0: 네.
1: 그리고 군 간부 신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신자 아닌 간부분들도 되게 신부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0: 네.
1: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싶어하고 함께 말도 많이 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0: 네.
1: 아 생각보다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낭만이 살아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아, 부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1: 네, 아무래도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네. 그 안에서 느껴지는 더 끈끈함이 있는 것 같아요.
0: 정이 있는 화천군 또 칠성성당이군요. 너무 다행입니다. 아이들을 좋아하신다고 아이들이 많은 부대로 원하신다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이들도 정말 많이 오나요? 미사 시간에?
1: 네, 성당에 아이들이 지금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하고요. 물론 이 가족들도 언젠가는 다 이사 가고
0: 네.
1: 부대에 옮겨지는 거에 따라서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가장 많고 무엇보다 가장 큰 친구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고요.
0: 네.
1: 가장 어린 친구는 4살, 5살이래요.
0: 아, 네.
1: 그 친구들끼리 모여 있어서 되게 재밌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없으면은 성당이 뭔가 썰렁하게 네. 느껴지는 그런 게 미사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0: 한참 또 많이 뛰어다닐 나이네요. 성당에서 이런 아이들 몇 명만 뛰어다녀주면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1: 네.
0: 신부님이 정말 기도하신 대로 뭔가 분위기도 따뜻하고 또 생기도 있는 부대로 발령을 받으신 것 같네요. 마침 두 번째 곡이 운이 좋았지. 권진아의 곡을 들고 와주셨어요.
1: 신청곡 추천곡이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0: 네.
1: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를 이렇게 검색해서 찾았더니 이 권진아의 운이 좋았지라는 곡을 제가 많이 들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0: 오, 네.
1: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곡을 또 추천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곡을 골랐습니다.
0: 네, 그럼 일단 함께 들어보고 왜 신부님이 이 곡을 많이 들었는지도 듣고 와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0: 와, 권진아의 운이 좋았지 함께 들었습니다.
1: 왠지 이 노래는 근데 들으면 슬퍼지지 않나요, 신부님?
2: 네, 제목은 운이 좋았진데 실제로 그 감정은 어떤 아련함 그런 것들이
1: 맞습니다.
2: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1: 네, 어찌 보면 자조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이
2: 네,
1: 들었어요.
2: 맞습니다.
1: 네, 나는 아픈 이별을 했지만 이 정도면 나는 운이 좋은 거야.
2: 네.
1: 이런 느낌이죠. 근데 뭐 살면서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니까요.
2: 네, 맞습니다.
1: 제목 따라서 좋은 걸로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곡으로 권진아의 운이 좋았지 함께 들었습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군종교구 가톨릭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군종의 시간, 군종교구 육군 칠성성당 주임이신 김영인 요한사도 신부님과 나는 군종사제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군종 신부님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돌아봤는데요. 이제 신부님이 지금 지내고 계신 칠성성당이 좀 궁금해요. 이 칠성성당은 어떻게 생긴 성당인가요?
2: 네, 저희 칠성성당을 소개하면요.
1: 네.
2: 가장 먼저 칠성성당으로 오는 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 오, 네.
2: 보통 수도권에서 저희 성당으로 내비게이션을 찍고 오시게 되면,
1: 네.
2: 오는 길에 초소들이 서 있어요.
1: 초소, 네.
2: 네, 저희 군인 친구들이 이렇게 신분증 검사도 하고, 이렇게
1: 네.
2: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민간인 통제선이라는 구역
1: 네.
2: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죠?
2: 네, 그곳을 지나쳐서 오는 걸로 보통 내비게이션이 알려주고요.
1: 네.
2: 저희 성당은 그 민간인 통제선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1: 네.
2: 그렇게 해서 오는 길에 항상 누군가 칠성성당에 한번 갈게요라고 말하면 저는 항상 신분증 꼭 챙겨서 오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1: 네.
2: 성당 근처에 오게 되면 넓은 마당이 있고 콘크리트 마당 절반 그리고 잔디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1: 네.
2: 잔디밭 한쪽 끝에는 성모님상이 모셔져 있고요.
1: 네.
2: 그리고 성당 건물은 높은 주황색 또는 빨강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붕이 있고
1: 네.
2: 안에 들어가면 성전 건물 딱 하나만 이렇게 있습니다.
1: 네.
2: 건물이 동이 세 개나 있어서요.
1: 네.
2: 그리고 다 흰색 벽면으로 칠해져 있고 안에 들어가면 되게 넓다는 생각과 지붕의 고가 높아서 또 그런 느낌도 많이 받게 되고
1: 네.
2: 되게 옛날에 지었던 성당이다. 성당이 95년도에 지어졌는데요. 딱
1: 네.
2: 그때 지었던 어떤 표준적인 성당의 모습들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찌 보면은 뭐 익숙하면서도 그 높은 층고로 인해서 뭔가 엄숙함도 줄것 같고요.
2: 네, 맞습니다.
1: 네.
2: 되게 현대적인 디자인은 아니어도
1: 네.
2: 그래도 탁 트여있는 개방감이 또 저희 칠성성당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개방감이 매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칠성성당에서는 미사를 얼마나 봉헌하시고 또 미사 중에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2: 네, 저희 성당은 사실 간부 가족분들이 지내는 숙소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1: 네.
2: 차로 20분, 25분 정도 와야 되는 거리인데요.
1: 네.
2: 제가 그래서 항상 군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는 게 사실 아이들을 둘, 셋 데리고 매주 이렇게 주임이사를 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1: 네, 어려운 일이죠.
2: 네, 제가 항상 제 표현으로 성전을 치르고 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 네.
2: 그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 네.
2: 걸어서 사실 3분 거리에 민간 성당이 있는데도 군인이고 군 가족이라는 이유로
1: 와.
2: 군종교구 성당을 와주시는 가족분들과 함께 주임이사 이렇게 보내고 있어서 사실
1: 네.
2: 평임이사까지 같이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1: 네.
2: 그래도 수요일에는 자매님 한두 분이 같이 오셔서 저녁 미사 함께 하고 나머지 미사는 성당에서 혼자서 이렇게 미사 봉헌하고 있습니다.
1: 네. 정말로 아이들 데리고 오는 그먼 길이 성스러운 전쟁 맞는 것 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럼 신부님 위문도 다니실 텐데 위문 다니시면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궁금해요.
2: 저희 같이 이라는 스님께서 표현하시기로는
1: 네.
2: 전방 부대의 낭만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1: 낭만이 있군요.
2: 네, 제가 이제 GOP 아니면 GP 들어가서
1: 네.
2: 민통선 안에 있는 DMZ 안에 있는 친구들을 GP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 네.
2: 사실 처음에 부대에 딱 차를 끌고 들어가면
1: 네.
2: 긴장을 해서 모두가 나와요.
1: 네.
2: 예정에 없던 방문들을 전 자주 해갖고
1: 아, 네.
2: 그냥 미사 한번 갔다가 그 옆에 간식 주러 좀 갈까? 이러면서 어디 이렇게 들르면은 예정이 없던 방문이라 긴장을 하면서 네. 모두가 우르르 뛰쳐 나옵니다.
0: 네.
2: 그러면서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이러고 하다가요.
0: 경계인가요?
2: 네, 맞습니다.
0: 네.
2: 그래서 내려서 딱 제 끌러지 셔츠를 보는 순간 네. 갑자기 모두의 표정이 환해지면서 그리고 사실 끌러지 셔츠를 봤다기보다는 제가 늘 사들고 오는 도넛이나 빵을 보면서 더 이렇게 활짝 웃는 것 같고요.
0: 네.
2: 그러면서 아직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고파하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 영종도에서 근무를 하긴 했었는데 병사 생활할 때
0: 네.
2: 사실 영종도 하면 우리가 도시고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이런 데를 상상하지만 병사로서 지내는 여건은 어차피 밖에 외출이 자유롭지 않아서 똑같거든요.
0: 네.
2: 사람들 20명, 많으면 30명에서 같이 지내는 곳인데
0: 네.
2: 늘 보던 사람들만 보다가 가끔씩 군종 신부님들이 방문해주면 또 외부에 새로운 사람이 또 왔다는 그런 환기되는 느낌?
0: 네.
2: 그런 것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저도 병사 생활할 때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자주 방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스스로 느낀 따뜻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장병들도 느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부님께서 그동안 만나왔던 장병들 중에 기억남는 에피소드가 또 있을까요?
2: 가장 최근의 에피소드고
0: 네.
2: 우리 아나운서님하고도 관련된 건데요.
0: 네.
2: 얼마 전에 제2회 군종교구 청년대회가 있었습니다.
0: 맞습니다.
2: 지난 4월 말에.
0: 네.
2: 그래서 토크 콘서트 진행해 주셨는데요.
0: 네.
2: 토크 콘서트 진행하기 전에
0: 네.
2: 우리 친구들이 그 질문지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0: 맞습니다.
2: 어디 배너에 이렇게 붙이는 시간이 있었어요.
0: 네.
2: 근데 우연히 제가 동기 신부님들이랑 밖에서 조금 있다가
0: 네.
2: 들어오는 길에 김영인 그 포스트잇에 적혀 있던 말이 김영인 네. 신부님 혹시 장기 하시나요?
0: 장기요?
2: 네, 그러니까 군대에 오래 남아 계시나요?
0: 아.
2: 네, 이런 이야기를 적은 친구가 있었던
0: 네.
2: 거예요. 다행히 주변에 몇몇 신부님들이 제보를 해주셔 갖고
0: 네.
2: 그래서 그 포스트잇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떼서 몰래 숨겼습니다.
0: 아이고. 이 에피소드는 처음 듣는데요, 신부님?
2: 아, 네. 혹시라도
0: 네.
2: 그게 뽑히게 되면 채택되면
0: 네.
2: 큰일 날까 봐
0: 네.
2: 그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0: 네.
2: 그래서 떼서 그 다음부터 범인 찾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0: 네.
2: 네, 많은 신부님들이

0: 분명 옆에 칠사단 마크를 붙인 친구가
1: 네. 네,
0: 칠성성단 마크를 붙인 친구가 붙이는 걸 보고 갔는데
1: 네.
0: 본인도 누군지 모르겠다
1: 아.
0: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1: 네.
0: 그렇게 몇날 며칠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역시 범인을 찾는 걸 포기하고 네, 그렇게 친구들이랑 재밌게 또 지낸 추억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마 근데 범인이라고 표현해 주시긴 했지만 그 장병은 그만큼 신부님이 좋았던 게 아닐까요?
0: 아마 그 제가 저 좋아했으면
1: 네.
0: 그럼 그 친구도 간부 지원해서 같이 오래 남자고 이야기를
1: 하려고
0: 네. 맞습니다.
1: 아, 아무튼 정말 그렇게 포스트잇에 이름까지 석자를 적을 정도면 특별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가네요. 자, 그러면은 장병의 에피소드까지 들어봤는데 혹시 군 가족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0: 네, 저희 아까 앞에서도
1: 네.
0: 제가 저희 성당엔 아이들이 많은 본당이다라고
1: 네.
0: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군 가족은 아이들과 그 부모님 위주로 이렇게 성당이 많이 돌아갑니다.
1: 네.
0: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1: 네.
0: 이 친구들이 또 군 가족 아파트에 이렇게 줄로 몰려서 살아요.
1: 네.
0: 그래서 평일 오후에는 아빠나 아니면 엄마랑 같이 해서 놀이터에서 함께 논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놀이터에서 함께 놀다가 한 토요일 오후 정도 되면은 이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대요.
1: 네.
0: 너는 무슨 장난감 들고 내 성당에서 봐. 너는 무슨 장난감 들고 성당에서 봐.
1: 네.
0: 이러고 주일날 미사 올 때 꼭 그 장난감을 챙겨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름 정말 어린 꼬맹이들인데 이 꼬맹이들끼리 성당에서 어떤 장난감 들고 같이 놀자고 이렇게 하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흐뭇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 어린이들에게는 만남의 장이자 약속의 장이네요.
0: 네,
1: 성당이.
0: 맞습니다.
1: 분명히 어렸을 적에 성당에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으면 살아가면서 힘들 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성당이.
0: 네. 그래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려고 지난 6월 초에 제 주교님 사목방침 따라서 혼인갱신미사라는
1: 네.
0: 거를
1: 네.
0: 했었는데요. 물론 부부들을 위해서 혼인갱신식을 한 거지만
1: 네.
0: 그 미사 뒤에 또 어디서 이렇게 수영장을 다른 성당에서 빌려서 간이 수영장을 설치했어요.
1: 네.
0: 수영장 설치해서 아이들이랑 놀고 한쪽에서는 고기도 구워 먹고
1: 와.
0: 그러면서 행복하게 또 지내고 군 가족들이랑 그렇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1: 혼인 갱신은 약간 핑계 삼아서 또
0: 네,
1: 좋은
0: 맞습니다.
1: 추억을 많이 만드셨겠네요.
0: 네.
1: 아이들도 정말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 지금은 김영인 요한사도 신부님께서 인천교구 그리고 칠성성당 마지막으로 군종해시한 가족분들께 음성 편지를 띄워드릴게요.
0: 네, 항상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인천교구 그리고 군종교구 그리고 저희 성당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군종의 시간 가족분들께 감사의 편지를 전합니다. 제가 가끔 인천교구에 돌아갈 때마다 아니면 군종교구의 여러 행사 때마다 만날 때마다 늘 반가워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저희 신자분들 신부님들께 너무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가끔은 어색해서 반갑게 인사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먼저 저를 알아봐 주시고 신부님 너무 반갑다고 오랜만이고 잘 지내시냐고 안부를 물어봐 주실 때마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 본 소속 교구인 인천교구 주교님께서도 제 안부를 물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종교구에 가더니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본인한테 연락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지내는 거 맞고 연락은 조만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연락 대신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이 시간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신부님께서 띄우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들려드린 이 곡, 인천 청년 성사 모임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대라는 곡이었어요. 자, 오늘 김영인 요한사도 신부님과 나는 군종사제다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오늘 방송 함께하시면서 어떠셨나요?
1: 네, 제가 평화방송 건물에는 사실 전에도 몇 번 와봤어요.
0: 네.
1: TV 매일미사 촬영하려고 몇 번 와봤었는데
0: 네.
1: 라디오니까 얼굴이 안 보이니까 네. 덜 긴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0: 네.
1: 그런데 너무 긴장되어서
0: 그런가요?
1: 이사를 할 때보다 더 긴장되더라고요.
0: 정말요? 네. 정말 하나도 내색이 안 나셔서, 티가 안 나셔서
1: 감사합니다.
0: 몰랐습니다. 어쨌든 오늘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군종의 시간 가족분들도 함께

0: 즐거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마무리하면서 장병과 군 가족에게 전하는 노래 한 곡이 더 남았죠?
1: 네, 맞습니다.
0: 비비의 범파라는 네. 신나는 곡을 준비해 오셨네요.
1: 날이 더울 것 같아서
0: 네,
1: 그리고 덥죠. 이 시간이 졸리고 나른한 시간인 것 같아서
0: 맞습니다.
1: 조금 신나는 노래를 이렇게 한 곡 골라봤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신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나라 플로라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3: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회 이원춘 베드로 신부입니다.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성 김대건 신부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주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독서의 로마서 말씀에서 힘을 내봅니다.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목기간은 비록 1년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 김대건 신부님의 희망은 지금도 생생하게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한국교회와 성직자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첫 사제인 성 김대건 신부님의 정구가 우리 마음 가득해지길 바라면서 오솔길 산책 함께 걸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의 선물로 위로 프로젝트가 부르는 내가 이 땅의 천주교인이라네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도 가능합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느 때는 말씀이 꿀처럼 달다가도 어느 때는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하고 마음이 무뎌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채는 것도 영성생활에선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 내 상태를 알아채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고 또 필요한 은총을 청하며 기도하게 되고요. 그럴 때 이 시편 말씀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을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도두어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도 천국에서 우리 마음에 생기 돋기를 전구해 주실 것을 믿어 봅니다. 그 믿음과 함께 노래 선물 함께 띄워드립니다. 로드 스튜어트가 부릅니다. 세일링.

청포도의 계절 7월 첫 주말입니다. 이제 정말 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될 텐데요. 아무쪼록 건강 잘 살피시고 영적으로도 평화롭고 풍성한 열매가 실해지기를 바라면서 보내오신 또 일상의 풍경 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유리님, 신부님 햇빛도 강하고 덥고 습하네요. 그러니 많이 지쳐요. 힘들고요. 오늘은 새벽부터 많이 바빴어요. 악기 박물관 가서 새벽 운동하며 고양이들 밥도 주고 왔고요. 어젯밤 재방송도 정말 잘 들었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자분들, 그리고 희생자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친구들, 지인들, 가족분들을 잃으신 분들의 슬픔과 아픔에 깊이 동참하며 함께해 봅니다. 애통해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도선 같이 모아요. 바쁜 와중에 잠시 출석도 합니다. 그리고 축구도 32강 못 가서 너무 슬퍼요. 네, 우리 임유리님 뭐 많은 또 이야기들을 남겨주셨네요. 더위, 이 뉴스를 이렇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였을까요? 유럽이 이 엄청난 이 더위로 몸살을 앓았다고 하는 뉴스 혹시 보셨을까요? 이 낮 최고 기온이 44도까지 육박하면서 많은 이 환자들 또 사망자들 나왔다는 이야기. 그 뉴스를 보는데 야,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고 곧 이 한국도 이제 그런 여름을 이 여름이 닥치겠구나 하는 생각에 벌써부터 이렇게 걱정이 밀려오기도 하는데요. 아무쪼록 정말 이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뉴스가 뭐 워낙 이 크게 알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베네수엘라 강진, 지진. 저도 그 사람들에게 핸드폰으로 이 지진 당시 이 상황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은 것을 SNS에 올린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는데 엄청나 이렇게 정말 끔찍하게 건물이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포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정말 이게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는 이런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이렇게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인들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끔찍한 이 비극의 현장. 우리가 비록 나에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관심 갖고 기도하고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도와줄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실천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말 해보게 됩니다. 이게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뭐 건물이나 이런 이 잔해에 매몰되게 되면 그 골든 타임이 72시간이라고 하죠. 이미 그 시간이 이제 지나버린 상태인데 아무쪼록 뭐 기적을 바라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특별히 그런 구조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이 피땀 흘리고 있을 이 구조대원들을 내 생명 또한 잘 이렇게 좀 관리되고 보호될 수 있기를 또 이렇게 마음 모아 또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귀동 요한 이웃님, 정비고에 정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빨리 충원되길 기도해요. 이제 정년을 맞이해서 이제 떠나셔야 할 동료들, 직장 동료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나 보네요. 함께 동고동락하며 구슬땀을 흘렸던 이 동료들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많이 슬프고 허전하겠죠. 또 그러면서도 또
그 자리에 또 누군가가 또 충원이 돼야 또 일이 또 원활하게 돌아가는 법이니까 아무쪼록 오랜 시간을 함께 동료로서 일해오신 분들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디에 가서든지 또 새로운 일을 찾아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또 그 빈자리 또 좋은 분이 와서 함께 일하는 기쁨 계속 찾고 누려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우리 기동요한 우리 강금석님께서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성바오로딸 수녀님들이 부르는 흔들리며 피는 꽃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그럼 우리 잠시 노래 선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바오로딸 수녀님들이 부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적 독서는 제12장 배품에 대한 주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눔의 삶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실천사항이기도 한데요. 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배품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1: 베푼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이 베푼다는 것이 실질적인 기술이어야 한다면 우리는 베푼다는 의미의 정의가 무엇인지 좀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 한 권을 주기도 하고 자동차를 태워주거나 기분 좋은 미소를 보내기도 하고 일부를 주거나 음식 또는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정서적인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배품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등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배품이란 것은 예민함과 긴장감을 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의사소통을 통한 좀 더 깊은 단계의 배품에서 뿐만 아니라 깊은 단계의 약속에서도 관여되는 일입니다. 나는 이 분야에 관해 배품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주로 의지와 결정과 선택에 의한 행위입니다. 거기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풍부하게 담겨 있거나 아니면 감정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감정이 있든 없든 이런 배품도 여전히 정당하고 좋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풀 때 아주 긍정적인 감정으로 베풀어야만, 즉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꺼이 베풀 때만이 순수한 배품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사고야말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따뜻한 감정은 베푸는 행위를 확실히 촉진시킬 수 있고 더 많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따뜻한 감정 없이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으로 베풀지언정 베푼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순수한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따뜻한 감정 없이 베푼다는 건 깊고 확고한 신념에 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더 깊은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좋은 느낌이 들 때만 베푼다면 이는 매우 변덕스럽고 지속적이지 못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배품이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한 복음 구절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포도밭에 나가 일을 하라 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주저함 없이 대답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다른 아들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거침없이 가지 않겠노라고 대답합니다. 얼마 후에 둘째 아들은 불평, 불만을 터뜨리며 포도밭으로 갔으나 첫째 아들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 답은 명백합니다.

베푸는 삶, 나눔의 생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실천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나눔의 삶을 살아오고 계신가요? 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온통 나눔과 베품으로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군중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의 핵심도 나눔과 베품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책의 내용에서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베푼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눔과 베품이 결핍된 삶은 오로지 자신의 생존과 안위에만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됩니다. 저자의 말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 건강하고 충분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서 삶은 점점 고립되고 외로움은 깊어져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은 계산적인 방식으로 판단되고 결정되어 가면서 삶은 무료함과 차가움으로 굳어져 가게 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모든 나눔과 베풀미 긍정적인 감정이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물론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따뜻한 감정이나 마음 없이 나눔과 베품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좋은 느낌이 들 때만 나눔을 실천한다면 이는 매우 변덕스럽고 지속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나눔이 나의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해 있다면 미성숙한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오히려 감정 기복이나 기분에 상관없이 내가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마땅하게 해야 할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 없이 베푼다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차원의 신념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나의 일상이 나눔과 베품의 실천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청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풍경, 이야기들, 또 기도 사연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성지순례 전에 저의 궁금증 중 하나는 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베드로 대성당 대신 성모 대성전,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묻히길 원하셨을까 하는 것이었답니다. 단순히 성모님을 사랑해서일까? 그런데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보니 교황님께서 그곳에 묻히고자 하셨던 이유는 수만 가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에 묻히신 교황님들은 나날이 그 규제가 심해지는 베드로 성당 안에 갇혀서 저희들을 만나기 힘들어졌지만 성모 대성전에 누워계시는 교황님은 성당 문이 열리면 언제나 저희와 만날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수만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성지순례 중에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방문하셨군요. 마땅히 그러셨겠죠. 왜냐하면 바로 이 대성전, 성모 대성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무덤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지난 여름 로마에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로마를 방문할 때 당시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1순위 로마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찾아가 봐야겠다라고 마음속에서 이 계획을 세웠던 곳이 바로 이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곳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묻혀 계시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거기가 저의 이제 1순위 순례 이 목표 지점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열리는 소위 뭐 오픈런이라고 하죠. 그때 워낙 이 희년대여가지고 참가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렇게 늦게 가면 막 기다리고 인파에 순례객들의 이렇게 막 휩쓸려 가야 하고 오래 기다려야 하고 하는 게 조금은 귀찮아서 오픈런을 하자라고 해서 그 성모 대성전이 열리는 시간보다 일찍 성전에 도착을 해서 들어갔었는데 다행히도 좀 이렇게 한산했습니다. 한산해서 이 교황님의 그 무덤 앞에서 좀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뭐 사진으로나마 혹은 순례하면서 보신 분들 있겠지만 이 교황님의 무덤이 정말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유언 그대로 이 관 위에는 딱 이름 아주 작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 하나만 딱 새겨져 있고 어떠한 뭐 꾸밈이나 뭐 조각이나 장식이 하나도 없이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교황님 무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단순함과 소박함이 제 마음을 굉장히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때의 순간이 우리 디오니시아님 이야기 들으면서 좀 떠오르는데 디오니시아님의 이 성찰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도 드네요. 이 베드로 대성당 지하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성모 대성전 네, 묻히시길 원하셨던 거 아마 우리를 정말 자주 만나고 싶어 하셨던 그 바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얼굴이 그 미소가 다시 이렇게 새록새록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그리워지곤 하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봄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좋네요. 이렇게 또 오솔길 산책하면서 또 저의 나눔과 또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의 또 이야기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니 정말 이 시간이 저에게도 정말 뿌듯한 그런 오솔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기도는 특별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기념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신부님께서 1846년 옥중에서 신자들에게 보낸 마지막 서한이 있는데 그 사랑 가득하게 적어 내려간 그 편지 옥중 서간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 기도의 시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내 신앙의 본 자리가 어디인지 묵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들은 보십시오. 우리 벗이여, 생각하고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아득한 태초로부터 천지 만물을 지어 제 자리에 놓으시고 그 중에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세상에 두신 목적과 그 뜻을 생각해 봅시다. 온갖 세상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습니다. 이같이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이 없고 살아있더라도 쓸데없습니다. 비록 주님 은총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영세 입교해 그분의 제자 되니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도 또한 귀하지만은 실행이 없다면 그 이름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세상 온갖 일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고 주님께서 내리신 상이나 벌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박해도 역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바이니 그대들도 이를 달게 받아 참으면서 주님을 위하고 오직 주님께 슬피 빌어서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과 영혼 대사에 어찌 거리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오래지 않아 나보다 더 착실한 목자를 상으로 보내시리니 부디 서러워 마십시오. 큰 사랑을 잃어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하느님 앞에서 만나 길이 영복을 누리시기를 천번 만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신부가 애틋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너나들이가 부른 김대건 신부의 편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솔길 산책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옥상 달빛이 부르는 선물할게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지내시길 바라며 저는 다가오는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보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지구의 어떤 피조물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선택을 내릴 때도 공동의 집 지구를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구라는 이 위대한 생명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7월에 소개할 책은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입니다. 스마트폰과 AI 인프라 이면에 숨겨진 참혹한 아동 노동과 또 전자 폐기물의 실태를 고발하는 책인데요. 저자이신 김가람 PD님과 7월 한달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KBS에서 일하고 있는 교양 다큐멘터리 PD 김가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실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읽는데 좀큰 각오가 필요했던 책이에요. 아이들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위대한 AI 인프라. 이런 표지에 적힌 문구부터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책이겠구나 싶었는데 내용이 정말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2025년, 6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디지털 문명 너머에 숨겨진 아동노동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1: 제가 환경 스페셜이라는 KBS 프로그램 하면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많은 옷이 만들어지고 버려지는지를 취재를 했었고, 또 먹다 버릴 지구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식품 폐기물 문제를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런 환경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옷이든 음식이든 전부 아동노동이 개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싼 값에 많은 것을 만들고 그거를 싸니까 그냥 생각 없이 버리는 그 사슬에 굉장히 싼 값으로 일을 하는 그 아이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뭐 노트북, 또 전기차 이런 배터리에도 아동노동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걸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0: 사실 이전에 이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가 있었고 먹다 버릴 지구는 없다가 있었고 그에 이어서 이제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까지 지구는 없다 시리즈를
1: 네.
0: 제작하셨는데 그동안 또 피디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1: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진짜 그 제목처럼 뭔가 하나의 다른 지구가 있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옷을 엄청 많이 사도 버리면은 어디서 잘 처리되겠지. 깨끗하게 뭐 재활용이 되거나 누가 깨끗하게 소각을 해주거나 불쌍한 사람한테 주거나 해서 상관없어. 내가 버려도. 왜냐하면 지구는 넓고 바다도 넓고 뭐 하늘도 넓으니까 괜찮겠지. 음식도 버려도 어디서 잘 썼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가 과잉 생산하고 과잉 소비하고 과잉 폐기하는 동안에 우리의 집이라고 할수 있는 이 지구에 엄청난 탄소가 발생하고 환경적인 재앙이 생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걸 감당하려고 아파야 되고 또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재미로 싸서 손쉽게 소비하고 즐겁게 버렸던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어디 쌓인다는 거. 그걸 처리해줄 다른 지구가 없다는 걸. 그걸 알게 돼서 소비를 재미로 했던 거.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걸로 사고 버리고 했던 것, 이런 것의 즐거움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0: PD님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이 지구는 없다 시리즈를 제작한 지는 수년이 지났어요. 근데 PD님의 변화만큼 크게 세계는 변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폐기물이나 아동노동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인데 왜 환경 문제는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 걸까요?
1: 아무래도 충분히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 보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제 책에 나오는 아이들도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에 있는 아이들인데

0: 아이들이 하루에 뭐 12시간 넘게 일을 하고 1달러를 겨우 받고 힘들게 일하면서 아프고 다치고 죽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주로 이런 소비가 일어나는 일본이나 유럽에서 일어났다면, 저는 이 일이 한달 이상 절대 지속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어딘지 잘 알지 못하는, 그 나라는 원래 어렵게 사는 거 아니야? 그 나라는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뭐 어쩔 수 없지 뭐라는 생각 뒤로 많은 문제를 다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아,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한국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미국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저 나라들은 뭐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불편함이 우리한테 확 와닿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1: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보려고 피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과 즐거움, 누군가의 고통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진실을 더 많이 알고 알리고 또 행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봤던 시간이었어요. 함께해 주신 김가람 PD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2: CPBC FM
3: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8: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8: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9: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이 바뀐 이야기보다 오히려 한 사람이 달라진 이야기가 더 감명 깊을 때가 있죠.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어느 순간 같은 풍경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주인공. 원망하던 삶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고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은 지켜보는 이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만나고 나면 우리도 조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나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예, 김대건 신부님의 축일에 듣게 된 최대한 신부의 음악 소재 첫 곡은 윌리엄 버디의 Why do I use my paper, ink and pen이었습니다. 위대한 르네상스 시대의 영국 작곡가죠. 윌리엄 버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시대에 좀 어려움 많이 겪기도 했었는데요. 비밀리에 가톨릭 순교자들, 당대 가톨릭 순교자들 위해 바친 노래로 알려져 있는 곡이었습니다. 앙상블 플러스 울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최대한 신비 음악 소재 음악 신청이나 사연으로 참여하고자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CPBC 라디오 불방에서 방송 토크로 사연 신청곡 남기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휴대전화 보내는 사람 번호에 샵 1053을 입력하시고 내용을 입력하셔서 100원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신비 음악 소재 1부는 스튜디오 레전드 책을 함께 읽는 코너로 진행되는데요. 안토니 가우디 3과 1, 아르만드 푸치 신부가 안토니 가우디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성적이고 신학적인 그 배경과 정신들을 잘 풀이한 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 곡 하나 들으시죠. 말로입니다. 7월의 꿈.

스타디움 레젠디, 바르셀로나를 상징하는 라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건축한 위대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올해 선종 100주년을 맞았죠. 또 라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뭐 아직 완전한 완공은 아닙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 가우디의 비전이 완성돼가는 그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탑이 최근에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집절한 미사를 통해서 또 가우디의 선종 100주년 미사와 함께 이렇게 축성을 하는 그런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또 때맞춰서 그 가우디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 꼽을 만하고요. 또 그리고 성서학자로서 가우디의 신학적 비전을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그리고 가우디와 마찬가지로 카탈라냐 사람으로서 가우디의 동향인으로서 그 아주 내적인 친밀감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아르만드 푸치 신부의 아주 상세하고 꼼꼼하면서도 또 그리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가우디 해설서, 안토니 가우디 3과 1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가우디의 어떻게 보면 그 창작력이 폭발하던 그러한 중기 이후의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 이러한 창작력이 어떻게 또 신학적인 전망과 서로 연관이 됐는지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나온 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우리 시대 아티스트의 곡 두 곡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의 Come Over, 그리고 소네플의 바다와 구름과 무대입니다.

예, BTS의 새로운 싱글 컴 오버 그리고 소네플의 바다와 구름과 무대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예, 안토니 가우디가 이제 1890년대 이후 그리고 1911년까지 또 이제 가우디의 생애에서 또 아주 중요한 시기로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아르반도 푸치 신부의 이제 그 분류하면 이제 그 대성당을 시작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본격화되는 시기. 이제 1883년에서 1898년 편의상 일기라고 한다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가우디가 자신의 이제 그 대성당을 향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이제 1898년에서 1911년까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 이제 가우디가 이제 미완으로 끝나는 그리고 거의 전적인 삶 전체를 이 라사그라다 파밀리에 봉헌하다시피 한 말년의 시기를 이제 1911년에서 타계한 1926년까지 이제 보면 되는데 이 시기에 특히 이제 1898년에서 1911년의 시기에는 가우디가 이제 내면적으로 라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확고해지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우디의 그 예술적인 창조력이 또 절정에 이르던 시기였죠. 이제 그러한 풍요로움이 어떻게 보면 다른 건축물들을 하면서 도달하게 된 경지들이 나중에 이 라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굉장히 다양한 디테일들, 굉장히 여러 장식적인 요소들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반영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 시기에 나온 많은 작품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바르셀로나를 가면 라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본 이후에 이제 찾아다니게 되는 가우디의 걸작들이죠. 까사 칼베트라든가 베에스 과르드 전역이라 그 저택이라든가 아니면 까사 바티오나 라 페트레라 카사 밀라라고 불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911공원 같은 작품들이 그렇습니다. 예, 이 책에서 가우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시기에 대해서 그 다음과 같이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우디의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은 주님을 찾는 여정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가우디에게 영성은 부수적이고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활동, 다시 말해 창의력의 원동력이자 중심축이다. 그는 믿고 창조하며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에 따라 창조한다. 가우디는 1906년까지 디프타시오 거리 339번지 임대용 아파트에서 살았다. 911공원의 설계는 1900년에 시작됐고 이후 가우디 가족은 그 공원에 있는 집을 구매한다. 이 집을 설계하고 공사를 지휘했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가우디의 수석 조수였던 프란체스코 베렌가르였다. 공원의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보여주던 견본 주택으로 단순하고 절제된 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가우디는 아버지가 저축한 돈으로 이 집을 샀고 이곳은 1906년 8월부터 그의 집이 된다. 다시 말해 가우디는 자기 집을 설계하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 특별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미 절제와 검소함이 그의 삶으로 들어와 있었다. 1906년 8월 14일 가우디의 가족, 즉 그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조카 딸은 911공원으로 이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 10월 29일 아버지 프란체스코는 93세의 나이로 기관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예, 가우디는 이제 이후로 이제 그좀 병약하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기가 어려웠던 이제 조카 딸 이제 그 부부는 이제 미리 이미 좀어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었다는 얘기가 지난번에 이제 같이 살펴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 딸을 거두어서 이렇게 잘 돌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친의 유산도 똑같이 조카와 이제 나누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우디는 이 시기 내면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가우디가 이제 젊은 시절에는, 물론 가우디는 언제나 그 젊은 시절부터 신앙과 굉장히 그 관계가 많이 있었죠. 그 많은 주교나 사제들을 이제 말하자면 조언자로 삼기도 했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여러 협력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카탈리아 민족주의하고도 관계가 많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주의적인 또 당대의 흐름, 또 사회주의적인 흐름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뭐 사상적으로 어떤 뭐 변화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생활에 그 말을 주로 만나는 사람들 혹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 시기부터는 보다 더 이제 교회 내에 이제 여러 신심운동 혹은 영성운동 혹은 그 당시 이제 그막그 꽃이 피기 시작하던 가톨릭 액션 단체들, 여러 가톨릭
여기에 관한 여러 활동 단체들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우디의 관심사 자체도 세속적인 건축보다는 이제 종교 건축에 더 관심을 갖는 것과 이제 기회를 같이 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가우디의 개인적 관점과 삶에 관한 생각의 변화가 이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그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1894년에 사순절 단식을 시작으로 1898년까지는 공백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 시기는 이제 그 사순절 단식 이후 영적 체험을 하기도 했지만 여러모로 정신적으로 이제 위기를 겪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이제 이 시기를 벗어난 다음에 이제 관심사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 그의 관심사는 도시의 공적 포럼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사회적 논쟁이 아니라 예술적 사회적 관점에서 당시 카탈루냐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즉 종교적인 목표들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곡 하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 나온 음반 중에서 듣겠는데요. ECM 레코드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하죠. 노마 윈스턴. 물론 ECM 말고도 또 다른 여러 음반에서 내는데 이거는 이제 ECM 레코드는 아니고 이제 다른 음반에서 나온 그 실황 음반 중에서 한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노마 윈스턴이 그 하노퍼에 있는 독일 방송 교향악단과 함께한 음반 The Timeless Place 중에서 Your Smile 들어보겠습니다.

예, 노마 윈스턴의 새 앨범 중에서 북독일 방송 교향악단과 함께 협연한 Your Smile 들으셨습니다. 예, 가우디는 이 라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 건축하던 시기에 또 본인을 상징, 본인을 어떻게 뭐 대표하는 여러 걸작들, 구엘공원을 포함한 걸작을 내놓는데요. 근데 그 시기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종교적인 상징으로 가득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에 이미 가우디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예술가로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이렇게 이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우디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변화들은 그의 건축작품과 예술작품에 담긴 깊은 의도로 이어진다. 이제 가우디는 자신의 모든 작품을 그리스도교의 지시물들, 즉 날이 갈수록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가는 가톨릭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상한다. 그 당시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세속적 작품과 성스러운 작품, 민간 건축과 종교적 건축 사이의 차이가 점차 흐려지는 과정이 목격된다. 가우디의 모든 작품은 종교적 색채로 물들어 있는데 바르셀로나의 그라시아 대로에 그가 건축했거나 개축한 대형 건물들, 예를 들면 카사바티오와 카사밀라부터 마요르카 대성당에서 진행한 작업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작업에 이르기까지 종교성으로 가득하다. 근데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라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나타나 있는 그 종교성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때까지의 그 판에 박힌 형태가 아니라 언뜻 보기에는 좀 그 인문주의적인 혹은 어떤 신화적인 상상력까지도 종교적으로 그거를 잘 소화해놨다는 것들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책을 보면은 물론 흑백이어서 약간 아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자세한 도판들과 사진들이 있는데 가우디를 상징하는 굉장히 유명한 건물. 되게 우리가 외관에 있어서 이제 가우디 작품 하면은 이렇게 그 직선이 아니라 뭔가 그 꿈틀대는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그 특유한 조형성 때문에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깊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가우디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사실은 거기에 아주 수없이 많은 종교적인 상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미덕인데요. 이 가우디의 라사그라다 파밀리아만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세속적인 그러한 건축물들도 사실은 가우디는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 성모님의 그 영광 뭐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주 그 독특한 방식으로 전혀 어떻게 보면은 구태의연하지 않은 그러한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종교 예술에서 보는 것과 좀 다른 또 그 감명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읽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이제 그 건축주들 중에서는 때때로 좀 너무 이렇게 종교적인 상징이 강한 것에 좀 부담스러움을 느껴서 이제 가우디와 조금 마찰을 그 빚는 뭐 그러한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기도 합니다. 가우디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상징물을 얘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다양한 요소들을 그 안에 융합시키는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혹은 또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말하자면 헬레니즘적인 저 그리스적인 그러한 어떤 상징들 또 그리고 그 전통적인 그보다 어떤 철학을 넘어서는 굉장히 신화적인 상징들 이런 것과 또 그리스도교의 어떤 도상학에 나오는 상징들 이런 것들을 아주 절묘하게 연결시키는 것을 이제 이 책에서 잘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곡 하나 또 듣고 또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그 뉴욕 닉스가 그 미국 농구의 그 챔피언 자리에 되게 오래간만에 올랐죠.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시장 맘다디가 여러모로 주목되는 또 시기고 또 그리고 이제 뉴욕이라는 그 도시가 트럼프 정권과 어떤 사상적으로 이렇게 약간 대립을 하면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또 보여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문화적인 상징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뉴스를 보면서 좀 생각이 나서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봅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노래 중에 하나겠죠.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 빌리 조엘의 노래인데요.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the Joe Malin Orchestra, under the direction of Frank Owens.
1: 예, 빌리 조엘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이 가우디의 어떤 예술적인 비전, 그 종교적이 그 종교적 건축과 그리고 세속적 건축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통합하는 그런 가우디의 예술적이고 영적인 비전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다음 주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 시간에는 가우디와 마찬가지로 카탈라냐를 대표하는 음악가의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비에르 몬살바제라는 그러한 그 작곡가인데요. 그야말로 카탈라냐의 음악을 대표하는, 현대 음악을 대표하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뭐 난해하고 이런 건 아니고 굉장히 그 매력적인 음악을 들려주는 인물인데요. 친코 칸치오네스 네그라, 그래서 여러 뭐 그 탱고라든가 이런 다양한 대중음악들을 또 아주 세련되게 편곡한 그런 곡인데, 그중에서 쿠바 덴트로 데 언 피아노, 다음에 칸치온 데 쿠나, 파라 도르미르 아운 네그레토, 그리고 푼토 데 하바네라, 쉐브레 칸토 네그로까지 시간 되는 데까지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베 제머만의 바이올린과 그리고 하비에르 페리아네스의 피아노 반주입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와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책과 음악이 있는 쉼터, 최대환 신부의 음악 서재입니다.
1: 음악 서재 2부입니다. 오늘은 아날로그 보물섬, 명곡 명반을 LP로 들으면서 음악 속에 푹 빠지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오늘 같이 들어볼 음반은 1973년에 나온 영국 프로그레시브 락을 대표하는 뭐 그야말로 아주 대그룹 중에 하나죠. 제네시스. 제네시스의 초창기 아주 대표적인 명반들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아마 제네시스의 그 명반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우 그 프로그레시브 락의 진수를 들려주는 음악성이 가득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또 대중적인 그러한 소구력도 있는 음반이었습니다. Selling England by the Pound를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번 7월에 좀 여름에 어울리는 프로그레시브의 좀 락의 대곡들을 매주 좀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엔 그 시작으로 아날로그 보물섬에서 제네시스의 Selling England by the Pound 앨범 전체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1973년에 내놨고요. 뭐 초창기의 명반들 마찬가지로 피터 가브리엘, 필 콜린스, 그리고 토니 뱅크스, 스티브 해킷, 그리고 마이클 러더퍼드, 그 제네시스를 대표하는 아주 최고의 멤버들이 함께한 작품입니다. Selling England by the Pound, 그러니까 뭐 파운드, 1파운드에 그 영국을 팔아버린다, 뭐 이런 제목처럼 굉장히 좀 풍자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원래 그 뭐 그 관용어구를 이제 잘 비틀어서 제목으로 삼았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소비사회의 풍조, 그리고 뭐 문화적, 그리고 이런

0: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퇴행, 그리고 뭔가 소중한 걸 잃어가는,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환경에 대한 그러한 그 의식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영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화적이고 어떤 문화적 또 문학적 이런 전통들을 잃어가는 거에 대한 이렇게 비판적이면서도 굉장히 그 제네시스 특유의 날카로우면서도 좀 아이러니 가득한 그러한 풍자적인 요소들도 잘 드러나는 명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사이드 A 있는 곡들 들어보실 텐데요. 다들 유명한 곡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Dancing with the Moonlight Night, 그리고 I Know What I Like in Your Wardrobe, 그리고 제네시스를 대표하는 작품 중에 하나죠. Fourth of the Fifths. 이건 이제 Fourth Man이라는 그러한 그 영국에 있는 그러한 지명을 좀 비틀어서 그 Fourth를 Fifth로 바꿔가지고 쓴 제목인데, 시작부에 토니 뱅크스의 그 키보드 연주도 너무 유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티브 해킷의 그 기타 솔로가 프로그레시브 락 중에서 이제 기타 솔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제일 꼽히는 그러한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More Fool Me. 이 시대 이 시기에는 필 콜린스가 사실은 보컬리스트로는 이렇게 자주 나오지 못했죠. 이제 프론트맨으로 피터 가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More Fool Me 이 곡에서 필 콜린스의 또 그 보컬의 매력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Genesis Selling England by the Pound, Side 1에 있는 곡들 쭉 이어서 들어보시죠.
1: Can you tell me where my country lies? Said the

예, 오늘 아날로그 보물섬에서는 제네시스의 셀링 잉글랜드 바이 더 파운드 앨범 전곡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좀 여름에 어울리는 프로그레시브락의 명곡들, 대곡들을 좀 들어보려고 생각하면서 그 시작으로 1973년에 나온 영국을 대표하는, 뭐 영국만이 아니라 프로그레시브락을 대표하는 명그룹 제네시스를 또 대표하는 명반으로 꼽히는 셀링 잉글랜드 바이 더 파운드를 듣고 있는데요. 제네시스의 곡 중에서 아주 아름답고 장엄하면서도 약간 그 앨범 자켓도 그렇고 좀 초여름에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 듣고 있습니다. 사이드 1에 있는 곡들 쭉 들으셨는데요. 이제 사이드 2에 있는 곡들 들어보시죠. The Battle of Epping Forest, After the Ordeal, 그리고 제네시스를 아주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죠. The Cinema Show. 어떤 그 소비 시대의 어떤 사랑의 부박함을 잘 드러낸 풍자적이면서도 아주 서사시적인 명곡입니다. 그리고 소비 사회의 어떤 좀그 이면을 다루고 있는 소품 에이스 오브 플렌티 모두 네곡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곡을 다 들으시면 시간이 다될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일 저녁 5시에 찾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5: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6: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0: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1: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0: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광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울려 세상을 이루는 그대들이여, 저 풀처럼 들꽃처럼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무엇 하나 넉넉하지 않아도 이 하루 살아있음이 행복하고 더불어 자연의 한 조각임이 축복입니다. 제법 녹음이 짙어가는 7월, 시인 이채시인인데요. 시인은 이렇게 7월을 찬미하죠. 그래요, 누가 알아주면 뭐 더 좋겠지만, 살림살이가 좀 넉넉해지면 진짜 더없이 좋겠지만, 나무는 푸르러 가고 간간이 먹구름, 뭉게구름, 새털구름 쉬지 않고 변하는 그 여름 하늘의 모습도 고맙고, 그 아래

우리 변화무쌍한 이 우주 한가운데 먼지처럼 작은 한 조각이라는 거 축복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유롭게 유용하는 먼지처럼 이 시간 속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죠. 잠시간에 포즈 버튼 누를 수도 있죠. 쉬어가야죠. 주말이 그러는 시간이죠. 일요일 주말의 음악 쉼터 명동년가 축복 가득한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순진한 느낌의 또 풋풋한 향이 나는 노래죠. 손현희의 풀꽃 반지로 성기환의 명동년가 시작했습니다. 네, 1973년도에 나왔던 손현희 그 앨범 자켓에 보면 손현희 뮤지션이 이렇게 들꽃 사이에 싹 숨어 있는데요. 그 모습도 참 풋풋합니다. 50몇 년 전에 사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게 젊고 신선한 그런 느낌이네요. 노래도 그렇죠. 오늘도 2시간 동안 저 성기환과 함께 하시면서 일요일 저녁 편안한 음악 휴식 하시죠. 알리에 자꾸 눈물이 납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에피톤 프로젝트 한희정이 피처링을 해줬네요. 그대는 어디에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알리의 자꾸 눈물이 납니다 라는 2014년도 노래, 그리고 방금 들으신 이어지는 노래는 에피톤 프로젝트 한희정이 피처링한, 한희정 씨는 여기 평화방송에 최근에 오랫동안 또 게스트 활동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 목소리가 더 반갑네요. 에피톤 프로젝트 피처링 한희정의 그대는 어디에, 2009년도에 긴 여행의 시작이라는 EP 앨범에 수록돼 있었던 곡이죠. 네, 요새 뉴스 보면은 정말 드물게 이 얼마 만에 7월 장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뭐 지난주부터 제주에서부터 장마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 뉴스 많이 들었습니다. 여름 하면 또 장마도 장마지만 소나기가 참 그 여름의 어떤 강렬함이랄까, 그 다음에 또 여름에 만나는 어떤 반가운 예기치 않은 손님 같은 느낌, 또 어떨 때는 좀 봉변이 되기도 하죠. 네, 저희 피디님 같이 예쁘신 분들은 또 이렇게 갑자기 소나기 맞고 이러면 어머 어떡해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 근데 꼭 여자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럽니다. 아유 이거 어떡하나, 갑자기 어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할 수도 없고, 처마 밑에서 좀 피해야죠 뭐. 냅다 뛰어가는 분들도 있죠.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소나기가 올 때 뛰어가는 게 비를 덜 맞냐 아니면 걸어가는 게 비를 덜 맞냐, 어떤 건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뛰어서 빨리 어딘가로 숨는 게, 피하는 게 낫겠죠. 근데 또 뛰어갈수록 뭐 비의 각도가 내 몸을 때리면서 비를 더 맞는 거다, 어차피 맞을 거 걸어가는 게 낫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냥 장난으로. 네.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여름에 어떤 백미랄까, 음식으로 치면 약간 냉면 느낌 나는, 소나기는 냉면, 갑자기 시원할 수도 있고, 그죠? 소나기라는 제목의 노래 두 곡을 이어드리려고 이렇게 수다를 떠네요. 부활의, 그룹 부활의 소나기라는 곡이 있는데 어우 참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소나기와는 대조적인 조금 소나기인데 좀 덜 센 소나기라고 할까요? 네, 덜 강한 소나기, 윤하의 소나기도 있어요. 두 곡의 소나기 듣고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 코너로 넘어갑니다.

신문 왔습니다.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

일요일이면 반갑게 받아보는 평화신문. 오늘도 밑줄 긋고 싶은 세상 풍경들 많네요.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될까 한번 볼까요? 이 먼저 눈에 띄는 기사가 있네요. 안봉근 요한 세례자 문화독립운동가 이미륵 선생이 처음 만나는 이야기가 빛과 소금 이 땅의 평신도라는 연재 기획 기사로 실렸네요. 안봉근 요한 세례자 안하고 근자가 우리한테 친숙하죠. 바로 안중근 열사가 참 독실한 가톨릭이셨죠. 안중근 열사의 사촌이 안봉근 요한 세례자신데

안봉근 님이 상해 뒷골목에서 이미륵을 만난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3.1운동으로 수배자가 된 의학도 이미륵. 상해 망명길 안봉근 만나 깊은 인연. 안봉근은 미륵을 자기 집에 데려가 안중근 유족에게 소개하고 함께 살아 이미륵과 배 타고 마르세유 도착. 노트르담 성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 크으, 이게 최고네요. 야, 몇 줄의 헤드 기사처럼 이거 영화여도 되겠는데요. 상해 뒷골목에서 만나서 독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유럽에 도착할 때까지 이야기가 마치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려지는데 밑줄 그으면 한번 변사처럼 읽어볼까요? 안봉근 요한 세례자는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바다를 바라본다지만 짙은 어둠을 보고 있다는 것이 맞았다. 삐그덕거리는 마루짱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미륵이 어느새 다가와 서 있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 회유와 협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가야만 하는 독립의 길이 무엇인지에 관해 미륵과 이야기를 나누다 중근 형님, 안중근 형님이시겠죠. 중근 형님의 가족을 포함해 가문이 가족이 겪어야 했던 이 굴욕이 아물지 않은 상체기에 소금을 뿌린 듯 참을 수 없이 쓰라려 자리를 박차고 갑판으로 올라온 잠이었다. 내 뜻을 품고 독일을 간다 한들, 나라를 위해 중근 형이 목숨을 버렸다 한들, 지금도 많은 동포가 독립을 위해 중국으로, 러시아로, 미국으로 흩어져 싸운다 한들, 기어이 독립, 조국의 독립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까지. 둘의 이야기는 때로는 무조건적인 희망으로, 어떤 때는 나락 같은 절망으로 끝을 맺었다. 네, 점점점 정말 좋네요. 그 압록강은 흐른다로 독일 문학계에도 널리 알려지고 독일 교과서에도 실린 작품이래요. 그 저자인 이미륵 선생 독일로 향하는 여정 참 드라마틱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안봉근 선생의 도움으로 독일에 도착한 이미륵 선생, 1948년부터 뮌헨 대학의 동양학부에서 중국과 일본의 고전 또 한국어를 가르쳤고요. 망명 뒤에는 한국 땅을 다시 밟지 못했지만 1963년 독립운동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네요. 그때 나이 갓 20살이었던 이미륵 선생을 떠올리면서 요즘 정말 이런저런 일들로 고민 많고 힘들어하기까지 하는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독립을 향한 마음 하나로 생사를 걸어야 했던 그 청년들, 그분들이 참 보석처럼 다가오네요. 네, 또 눈에 띄는데 너무 슬픈 기사죠. 베네수엘라, 정말 TV에서도 접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 무너져 내렸는지. 최근에 잇따른 강진으로 정말 너무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의 레오 14세 교황께서 10만 유로, 한화로는 1억 7천만 원 지원하셨다고 하네요. 요즘 왔다 갔다 하는 돈의 그 단위로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약수할 수도 있지만, 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잊지 않고 교황님께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우리도 묵주기도도 하고 마음속으로 기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여러 이야기들, 우리가 사는 이야기들 평화신문에서 만났습니다. 특히 그 이미륵 선생님의 이야기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네.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 코너 다음에 들으신 노래는 나나무스크리가 부른 Mon Dieu, 나의 신이여라는 노래였어요. 원곡은 그 로시니 오페라죠. 이집트의 모세에 나오는 아리아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 아리아의 이제 프랑스어 버전, 프랑스어 버전도 원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진 않긴 하나요. 프랑스어 개정판의 노래의 원 제목은 Dessus où tu résid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거하신 하늘에서,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절박하게 부르짖는 Mon Dieu 가사가 이제 또 중심이 돼서 이렇게 제목으로 불리기도 하는 거죠. 나나무스크리의 버전은 그 원곡을 팝적으로 좀 편곡한 그런 그 리메이크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이 일요일에서 그 이미륵 선생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저절로 변사가 되어버렸네요. 안봉근 선생님과 이미륵 선생님. 아, 정말 파란만장하고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분들의 만남과 역사, 개인적인 이야기들 잘 들었습니다. 성기환의 명동년과 매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지금 이 시간입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주중에는 준비하고요. 주말에 여러분들 쉬실 때 우리는 나와서 이렇게 음악을 들려드리고 수다를 떱니다. 주말에 휴식에 어울리는 그런 음악과 이야기들로 좀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애청자시죠? 3324님. 늘 좋은 곡을 소개해 주시는 애청자신데요. 더워서 그런지 청량한 노래가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청량. 뭔가 탄산수 같은. 그러면서 페퍼톤스의 Ready, Get, Set, Go 신청해 주셨네요.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지난 2005년, 벌써 20년 넘었네요. 겨울에 발매됐던 Colorful Express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었던 노래죠. 3324님과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네, 페퍼톤스의 노래였습니다. Ready, Get Set, Go. 이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차려 한 다음에 빵 이렇게 총이 발사가 되면은 뛰어나가는 그 육상의 출발 장면을 제목으로 한 거죠. 그러고 보면 참 요새 달리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아주 느리게 조금이라도 속도를 내면 무릎이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느리게 뛰어보려고 살짝은 노력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사는 지자체가 이제 은평구인데요. 서울에 봤더니 그런 이렇게 러닝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공약들도 있었어요. 은평구에 그 불광천이라는 아주 잘 그래도 최근에 많이 정비가 돼서 점점 예뻐지는 뭐라 그럴까요? 개천이 있는데 그 천변으로 많은 분들이 달리는데 그때 러너들을 위한 휴식처 이런 것도 마련하겠다 뭐 등등의 공약이 나올 정도로 참 러닝이 열풍인데 이 페퍼톤스의 노래가 나왔을 때는 20년 전이라 그런 열풍이 없었지만 뭐랄까 그 흐름을 미리 또 예감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스포츠 대결 이런 것들 뭐 승부 그러나 아주 정당하고 페어플레이하고 하는 그런 승부들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최근에 월드컵도 약간 그런 감동을 주는 면이 없지 않나 없지 않고요. 아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왜 이러죠? 네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드라마 중에 마지막 승부. 이게 그 농구 드라마죠. 저도 봤던 것 같아요. 장땡땡 배우 나오는 심땡땡 여배우 나오셔가지고 와 열심히 봤던. 왜냐하면 농구를 좋아했었거든요. 그 드라마 주제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추억 돋죠. 또 드라마 주제가 하면은 유승범의 질투 빼놓을 수 없죠. 네, 두 곡의 추억 돋는 드라마 주제가입니다.

아, 정말 추억 돋는 드라마 주제가들이었어요. 제가 추억 돋아서 막 수다를 막 떨까봐 PD님께서 짧게 엔딩을 하라고 하시네요. 네. 김민...

0: 방송입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규환의 명동연가 2부 시작곡으로 MJQ 모던 재즈 퀄텟의 고전이죠. 장고라는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던 재즈 퀄텟의 대표적인 그런 곡 중에 하나죠. 그들의 어떤 단정하고 형식미가 있는 그런 재즈를 정말 잘 대변하는 명곡일 텐데 오늘은 그 역사적인 MJQ 결성 40주년을 기념해서 MJQ and Friends A Celebration 이런 앨범이 발매됐었는데 거기서 색소폰 연주자 필 우즈가 게스트로 참여한 그래서 이 장고의 메인 멜로디를 같이 연주한 그런 또 유서 깊은 뜻 깊은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일요일 2부 첫 곡에서는 이렇게 고전적인 느낌이 나는 재즈, 클래식하고 뭔가 이렇게 결합되는 재즈. MJQ는 바하의 음악을 재즈로 편곡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재즈들을 좀 찾아서 뭐랄까 일요일 저녁 시간을 조금 이렇게 차분한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여러분들과 성기현의 명동연가 계속됩니다. Brothers 4의 추억의 곡이죠. Green Leaves of Summer 그리고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두 곡입니다.

네, 두 곡의 추억의 노래들 들었어요. Brothers 4의 Green Leaves of Summer. 정말 여름에는 푸른 잎들이 지천이죠. 네, 그렇게 푸른 잎들이 정말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 그 푸르름을 즐기지 않으면 곧 낙엽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름은 더 놀아야 됩니다. 그리고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두 곡이었어요. 이번에는 프랑스어권의 노래들 좀 들려드릴까 싶어요. 리사 르블랑이라는 캐나다 출신의 뮤지션이 있죠. 캐나다의 그 아카디아 지방이라는 곳이 있죠. 이곳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어떤 굉장히 독특한 이주의 역사를 지니고 있죠. 마치 한국 사람들이 고려인이 돼가지고 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 간 것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카디아 지방으로 좀 하는 수 없이 이주해 간 그런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 또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문화를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불어권으로 많이 분류가 되죠. 프랑코포니라고 하죠. 아카디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리사 르블랑 Pourquoi faire aujourd'hui라는 히트곡을 발표했었죠. 이거는 좀 이색적인 제목이죠. Pourquoi faire aujourd'hui 그러면 왜 오늘 해야 돼? 라는 오늘 해야 돼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좀 게으른 거죠. 배짱이 오늘 왜 해? 어떤 미루기의 철학 그런 여유가 담긴 곡인데 리듬도 그렇게 좀 여유롭고 그러나 신납니다. 복고풍의 약간 디스코적인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스트로마의 알로롱던스 스트로마에를 대표하는 메가 히트곡이죠. 벨기에 출신인데 이 스트로마에도 이력이 독특하죠. 엄마는 프랑스 사람이고 벨기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빠는 루안다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루안다가 아주 그 혹독한 정말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내전을 치르고 많은 어떤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주하고 뭐 이렇게 난민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죠. 네, 그런 역사를 또 스트로마에도 지니고 있고 그래서 리듬은 흥겨운데 내용을 알고 보면 그 안에 어떤 슬픔들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또 그 양면성 때문에 깊이를 느끼고 공감하게 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말이 너무 길어지네요. 그리고 클라라 루치아니의 르 레스트 나머지라는 노래까지 세 곡의 프랑스어권 요즘 노래들입니다.

네, 세 곡의 프랑스 어권 노래 모두 다 약간 댄서블한, 그러니까 춤을 출수 있을 만한 그런 노래들에다가 뭐랄까요? 여유로운 그런 가사. 약간의 반전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리사 르블랑의 Pourquoi faire aujourd'hui? 왜 오늘 해야 돼? 내일 해. Demain이 내일이죠. 프랑스 말로. 그래서 Demain이라는 가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스트로마의 벨기에 출신의 아프리카계 싱어송라이터죠. 그 스트로마의 Allons danse. 자, 그럼 춤춰. 요 가사를 보니까 중간에 계속 뭐 현실의 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압박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그 도피처로서 춤을 이렇게 제안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다 입고 춤추자 하는 그런 노래였죠. 스트로마에는 참 아픈 그런 과거사를 지니고 있는 뮤지션이기도 하죠. 아빠가 루안다 출신인데 건축가였대요. 그랬는데 루안다로 잠깐 돌아갔는데 그때 아주 정말 그 참혹한 루안다에 어떤 학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투치족이라는 이유로 아빠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그 충격받을까봐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사춘기가 돼서야 아빠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로마이가 굉장한 충격을 받고 뭔가 그래서 더 뮤지션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클라라 루치아니의 르 레스트. 이거는 이제 헤어짐에 관한 연인하고 나 헤어졌어 뭐 이런 얘기인데 좀 쿨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디스코라는 그런 새로운 느낌의 팝적인 네오 디스코라고 부르죠. 디스코를 말하자면 레퍼런스로 삼은 그런 새로운 요즘 디스코 그런 풍으로 여유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성기환의 명동연가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2부에서는 이렇게 전 세계 지난 토요일이 아니라 어제죠. 네, 토요일에는 뭐 브라질 음악도 들어봤고 오늘은 프랑스 음악들 많이 들어보게 되네요. 빵톡으로도 신청곡을 주실 수 있습니다. 빵앱 있잖아요. 저희 평화방송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즐길 수 있는 빵 앱. 그 앱으로 신청곡을 주셔도 됩니다. 강금성님께서는 빵 앱으로 스트랭 키 선바를 신청해 주셨네요. 샹송 많이 들으시는 분인가 봐요. 기차는 떠나고 뭐 이런 제목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제목이죠. 엘렌느의 노래인데 이렇게 뭐 외모도 그렇고 1990년대 초에 아주 많은 인기를 누렸던 그런 프랑스의 가수죠. 2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히트했던 노래는 주마펠 엘렌느라는 노래죠. 내 이름 엘렌느야. 나 엘렌느라고 해. 네, 이 노래도 수록돼 있었던 바로 그 앨범에 스트랭 키 선바도 들어 있어요. 네, 이 노래 강금성 님과 함께 신청곡으로서 듣겠습니다.

엘렌이었습니다. 스트랭키 썬바 떠나가는 이 기차, 기차는 떠나고 라는 1990년대 초반 노래 들으셨어요. 이번에는 이른바 파워팝이라고 하죠. 파워팝, 뭔가 이렇게 강렬하고 리듬이 좀 당찬, 그리고 펑크적인 면도 있고 또 팝적인 면도 있어서 파워팝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야의 히트곡이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음악이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귀에 잘 감기고 동시에 활기차고 이래서 거기다 또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했던 장르죠. 지금 들어도 참 이 파워팝 장르 음악들 매력적이고 활력 넘치고 뭔가 여름에 처질 때 이런 노래 들으면서 기분 전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골라봤어요. 더 네크의 마이 샤로나 많이들 아시죠? 네. 특히 또 그 다음 세대는 리얼리티 바이츠라는 영화 있었죠. 위노나 라이더 주연했던 그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죠. 마트 편의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뭐 이렇게 애들이 물건 사다가 그 편의점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오니까 주인 아저씨한테 노래 좀 키워주실래요? 그런 다음에 지네끼리 막 춤추는 장면 있죠. 아저씨는 좀 못마땅해하고. 네. 더네크의 마이 샤로나, 그리고 블론디의 One Way or Another라는 One Way or Another 개차 개차 개차 개차 이 가사가 계속 나오죠. 어쨌든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난 너를 내 걸로 만들 거야 라는 굉장히 당찬 노래죠. 그 다음에 릭 스프링필드의 제시스 걸이라는 아주 뭐랄까요, 팝적으로 정말 성공할 것 같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 노래는, 신선한 그런 느낌과 아주 젊음의 풋풋함이 함께 있는 그런 노래였죠. 세 곡의 파워팝입니다.

뭔가 활력이 좀 돋아나시나요? 파워팝이라는 신나는 리듬의 그런 추억의 록 히트곡 넘버들 세 곡 이어드렸어요. 더 네크의 마이 샤로나, 블론디의 One Way or Another, 릭 스프링필드의 Jesse's Girl 이렇게 세 곡이었어요. 요새 좀 무더워졌죠? 지난주부터 갑자기 좀 무더워진 것 같아요. 그 전주만 해도 야, 여름인데 왜 이렇게 습도가 낮고 쾌적해? 여기 캘리포니아야? 막 이런 이야기가 주변에서 들려오곤 했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봐, 우리는 여름에 이 정도로는 습해야 여름이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무더워지면서 좀 짜증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활력 넘치는 노래 들으면서 뭔가 기분 전환하는 것도 좋은 여름을 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느덧 또 2시간이 흘렀네요. 끝곡 골라드려야죠. 도나 서머하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이렇게 두 명가.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

0: 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논에서 미꾸라지를 키울 때 메기를 넣으면 미꾸라지가 잡히지 않으려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튼튼해지고요.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수준의 가뭄을 겪으면 오히려 뿌리가 깊게 자라고 수확량도 늘어나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작은 자극이 성장을 이끌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이준형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형입니다. 한 주의 고단함과 적당한 긴장도 우리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 아닐까요? 오늘의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졌을 거라 믿으면서 오늘도 2시간 함께합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에르반노 볼프 페라리의 세레나타 들려드렸습니다. 샤론 캄의 클라리넷, 루벤 가차리아니 지휘하는 뷰르텐베르크 실내악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리하트 바그너의 이졸데의 사랑의 죽음, 이졸덴 슬리베스토우트 리스트가 편곡한 피아노 독주판으로 들려드립니다. 이고르 레빗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리스트가 피아노로 편곡한 바그너의 사랑의 죽음 리베스토트 들으셨습니다. 이고르 레빗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내부에서는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과 음악이 얽힌 이야기, 또 음악사의 오늘 있었던 일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음악은 말러 교향곡입니다. 바로 8번인데요. 흔히 천인 교향곡이라고 불린 작품이죠. 초연 때 1,000명이 넘는 연주자가 연주에 달라붙어서 천인 교향곡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1,000명까지 꼭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한 300명은 무조건 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 관한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 혹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말러 교향곡 8번은 흔하게 들을 수는 없는 곡이죠. 워낙 규모가 크고 연주자도 많이 필요하니까요. 독창자만 몇 명입니까? 소프라노 셋, 알토 둘, 테너, 바리톤, 베이스. 독창자만 8명이 필요하고 여기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오케스트라가 오관 편성까지 가고 합창단, 소년 합창단까지 필요한 작품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0년에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 근데 올해는 이 우연의 일치인지 놀랍게도 올 한 해 동안 말러 교향곡 8번을 4번, 5번이나 연주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듣고 왔고 가을에 또 들을 예정인데, 이 곡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별로 안 좋은 사이였던, 어색한 사이였던 저와 말러 교향곡 8번에, 물론 저의 일방적인 생각이죠, 사이가 조금은 이제 관계가 개선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이 곡은 저한테는 굉장히 수수께끼 같고 또 좀 불편한 곡이었어요. 일부에서는 우리 라틴어 찬가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시여 베니 크리에토 스피리투스를 음악으로 만들었는데, 2부는 괴테의 파우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또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이 두 개가 도대체 어떻게 엮이는 건지, 이 둘을 붙여도 되는 건지, 1부는 아무리 봐도 칸타타 같고 2부는 오페라 같은데 이게 어울리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음악은 훌륭합니다만, 하지만 마치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2000년, 3000년의 서양 그 문명사를 하나의 작품에 녹여내려고 했듯이, 말러는 자기 교향곡에서 이렇게 같은 다양한 것들을 포용하려고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엮어내려고 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제는 결국, 물론 이제 그 내용에서는 많이 다르지만, 이 둘을 말러가 성속을 하나로 엮은 그런 야심찬 작업, 혹은 베토벤 교향곡 9번 1의 교향곡의 텍스트가 들어간 어떤 작업의 어떤 최종판을 만들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파우스트의 주제는 결국 죽음과 파멸이 아니라 구원으로 끝을 맺는다는 건데, 이 파우스트, 악마와 계약한 파우스트의 결국 탐구는 오만이라기보다는 열망이었던 거죠. 이 파우스트가 구원받는 순간이 바로 괴테가 쓴 마지막, 파우스트 마지막 장면인데, 말러는 교향곡의 피날레를 이 장면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천국의 소년들과 천사들의 무리가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죄 많은 여인들,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아 드렸던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이제 성녀인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가 차례로 등장해서 성모님께 이제 청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우스트의 사랑이었던 그레트헨이 등장해서 결국 파우스트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달라는 청을 하고 성모님께서 이를 허락하죠. 이때 성모 마리아 마터 글로리오사, 영광의 어머니 역을 맡은 소프라노는 이 교향곡 8번 이 엄청난 곡에서 딱 두 줄만 노래합니다. 근데 그 두 줄이 정말 중요한 작품의 핵심이죠. 쉬우면서도 어려운 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바로
이 마터 글로리오사가 말씀하시는 더 높은 하늘로 오라 부분, 즉 말로 교향곡 8번의 피날레 부분 들려드립니다. 소프라노 아드리아네 케이로스가 바로 이 중요한 두 줄을 노래하고요. 테너 요한 보타는 마리아 박사의 성인이겠죠. 이 은둔자 성인의 역을 맡았습니다.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하는 베를린 슈타츠오퍼 합창단, 베를린 방송 합창단, 아우렐리우스 소년 합창단, 그리고 슈타츠카펠레 베를린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말러 교향곡 8번 가운데 데미 피날레 장면 들려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아드리안네 케이로스, 테너 요한 보타의 노래였고요.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하는 베를린 슈타츠 오퍼 합창단, 베를린 방송 합창단, 아우렐리우스 소년 합창단, 그리고 슈타츠 카펠레 베를린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확실히 실연으로 또 음악을 들으면 새로운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말러 교향곡 8번 같이 압도적인 물량 어떤 물량 공세를 퍼붓는 작품은 실연으로 듣는 것이 확실히 좀 더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절친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저와 말러 교향곡 8번은 올 가을에 다시 한번 만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음악사 안에 오늘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오늘 역시 태어난 생일을 맞은 음악가도 많고 세상을 떠난 음악가도 있고 초연된 작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음악가 중에서는 20세기 초반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바이올리니스트 얀 쿠벨릭 있고요. 지휘자 라파엘 쿠벨릭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1880년 오늘 태어났습니다. 성악가 톰 크라우스에도 오늘이 생일입니다. 1934년 생이네요. 반다 란도프스카도 오늘이 생일입니다. 1877년에 태어났습니다. 반다 란도프스카는 고음악 운동에서 어떻게 보면 돌메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초창기에 학구적인, 학문적인 느낌이 강했던 고음악, 그래서 약간 아마추어리즘이 있었고 연주자들이 기교에서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편이었는데 인류 비르투오소의 역량을 갖춘 연주자인 반다 란도프스카가 하프시코드를 들고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에게 옛 음악, 옛 악기의 강렬한 기억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다 란도프스카 연주 들려드립니다. 프랑스와 쿠프랭의 신비의 장벽입니다. 1940년대 녹음이고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하프시코드가 아니라 모던 하프시코드라 울림이 조금 거칩니다. 그래도 옛 거장의 예술혼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반다란도 푸스카가 연주한 프랑스 쿠프랭의 신비의 장벽이었습니다. 네, 7월 5일에 있었던 다양한 음악 이야기 전해드리는 중입니다. 1965년 오늘 7월 5일에 영국 런던의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에서는 역사적 공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푸치니의 토스카 공연이었는데요. 이날 마리아 칼라스가 주인공 토스카 역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오페라 무대였습니다. 결코 길지 않았던 화려한 경력이 이날로 마감되었습니다. 본래 네 번의 연주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의사의 권고를 무릅쓰고 한 번만 무대에 섰는데요. 청중은 여러와 같이 반겨주었습니다만 그날 연주가 칼라스의 마지막 오페라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날 연주는 해적반으로만 그 비공식 녹음으로만 떠돌았는데 확실히 음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토스카 녹음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오페라 무대의 마지막으로 선 날의 전설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음질이 좀 안 좋지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날 공연 7월 5일 공연 가운데에서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비시다르테 마리아 칼라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1965년 7월 5일 로얄 오페라 하우스 실황 푸치니 토스카 가운데에서 노래 살고 사랑해 살고였습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은 또 야노스 슈타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시면 103살이 됐겠네요. 멘델스존의 콘체르탄테 변주곡 작품 번호 17번 골라봤습니다. 야노스 슈타커의 첼로 연주, 쥐르츠 세베크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협주적 변주곡 혹은 콘체르탄테 변주곡이었습니다. 야노스 슈타크의 첼로, 제르주 슈베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슈베르트의 현악사중주 G단조 도이치번호 173번을 기타 이중주로 편곡한 작품 중 알레그로입니다. 줄리언 브림과 존 윌리엄스의 기타 이중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2: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4: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요세프 하이든의 가곡 She Never Told Her Love. 그녀는 자기 사랑을 말한 적이 없다네.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였고요. 안토니오 파파노가 피아노 연주 함께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가 편곡한 멘델스존의 노래 날기 위해 들려드립니다. 마리아 바라노바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본래 가곡이죠. 노래에 날기 위해 리스트가 편곡한 피아노 독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마리아 바라노바가 연주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이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2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도 두 종류 아주 흥미로운 새 음반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들려드릴 새 음반은 독일 출신 오르가니스트 웨르크 할루베크가 연주한 바흐 앨범입니다. 할루베크는 지난 2017년부터 독일 각지에 있는 역사적 오르간을 순례하면서 18대의 오르간으로 바흐 오르간 작품 전곡을 녹음하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거대한 작업이 이번에 10번째 10집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오르가니스트에게 바흐 작품을 전부 연주하고 녹음한다는 건 정말 필생의 과업 같은 거겠죠. 이 시리즈는 방금 말 소개해드린 대로 독일에 있는 다양한 역사적 오르간을 통해서 그 오르간의 어떤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움을 바흐 음악과 함께 빚어낸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만합니다. 오르간이라는 악기는 사실 이 건물과 일체이기도 하고 악기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너무 달라서 연주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선택, 특히 그 음색 조합이죠. 레지스트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수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할루베크는 독일에 있는 역사적 오르간, 바흐 당대의 오르간들, 또 바흐가 연주했던 오르간, 또 바흐가 연주했을 법한 오르간, 바흐가 연주하진 않았어도 당대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오르간들을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공 잔향이나 기타 음향 추가 같이 요즘 사실 녹음해서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음에 손을 대는 일 없이 다큐멘터리용 마이크만으로 그 오르간의 음색을 가장 자연스럽게 잡아내려고 노력한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번 10집에서는 두 대의 오르간을 연주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는 바로 바흐 자신이 칸토르로 봉직했던 라이프치 토마스 교회에 있는 오르간인데요. 비렐름 자우 오르간입니다. 다만 이 악기는 바흐 당대의 악기가 아니라 19세기 말에 1880년대에 새로 만들어진, 말하자면 낭만시대, 주의시대의 오르간인데 이 악기를 연주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음반에서는 레겐스부르크의 삼위일체 교회에 있는 새 오르간이에요. 2020년에 만들어진 이른바 바흐 오르간인데 바흐가 좋아했던 여러 가지 기록이나 얘기 남아있는데 바흐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오르간을 구현한 그런 악기입니다. 역사적 악기를 순례했던 할루베크가 마지막 10집에서는 이제 낭만주의와 우리 시대 21세기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미래로 향한 셈인데요. 먼저 이 라이프치 성 토마스 교회의 비렐름 자우 오르간을 연주한 트랙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낭만주의 시대 오르간이기 때문에 사실 바흐 음악에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토마스 교회도 바흐 음악을 연주하려고 비교적 최근에 바로크 당대 양식의 오르간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자우 오르간은 전형적인 낭만주의 시대 오르간인데 그래서 이 19세기, 20세기 초반 오르가니스트들, 작곡가들은 이 낭만주의 오르간을 위한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토마스 교회 칸토르였던 카를 슈트라우베는 이 바흐 작품을 이 오르간에 맞춰서 일종의 편곡을 낭만주의적으로 편곡한 셈인데요. 바로 그 연주를 들려드릴게요. 카를 슈트라우베가 편곡한 바흐의 환상곡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542의 첫 곡이죠. 웨르크 할루베크의 오르간 연주, 라이프치 성 토마스 교회에 있는 비렐름 자우 오르간으로 연주 들려드립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환상곡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542의 첫 곡을 카를 슈트라우베가 낭만주의 스타일 악기를 위해서 편곡한 판본이었습니다. 웨르크 할레베크의 오르간 연주, 라이프치 성 토마스 교회에 있는 빌헬름 자우어 오르간으로 연주했습니다. 정말 육중하고 찬란하고 무거운 전형적인 19세기 낭만주의 미학의 오르간이고 또 연주였습니다. 이런 것도 또 바흐 연주 전통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다른 악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제작된 새로운 악기지만 바흐가 좋아했던, 바흐가 이상으로 삼았던 바로크 시대의 양식의 오르간입니다. 이름도 바흐 오르간이라고 붙였더라고요. 레겐스부르크의 삼위일체 교회에 있는 악기인데요. 바흐가 좋아했던 저음형 깊고 중후한 음색, 또 지속력이 있는 기초 음전, 다양한 리드 이런 것들이 구현된 악기여서 이 바로크 시대의 문헌이 말하고 있는 요즘 오르간 연주하고는 많이 다른 레지스터 조합이 가능한 그런 악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바로크 시대의 바흐를 위한 악기를 위해서 이 웨르크 할루베크는 바흐의 골트베르크 변주곡을 오르간으로 연주했습니다. 본래 이 곡은 2단 하프시코드를 위한 작품이죠. 물론 피아노로도 연주합니다만 오르간 연주는 뭐 처음은 아니지만 드문 편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골트베르크 변주곡 가운데서 아리아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변주곡까지 들려드립니다. 웨르크 할루베크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오르간은 레겐스부르크 삼위일체 교회에 있는 이른바 바흐 오르간을 연주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골츠베르크 변주곡 가운데서 아리아와 1, 2, 3 변주곡까지 들으셨습니다. 베르크 할로베크의 오르간 연주였는데요. 독일 레겐스부르크 삼위일체 교회에 있는 헨릭 아헤렌트사가 만든 제작한 바흐 오르간 2020년에 제작된 악기였습니다. 오르간은 또 다른 세계여서 아주 뭐 들어갈수록 참 깊고 넓습니다. 근데 이 바흐 당대에 1730년대에 만들어진 오르간 교본이 있어요.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교본인데 아주 유명한 중요한 문헌인데 거기 보면 현대 오르간과 오르가니스트들이 잘 시도하지 않는 그런 레지스트레이션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서 18세기 오르간 악기와 악곡도 연주 양식은 지금하고 많이 달랐구나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악기로는 그런 것들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역사적 악기의 복원도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운반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세운반의 주인공은 프랑스 작곡가 조셉 볼로뉴 드생 조르주, 흔히 쉐발리에 드생 조르주라는 별명으로 많이 널리 알려진 작곡가입니다. 사실 고전주의 시대 프랑스 음악은 음악사에서 가장 좀 부당하게 잊힌 시대, 과소평가되는 시대로 꼽혔는데 최근 들어 그래도 많은 재발견과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셉 볼로뉴 드생 조르주는 바로 그중한 명으로 당대의 탁월한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였고 바이올리니스트인 동시에 또 펜싱 마스터였어요. 그래서 펜싱의 대가로서 명성을 날렸는데 펜싱 대가가 먼저였고 그래서 음악가로 데뷔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조셉 블로뉴 드생 조르주는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그 프랑스령 그 아메리카 식민지의 흑인 노예였어요. 그래서 혼혈이었는데 유색 인종으로 작곡가로서 인류 자리에 위치해 오른 최초 인물 중 하나로도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음반 녹음은 만족스러운 것이 많지 않아 늘 아쉬웠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연주가 나왔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현악 사중주, 또 오페라 아리아 등을 다양하게 담은 음반인데요. 먼저 조셉 볼로뉴 드생 조르주의 본령이라고 할수 있는 바이올린 협주곡 시장조 작품 번호 3의 두 번째 곡 들려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다녀간 테오팀 랑글로아드 스파르트의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오페라 루와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조세 볼로뉴 두생 조르주의 바이올린 협주곡 시장조 작품 번호 3번의 두 번째 곡 들려드렸습니다. 테어팀 랑글로아드 스파르트의 바이올린 오페라 로아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아주 산뜻하고 단아한 작품이었죠. 이 앨범의 또 다른 매력은 역시 주로 기악곡 작곡가로 알려진 생 조르주의 성악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인데요. 그의 오페라 가운데에서 아리아 한 대목 들려드립니다. 에르네스틴 어찌할 건가요? 라는 노래인데요. 소프라노 로란 올리바의 노래, 테어팀 랑글로아드 스바르트가 지휘하는 오페라 로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조셉 볼로뉴드 생 조르주의 에르네스티는 어찌할 건가요 들려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로란 올리바의 노래, 테오팀 랑글로아드 스바르트가 이끄는 오페라 로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음반 또 새 연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 조르주 같이 매력적이지만 좀 잊힌 작곡가 앞으로도 많이 소개해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마랭마레의 샤콘 골랐는데요. 파올로 판돌포의 비올라다 감바와 그의 음악 친구들이 함께 콘티노 연주합니다. 저는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리고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환상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원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성 김대건 신부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주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독서의 로마서 말씀에서 힘을 내봅니다.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목기간은 비록 1년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 김대건 신부님의 희망은 지금도 생생하게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한국교회와 성직자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첫 사제인 성 김대건 신부님의 정구가 우리 마음 가득해지길 바라면서 오솔길 산책 함께 걸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의 선물로 위로 프로젝트가 부르는 내가 이 땅의 천주교인이라네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도 가능합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느 때는 말씀이 꿀처럼 달다가도 어느 때는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하고 마음이 무뎌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채는 것도 영성생활에선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 내 상태를 알아채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고 또 필요한 은총을 청하며 기도하게 되고요. 그럴 때 이 시편 말씀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을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도두어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도 천국에서 우리 마음에 생기 돋기를 전구해 주실 것을 믿어 봅니다. 그 믿음과 함께 노래 선물 함께 띄워드립니다. 로드 스튜어트가 부릅니다. 세일링.

청포도의 계절 7월 첫 주말입니다. 이제 정말 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될 텐데요. 아무쪼록 건강 잘 살피시고 영적으로도 평화롭고 풍성한 열매가 실해지기를 바라면서 보내오신 또 일상의 풍경, 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유리님, 신부님 햇빛도 강하고 덥고 습하네요. 그러니 많이 지쳐요. 힘들고요. 오늘은 새벽부터 많이 바빴어요. 악기 박물관 가서 새벽 운동하며 고양이들 밥도 주고 왔고요. 어젯밤 재방송도 정말 잘 들었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자분들, 그리고 희생자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친구들, 지인들, 가족분들을 잃으신 분들의 슬픔과 아픔에 깊이 동참하며 함께 해봅니다. 애통해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도선 같이 모아요. 바쁜 와중에 잠시 출석도 합니다. 그리고 축구도 32강 못 가서 너무 슬퍼요. 네, 우리 임유리님 뭐 많은 또 이야기들을 남겨주셨네요. 더위, 이 뉴스를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였을까요? 지지난주였을까요? 유럽이 이 엄청난 이 더위로 몸살을 앓았다고 하는 뉴스 혹시 보셨을까요? 이 낮 최고 기온이 44도까지 육박하면서 많은 이 환자들 또 사망자들 나왔다는 이야기. 그 뉴스를 보는데 야,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고 곧 이 한국도 이제 그런 여름을 이 여름이 닥치겠구나 하는 생각에 벌써부터 이렇게 걱정이 밀려오기도 하는데요. 아무쪼록 정말 이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뉴스가 뭐 워낙 이 크게 알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베네수엘라 강진, 지진. 저도 그 사람들에게 핸드폰으로 이 지진 당시 이 상황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은 것을 SNS에 올린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는데 엄청나 이렇게 정말 끔찍하게 건물이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포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정말 이게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는 이런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이렇게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인들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끔찍한 이 비극의 현장 우리가 비록 나에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관심 갖고 기도하고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함께할 동참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실천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말 해보게 됩니다. 이게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뭐 건물이나 이런 이 잔해에 매몰되게 되면 그 골든 타임이 72시간이라고 하죠. 이미 그 시간이 이제 지나버린 상태인데 아무쪼록 뭐 기적을 바라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특별히 그런 구조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이 피땀 흘리고 있을 이 구조대원들을 내 생명 또한 잘 이렇게 좀 관리되고 보호될 수 있기를 또 이렇게 마음 모아 또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귀동 요한 이웃님, 정비고에 정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빨리 충원되길 기도해요. 이제 정년을 맞이해서 이제 떠나셔야 할 동료들, 직장 동료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나 보네요. 함께 동고동락하며 구슬땀을 흘렸던 이 동료들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많이 슬프고 허전하겠죠. 또 그러면서도 또 이 그 자리에 또 누군가가 또 충원이 돼야 또 일이 또 원활하게 돌아가는 법이니까 아무쪼록 오랜 시간을 함께 동료로서 일해오신 분들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디에 가서든지 또 새로운 일을 찾아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또 그 빈자리 또 좋은 분이 와서 함께 일하는 기쁨 계속 찾고 누려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우리 기동요한 우리 강금석님께서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성바오로 딸 수녀님들이 부르는 흔들리며 피는 꽃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그럼 우리 잠시 노래 선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바오로 딸 수녀님들이 부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적 독서는 제12장 배품에 대한 주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눔의 삶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실천 사항이기도 한데요. 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배품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1: 베푼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이 베푼다는 것이 실질적인 기술이어야 한다면 우리는 베푼다는 의미의 정의가 무엇인지 좀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 한 권을 주기도 하고 자동차를 태워주거나 기분 좋은 미소를 보내기도 하고 일부를 주거나 음식 또는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정서적인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배품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등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배품이란 것은 예민함과 긴장감을 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의사소통을 통한 좀 더 깊은 단계의 배품에서뿐만 아니라 깊은 단계의 약속에서도 관여되는 일입니다. 나는 이 분야에 관해 배품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주로 의지와 결정과 선택에 의한 행위입니다. 거기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풍부하게 담겨 있거나 아니면 감정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감정이 있든 없든 이런 배품도 여전히 정당하고 좋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풀 때 아주 긍정적인 감정으로 베풀어야만, 즉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꺼이 베풀 때만이 순수한 배품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사고야말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따뜻한 감정은 베푸는 행위를 확실히 촉진시킬 수 있고 더 많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따뜻한 감정 없이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으로 베풀지언정 베푼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순수한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따뜻한 감정 없이 베푼다는 건 깊고 확고한 신념에 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더 깊은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좋은 느낌이 들 때만 베푼다면 이는 매우 변덕스럽고 지속적이지 못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배품이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한 복음 구절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포도밭에 나가 일을 하라 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주저함 없이 대답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다른 아들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거침없이 가지 않겠노라고 대답합니다. 얼마 후에 둘째 아들은 불평, 불만을 터뜨리며 포도밭으로 갔으나 첫째 아들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 답은 명백합니다.

베푸는 삶, 나눔의 생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실천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나눔의 삶을 살아오고 계신가요? 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온통 나눔과 베품으로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군중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의 핵심도 나눔과 베품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책의 내용에서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베푼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눔과 베품이 결핍된 삶은 오로지 자신의 생존과 안위에만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됩니다. 저자의 말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 건강하고 충분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서 삶은 점점 고립되고 외로움은 깊어져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은 계산적인 방식으로 판단되고 결정되어 가면서 삶은 무료함과 차가움으로 굳어져 가게 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모든 나눔과 베품이 긍정적인 감정이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물론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따뜻한 감정이나 마음 없이 나눔과 베품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좋은 느낌이 들 때만 나눔을 실천한다면 이는 매우 변덕스럽고 지속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나눔이 나의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해 있다면 미성숙한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오히려 감정 기복이나 기분에 상관없이 내가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마땅하게 해야 할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 없이 베푼다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차원의 신념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나의 일상이 나눔과 베품의 실천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청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풍경, 이야기들, 또 기도 사연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성지순례 전에 저의 궁금증 중 하나는 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베드로 대성당 대신 성모 대성전,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묻히길 원하셨을까 하는 것이었답니다. 단순히 성모님을 사랑해서일까? 그런데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보니 교황님께서 그곳에 묻히고자 하셨던 이유는 수만 가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에 묻히신 교황님들은 나날이 그 규제가 심해지는 베드로 성당 안에 갇혀서 저희들을 만나기 힘들어졌지만 성모 대성전에 누워계시는 교황님은 성당 문이 열리면 언제나 저희와 만날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수만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성지순례 중에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방문하셨군요. 마땅히 그러셨겠죠? 왜냐하면 바로 이 대성전, 성모 대성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무덤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지난 여름 로마에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로마를 방문할 때 당시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1순위 로마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찾아가 봐야겠다라고 마음속에서 이 계획을 세웠던 곳이 바로 이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곳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묻혀 계시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거기가 저의 이제 1순위 순례 이 목표 지점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열리는 소위 뭐 오픈런이라고 하죠. 그때 워낙 이 희년대여가지고 참가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워낙 많아서 이렇게 늦게 가면 막 기다리고 인파에 순례객들의 이렇게 막 휩쓸려 가야 하고 오래 기다려야 하고 하는 게 조금은 귀찮아서 오픈런을 하자라고 해서 그 성모 대성전이 열리는 시간보다 일찍 성전에 도착을 해서 들어갔었는데 다행히도 좀 이렇게 한산했습니다. 한산해서 이 교황님의 그 무덤 앞에서 정말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뭐 사진으로나마 혹은 순례하면서 보신 분들 있겠지만 이 교황님의 무덤이 정말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유언 그대로 이 관 위에는 딱 이름 아주 작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 하나만 딱 새겨져 있고 어떠한 뭐 꾸밈이나 뭐 조각이나 장식이 하나도 없이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교황님 무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단순함과 소박함이 제 마음을 굉장히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때의 순간이 우리 디오니시아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좀 떠오르는데 디오니시아님의 이 성찰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도 드네요. 이 베드로 대성당 지하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성모 대성전 네, 묻히시길 원하셨던 거 아마 우리를 정말 자주 만나고 싶어 하셨던 그 바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얼굴이 그 미소가 다시 이렇게 새록새록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그리워지곤 하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봄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좋네요. 이렇게 또 오솔길 산책하면서 또 저의 나눔과 또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의 또 이야기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니 정말 이 시간이 저에게도 정말 뿌듯한 그런 오솔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기도

특별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기념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신부님께서 1846년 옥중에서 신자들에게 보낸 마지막 서한이 있는데 그 사랑 가득하게 적어 내려간 그 편지 옥중 서간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 기도의 시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내 신앙의 본 자리가 어디인지 묵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들은 보십시오. 우리 벗이여, 생각하고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아득한 태초로부터 천지 만물을 지어 제 자리에 놓으시고 그 중에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세상에 두신 목적과 그 뜻을 생각해 봅시다. 온갖 세상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습니다. 이같이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이 없고 살아있더라도 쓸데없습니다. 비록 주님 은총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영세 입교해 그분의 제자 되니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도 또한 귀하지만은 실행이 없다면 그 이름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세상 온갖 일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고 주님께서 내리신 상이나 벌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박해도 역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바이니 그대들도 이를 달게 받아 참으면서 주님을 위하고 오직 주님께 슬피 빌어서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과 영혼 대사에 어찌 거리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오래지 않아 나보다 더 착실한 목자를 상으로 보내시리니 부디 서러워 마십시오. 큰 사랑을 잃어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하느님 앞에서 만나 길이 영복을 누리시기를 천번 만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신부가 애틋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너나들이가 부른 김대건 신부의 편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솔길 산책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옥상 달빛이 부르는 선물할게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지내시길 바라며 저는 다가오는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지구의 어떤 피조물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선택을 내릴 때도 공동의 집 지구를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구라는 이 위대한 생명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7월에 소개할 책은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입니다. 스마트폰과 AI 인프라 이면에 숨겨진 참혹한 아동 노동과 또 전자 폐기물의 실태를 고발하는 책인데요. 저자이신 김가람 PD님과 7월 한달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KBS에서 일하고 있는 교양 다큐멘터리 PD 김가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실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읽는데 좀큰 각오가 필요했던 책이에요. 아이들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위대한 AI 인프라 이런 표지에 적힌 문구부터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책이겠구나 싶었는데 내용이 정말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2025년, 6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디지털 문명 너머에 숨겨진 아동노동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1: 제가 환경 스페셜이라는 KBS 프로그램 하면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많은 옷이 만들어지고 버려지는지를 취재를 했었고 또 먹다 버릴 지구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식품 폐기물 문제를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런 환경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옷이든 음식이든 전부 아동 노동이 개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싼 값에 많은 것을 만들고 그거를 싸니까 그냥 생각 없이 버리는 그 사슬에 굉장히 싼 값으로 일을 하는 그 아이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뭐 노트북, 또 전기차 이런 배터리에도 아동 노동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걸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0: 사실 이전에 이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가 있었고 먹다 버릴 지구는 없다가 있었고 그에 이어서 이제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까지 지구는 없다 시리즈를
1: 네.
0: 제작하셨는데 그동안 또 피디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1: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진짜 그 제목처럼 뭔가 하나의 다른 지구가 있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옷을 엄청 많이 사도 버리면은 어디서 잘 처리되겠지. 깨끗하게 뭐 재활용이 되거나 누가 깨끗하게 소각을 해주거나 불쌍한 사람한테 주거나 해서 상관없어. 내가 버려도. 왜냐하면 지구는 넓고 바다도 넓고 뭐 하늘도 넓으니까 괜찮겠지. 음식도 버려도 어디서 잘 썼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가 과잉 생산하고 과잉 소비하고 과잉 폐기하는 동안에

0: 거기에 대해서 소비를 재미로 했던 거,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걸로 사고 버리고 했던 거, 이런 것의 즐거움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1: PD님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이 지구는 없다 시리즈를 제작한 지는 수년이 지났어요. 근데 PD님의 변화만큼 크게 세계는 변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폐기물이나 아동노동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인데, 왜 환경 문제는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 걸까요?
0: 아무래도 충분히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 보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제 책에 나오는 아이들도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에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하루에 뭐 12시간 넘게 일을 하고 1달러를 겨우 받고 힘들게 일하면서 아프고 다치고 죽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주로 이런 소비가 일어나는 일본이나 유럽에서 일어났다면 저는 이 일이 한달 이상 절대 지속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어딘지 잘 알지 못하는 그 나라는 원래 어렵게 사는 거 아니야? 뭐그 나라는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뭐 어쩔 수 없지 뭐라는 생각 뒤로 많은 문제를 다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아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한국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미국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저 나라들은 뭐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불편함이 우리한테 확 와닿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1: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보려고 피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과 즐거움, 누군가의 고통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진실을 더 많이 알고 알리고 또 행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봤던 시간이었어요. 함께해주신 김가람 PD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2: CPBC FM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2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026년의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의 하루하루는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졌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따박따박 한결같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데요. 그 사랑을 제때 부족함 없이 되갚고 있을까요? 그저 염치 없이 넙죽넙죽 받기만 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그 어마무시한 사랑을 오롯이 되돌려 드릴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그 빛나는 지혜를 함께 찾겠습니다. 2주의 책 책방지기 김지현 야구보입니다.

7월 5일, 7월 첫 주일 2주의 책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세븐데이즈의 내가 그댈 함께 들으셨어요. 2주의 책 책방지기 글 쓰는 아나운서 김지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은 최양업 신부님 이야기를 나눴죠. 배론 성지도 생각이 났고 최양업 신부님의 삶과 영성,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 정말 땀의 순교자의 열정을 느끼다 보니까 저도 지금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완전히 여름으로 왔죠. 피정은 여름 피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주교구에 있는 배론성지 중심으로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방송 끝난 다음에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이주의 책 가족들도 계시고 또 최양업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시겠다는 이주의 책 가족들의 문자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는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거고 순차적으로 성서사에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7월 중에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은 가톨릭 출판사의 두 권의 책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신부님 이자 작가, 이자 번역가인 이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야겠죠. 음악 한곡더 듣고 오늘 북쉐프 가톨릭 출판사의 영성 서적과 함께합니다. 나윤권의 동감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을게요.

0: 주님께서는 우리를 몹시 사랑하십니다. 생애 첫 들숨부터 마지막 날숨까지 삶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변함없이 끝도 없이 영원토록 사랑 또 사랑하시죠. 그 위대한 사랑을, 그 엄청난 은총을 어떻게 얼마나 되돌려드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는 한 성인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평생 단 하나의 질문을 품고 전생애를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광활한 생애 대지를 가로질러서 주님께로 걸어간 그분, 오늘 이 시간 한 권의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르나르도 성인이 말하는 하느님을 사랑할 의무가 담긴 책 시네론, 이 책 준비했어요. 이 책을 우리말로 옮겼고 여러 사제들과 함께 쓰고 엮은 또 한 권의 책, 사제들의 시대 공감을 품고 오셨습니다. 가톨릭대학교에서 윤리신학을 가르치면서 글도 쓰고 책도 내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오롯이 봉헌하는 사제이자 작가라고 해야겠죠. 방종우 야고보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방종우 야고보 신부입니다.
0: 아, 2주의 책 출연 오랜만이고 저는 박수로 기쁜 소식으로 신부님이 여기 오신 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그 사이에 근황으로 저희 2주의 책에서 소개했던 어쩌면 삶을 견디게 하는 것들이 세종도서에, 무려 세종도서에, 그래서 이제 전국 곳곳에 학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신부님.
1: 네. 예. 네, 일단 네, 그래도 세종도서가 예. 그 심사위원분들이 여러 책들을 이제 1년 동안 출판된 가운데 또 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뽑아 주시는 건데 영광스러운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좀 쑥스럽기도 한데 네, 그래도 또 더 좋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이 남겨지는 또 사업이다 보니까 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방종우 작가님이라고 신부님 모시기 전에 네. 소개드렸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삶을 견디게 하는 것들로 모실 때 이 시간만큼은 제가 신부님이라는 직함을 빼고 작가님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었거든요.
1: 네, 기억이 납니다.
0: 예, 그래서 제가 앞서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신부님 신부님 했지만 이제는 작가님으로 모셔서 작가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두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번역가이시기도 하고 또 네. 작가로 모신 거예요. 베르나르도 성인의 이야기를 번역하신 분으로 첫 번째 책 나눌 거고 또 사제들의 엔솔로지라고 하죠. 글들을 모아서 엮은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 사제들의 시대 공감, 요 책을 나누려고 하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작가님의 번역하신 책도 엔솔로지 선물로 드리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랜덤 발송으로 갑니다. 예수 성심 성월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6월 한 달 살고 지금 7월 첫 주 작가님과 함께 하는데 그래서 예수 마음, 예수 사랑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가님과 저희가 2주의 책으로만 만나지는 않잖아요. 저는 따로 네. 고회로 만나기도 하고 또 저에게 해주시는 말도 있고 그럴 때 베르나르도 성인의 사랑의 네 단계를 말씀해 주셨고 그게 저에게 큰 위로가 돼서 2주의 책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애론을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신애론 표지를 보니까 베르나르도 성인으로 보이는 수도자가 기도손을 하고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수도자들은 탁발이라고 해서 정수리 부분을 이제 깎는 머리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신부님은 이 머리 해도 잘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일단 머리는 우리 남자의 구아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0: 아, 남자는 머리빨이다.
1: 예. 네, 탁발은 지금은 없어진 전통이지만 예. 네, 없어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0: 예,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이 표지를 보면 베르나르도 성인이 이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참 너무 이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들고. 네, 여기 이제 또 데 딜리젠도 데오라고 써있거든요. 데 딜리젠도 데오라는 말이 라틴어 말로 써있는데 이게 하느님을 사랑함에 대하여 혹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제목은 시네론으로 나왔지만 하느님을 사랑할 의무 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시내론에서 베르나르도 성인이 지으신 하느님을 사랑할 의무가 1부에 들어가 있고 2부에 이제 베르나르도 성인의 삶이라든지 영성 또 이것에 대한 해제들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우리가 시내론이라고 이렇게 책을 제목을 지은 건데 원제가 원래 대 딜리젠도 대오예요. 하느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1: 네.
0: 군요. 그리고 베르나르도 성인의 저서 하느님을 사랑할 의무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고요. 작가님은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강의하실 때 종종 이 성인의 말을 전하고 또 인용하시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책으로 나오니까 더 반가워집니다.
1: 네, 이 책이 되게 우리 신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하고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마치 하느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은 하느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내버려 두셨지? 라는 생각이 들 때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신앙생활에서 떠나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특별히 또 본당에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할까 생각해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사실 이 시내론 이 책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번역하면서 많이 어떤 위로와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또 강의 때 어쩔 수 없이 또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흘러 넘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예. 베르나르도 성인을 사실 그렇게 많이 아실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베르나르도 하면은 전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분 계실 수 있거든요. 성인을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베르나르도 성인은 굉장히 오래된 성인이시죠. 그리고 이제 약간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단 교황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교부 시대의 마지막 이제 인물, 마지막 교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1090년대에 태어나셨고 1153년에 세상을 떠나셨고 또 1174년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지 20년 정도 만에 로마에서 시성이 되셨는데 일단은 이제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특별히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그리고 프랑스권에서 굉장히 큰 수도회가 있거든요. 시토회라는 곳인데 굉장히 커다란 수도예요. 지금도 전통이 굉장히 많은 그 시토회에 소속이 돼 있던 분이기도 하셨고 또 특별히 클레르보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많은 영성 서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그 문장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어서 당시에 굉장히 커다란 어떠한 작가로서 또 영성가로서 활동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또 그나마 조금 알려져 있는 부분은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전쟁을 좀 그리스도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어서 십자군 원정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달변가로서 또 활약을 하셨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이로써 제가 아는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작가가 둘이 생겼네요. 한 명은 베르나르도 성인, 한 명은 방종우 야구보. 네. 에세이스트라고 해야겠죠.
1: 저는 이분께는 전혀 없이
0: 신발끈을 묶어드릴 네. 자격조차 없다. 뭐 이런 겸손을 또 표현하시겠지만 달변가 베르나르도 성인 방종우 야구보. 저 이런 게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귀가 빨개지고 계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 이거 들으려고 이 책을 쓰신 거고 또 얘기를 나누려는 건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부터 먼저 예와 함께 얘기해 주시죠.
1: 네, 이 시내론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설득력을 가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랑의 네 가지 단계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을 우리가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사랑의 단계를 태어나면 밟아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사랑에 대한 게 이르게 됐을 때 우리가 그야말로 하느님께 완전히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이제 순간이 오게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단계면 가장 낮은 단계예요. 이 단계는 뭐냐면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뭐 책을 본다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다거나 이 모든 것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내가 이게 좋으니까
1: 네.
0: 이 책을 읽는 거죠.
1: 네.
0: 뭐 그런 느낌?
1: 그렇죠. 그리고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아 저는 제 자신보다 제 손주가 더 이제 귀합니다. 제 자녀가 잘 되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는 제 손주나 뭐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0: 그렇죠. 자기가 손주를 사랑하니까.
1: 그렇죠.
0: 그런 거니까요.
1: 그게 네. 나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고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이 단계에서부터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0: 예,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뭡니까?
1: 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인간이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일종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들. 뭐 죽음이라든지 병마라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불행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찾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성당에 왜 나오세요? 라고 신자분들께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성당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혹은 하느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니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혹은 특별히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간식이 맛있어서요.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0: 예.
1: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당에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0: 예.
1: 근데 이 두 번째 단계에는 일종의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느님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제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신앙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혹은 그런 경우도 있죠. 정말 이제 성당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특별히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부, 초등부 교사를 열심히 하다가 임기가 끝나는 순간 안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0: 완전 번아웃.
1: 그렇죠.
0: 네.
1: 그게 번아웃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면서 내 신앙의 의미를 찾았는데 그게 이제 임기가 끝나거나 그것을 다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성당에 별로 나올 의미를 못 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시험 때만 성당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거나 내내 성당 안 나오다가 뭐 수능 미사 전에만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결과지를 받아든 다음에 시험을 못 보면 이거 봐 하느님 안 계셔 혹은 시험을 잘 보면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금방 또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0: 예.
1: 그런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들이 이 두 번째 단계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할 때 생기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밖에 안 되나 보다 좀 슬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르나르도 성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단 자신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하느님보다 내가 더 많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노력만 한다라면 이제 우리는 더 높은 신앙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독려를 하시죠.
0: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완덕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마치 미성숙하다라고 여기시는 건 좀 오해인 듯하고 그 좋은 시작이고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내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에 넘어 뭔가를 바라는 청원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과 친해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두 번째 단계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이쯤에서 여기에 맞는 음악을 하나 듣고 가면 좋겠는데 이 음악의 시작이 이래요. 정말 어린 여자아이가 진지희 배우 아시죠? 빵꾸똥꾸루 유명한 지금은 성인이 된 드라마에서 엄마한테 얘기하거든요. 엄마 사랑이 뭘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대사로 시작되는 음악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한때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입니다. 연애시대 송북에서 골랐어요. 이하나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는 곡 당신의 연애시대 Love is Two 함께 들을게요.
2: 엄마.
3: 응?
2: 사랑이 뭘까?

0: 네, 당신의 연애시대 러브 이즈 투였습니다. 연애시대 송북 중에 한곡 골라서 들었고요. 오늘 방종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 번역하신 책 신의 론으로 베르나르도 성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고요. 이제 이 이야기 조금 더 나누고 사제들의 시대 공감인 엔솔로지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도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1: 네, 사랑의 세 번째 단계는 인간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0: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
1: 네.
0: 예.
1: 이 단계는 뭐냐면 먼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자신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자신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다 보면
0: 예.
1: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은 아니지만 더긴 시간과 커다란 어떤 기회 안에서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뭐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계명과 관련된 가르침들 있잖아요. 그런 걸 따르는 거가 이제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느님께 이 보답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 어떻게 선물을 드려야 되지? 라는 걸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0: 사랑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1: 그쵸.
0: 내가 해줄 거 없을까?
1: 그쵸.
0: 뭐 이런 거죠.
1: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더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0: 그러니까 작가님한테 제가 신의론이 나왔으니까 한권 사줄까? 뭐 이런 거.
1: 맞습니다.
0: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그걸 받은 우리
0: 예.
1: 이제 아나운서님은
0: 네.
1: 저한테 아, 이 신의론을 받았으니 뭘더 드려야 될까?
0: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한권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저는 뭘더 해드려야 될까?
1: 아.
0: 한권더 사서 다른 사람한테 선물해야 될까?
1: 그쵸, 그쵸.
0: 뭐 이런 것들.
1: 맞습니다.
0: 예.
1: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하느님이 당장 부재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이러한 사람들은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 하느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분명 나에게 또 어떤 힘이 되어주고 계실 거야. 자, 이러한 단계에 있는 것이 세 번째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느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다라고 그런 말도 하면서 기다리게 되는데 그것이 세 번째 단계네요.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아, 이렇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은 좀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단계입니까?
1: 네, 사실 세 번째 단계까지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한 게 제일 높은 단계일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가 뭘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번째 단계는 인간이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사실 세 번째 단계가 끝이에요. 네 번째 단계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약간 비유적 표현인데 뭐냐 하면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게 하느님을 직접 뵙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인간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천상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어떤 우리가 어떤 고통, 어떤 슬픔, 기쁨 이런 인간의 감정이 아닌 하느님과 소위 말해서 거의 일치하는 단계,
0: 합일.
1: 지복지간의 단계에 이제 오르게 되는 게 바로 이제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인데 또 베르나르 성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 번째 단계가 마지막이긴 하지만 아주 일시적으로나마 네 번째 단계를 경험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있대요.
0: 방종우.
1: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웃으시라고.
1: 네.
0: 예. 그래서요.
1: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0: 예.
1: 순교자들입니다.
0: 오.
1: 네.
0: 순교하실까요? 방금 오신 분이면. 아니, 이것도 농담이고요.
1: 네.
0: 아, 그러네요. 진짜 순교자들, 우리 성인들, 신앙
1: 그쵸.
0: 선조들.
1: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목숨을 바치는 것,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 정말 어떤 목이 잘리고 팔이 이제 잘리는 그러한 과정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0: 그리고 그 시작이 예수님 아닐까요? 물론
1: 그쵸.
0: 뭐 삼위일체로 하나이시긴 하지만
1: 그쵸, 그쵸.
0: 그래도 우리를 또 사랑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1: 네.
0: 내어놓으시잖아요.
1: 근데 그게 목숨을 내어놓는 그 단계에 이런 순교자들의 모습을 증언해놓은 기록들을 보면 정말 천상의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혹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느님을 뵐 수 있음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제 아 인간의 어떠한 물리적인 감정이라든지 어떤 아픔, 고통, 슬픔, 기쁨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하느님과 합일이 되는 단계,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단계,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사랑의 단계, 그게 이제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주일이잖아요. 네. 주일에 이주해체 가족들을 만나니까 자주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 중심에 내가 아닌 하느님을 둬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아닌가라는 말을 하는데 이 설득력으로 네 단계를 거쳐서 종국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그 말씀이네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 내 중심에 하느님을 두고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며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와, 그러니까 이 시내론으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1: 네.
0: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는 어느 단계인지도 생각하면 좋겠고 신부님은 어느 단계를 오르내리시는 것 같습니까?
1: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가 그럴 때 있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일 없이 평온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때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저에게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제 하느님께 이야기를 하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럴 때일수록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계속 기억하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아 분명히 하느님께서 또 다른 어떠한 도움을 주시고 또 나중에 또 하늘나라에서 예를 들면 만나게 될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기 객관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 거기에 매몰되면 저는 그 스트레스가 결국 화로 나와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특히 가까운 가족들을
1: 네.
0: 그래서 떨어져서 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그때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 네.
0: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영성적으로 이 성인의 이야기도 기억을 하지만 우리 마음을 다독여주는 사제들의 문장을 좀 읽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어지는
1: 네.
0: 사제들의 시대 공감입니다. 이 표지를 보니까 신부님을 다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1: 네.
0: 신부님 들이죠. 마치 어벤져스가 모인 느낌. 근데 센터에 누가 있냐? 바로 이분이다. 라는.
1: 아, 이거 기억 니은 순이에요.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중앙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토 정중앙 양구처럼. 신부님이 아주 무게감을 잡고 양팔을 올리고 딱 손을 모으며 우리 독자들을 만나는 느낌인데 예, 좀 표지 소개해 주시고 예, 어떻게 엔솔로지가 됐는지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1: 네, 책의 제목은 사제들의 시대 공감이고요. 총 6명의 이제 신부님들의 글을 모아놓은 엔솔로지 책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사제들의 시대 공감인 만큼 사실 사제도 한 명의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희망을 가지게 되는 또 이러한 단계를 이제 우리 신부님들이 여러 신부님들이 함께 적어놓으신 겁니다. 그러한 상황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분들과 사제들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위문을 품은 적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맞이했던 사제들이 맞이했던 시련, 방황, 침묵,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좀 솔직하게 풀어놓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 하느님의 사랑을 또 고백해놓은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0: 참 시를 낭송하시듯이 말씀하셨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저희도 힘들어요.
1: 우리도 약해요.
0: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엔솔로지라는 그 단어도 낯선 분이 계실 거예요. 특정한 주제나 기준에 따라 여러 작가의 작품을 한데 모아서 엮은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신부님이 그 주제는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라 잘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성함수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작가님으로 제가 호칭을 바꿔서, 우리 작가님의 문장을 사랑하는 독자, 청취자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주보에도 글을 쓰고 계시니까 주일마다 작가님의 문장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에서 방향을 잡는 분도 계실 거고, 작가님이 고른 사제들의 시대공감의 일부 이제 제가 음악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낭독해 주시죠.

훗날 하느님을 마주하는 영광스러운 때가 온다면 씩씩대며 여쭤볼지도 모를 일이다. 대체 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지만 결국 영원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곁에 있는 아버지의 환한 얼굴을 마주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순간이 올 것만 같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아마도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순간이리라.

0: 사제들의 시대 공감 중에 방종우 야고보 작가님이 쓰신 부분을 작가의 낭독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묘하게 또 신해론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1: 네. 예.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경험을 이제 신해론에 빗대서 여기에 이 또 사제들의 시대 공감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느님의 어떠한 사랑과 배려를 느끼면서 이제 2단계에서 하느님을 원망하다가 3단계로 다시 이제 또 돌아서게 되면서 그러한 과정들을 좀 적어놓은 부분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고통 중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3부 사랑 그늘진 자리에서 비추는 빛 중에 일부를 읽어주신 겁니다. 6명의 사제가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교구도 다양하고 수도의 신부님도 계십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정말 다양한 신부님들이 글을 써주셨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저희가 가톨릭 출판사 웹진 거기에 이제 글을 올려주시는 신부님들의 글들을 뽑아놓은 건데 정말 좋은 글들이 거기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웹진, 가톨릭 출판사 웹진도 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저자를 소개해드리면 일단 인천교구 신부님이시고 인천가톨릭대학교에서 교의신학을 가르치시는 명형진 신부님이 네, 글을 써주셨고요. 대전교구 신부님이시고 또 대전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양성하시는 문재상 신부님이 네,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살레시오회 신부님으로서 서울시립 청소년 드림센터에서 청소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이제 심재현 신부님이 또 글을 써주셨고 또 서울대교구 신부님이시고 대치동성당 주임 신부님이시죠. 은성재 신부님께서 또 좋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0: 그리고 또 은성재 신부님은 꽤 오래 우리 청소년
1: 맞아요.
0: 위해서 애써주셨죠. 아지트도 네. 같이 기억을 하고요. 예.
1: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톨릭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서울대교구의 이한석 신부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을 써주셨습니다.
0: 네, 이한석 신부님은 성경약방으로 네.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청취자들 오래 만나셨는데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인 최고의 명약을 청취자들에게 전하면서 또 글로 풀어주신 성경이 최고의 신경 안정제다. 뭐 이런 말씀도 저한테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신부님의 문장도 신경 안정제가 될 테니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리고 진짜 예. 이 책에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다른 또 책들이랑은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 부록으로 모두를 위한 기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각각의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글을 쓰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서 기도문을 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또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도 또 보시면 또 좋은 묵상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그래요. 책에 있는 이 기도로도 기도 바치는 마음으로 읽고 또 기도를 바치시면 좋겠고 가톨릭 북 플러스 웹진에서 방종우 신부님 포함한 여러 사제들의 글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 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이걸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도 좋겠고요. 마무리할 시간 다 됐네요. 오늘 베르나르도 성인의 사랑의 4단계 신해론으로 전해주셨고 또 사제들의 엔솔로지, 사제들의 시대 공감까지 나누는 동안 저는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이문세의 곡인데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네.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베르나르도 성인이 얘기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를 지향으로 둬야 하며 사제들도 힘들다. 저도 힘들고.
1: 흔들리고 묻고 하지만 기도하면서 또 하느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야 한다.
0: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말을 네.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위로가 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이주의 책으로 오셨는데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감을 들어볼까요?
1: 네, 항상 여기 오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이렇게 또 시대 공감이라는 엔솔로지도 냈지만 아, 또 나만의 글을 또 더 많이 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게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0: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분야가 될까요? 시, 소설?
1: 비밀입니다.
0: 아우 매력적이에요 정말. 예, 이문세의 목소리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들으면서 오늘 함께했습니다. 방종우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문세의 목소리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들으셨고요. 윤상의 목소리로 너에게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을 야구보 신부님과 함께했네요. 가톨릭 출판사의 책 두 권으로 신부님이 번역하신 신해론 그리고 신부님이 쓰신 에세이 다른 사제들도 함께 썼죠. 사제들의 시대의 공감까지 들으면서 이 책 받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는 곡 오늘 베르나르도 성인의 사랑 이야기했으니까 이 곡 준비했습니다.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의 영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축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순교 이후로 30년이 넘도록 사제가 없는 암흑기를 거쳤어요. 김대건 신부님의 할아버지인 김태현은 몇 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할 만큼 신실했지만 결국 세례를 받지 못한 채로 선종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목활동을 했던 건 이렇게 그냥 세례도 못 받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향도 크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유산으로 남겨준 신앙의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며칠 함께하고 있는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첫 곡으로 박우곤의 성 김대건 신부님께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김슬혜입니다.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운 김슬혜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평화를 함께 열어가고 있는 신혜이석 다니엘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축일입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만약 없으셨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자유롭게 동네에 있는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성체를 모시고 싶을 때 또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나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몇 시간씩 기도할 만큼 신실했지만 결국 세례를 받지 못한 채로 돌아가신 김대건 신부님의 할아버지 김택현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또 김대건 신부님이라는 큰 멋진 조선의 첫 사제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걸 보면 희망이 있는 한 절망은 없는 것 같아요. 꼭 내 세대에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게로 의지가 이어지는 것, 그것이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또 선조들이 후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샵 1053번 한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톡은 무료로 열려있고요. 오늘 축일을 맞이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세례명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줘도 좋겠고 또 오늘은 특별히 주일이다 보니까 또 미사 참례하시면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또 기억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신부의 나는 천주교인이요. 고석 도미노의 귀천.

여름산 양성우. 이 산에는 산비둘기 날고 저 산에는 뻐꾸기 운다. 무수로 쏟아지는 뙤약볕 스며드는 숲 그늘을 따라 내 가슴은 초록으로 가득히 물들었으니 혼자라도 나는 외롭지 않구나. 땅 위의 모든 것이 우연이면 어떠랴. 그칠 줄 모르고 흐르는 여울 물소리를 들으며 이미 사라져간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유난히 넉넉한 여름 산골짜기에서 하늘을 가리우는 수천, 수만의 잎사귀들이 겨울을 미리 염려하지 않듯이 나에게는 오늘이 있을 뿐이다.

팍스의 주님의 계절 듣고 오셨고요.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오늘은 양성우님의 여름산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름산, 보통 우리가 계절을 이야기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마치 어떤 그 생명의 주기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은 늘 뭔가 안녕을 고하거나 이별을 하거나 좀 그 죽음을 의미하고, 봄, 여름은 생명이 막 태동하고 생명이 막 가득해가지고 에너지가 팡팡팡 터지는 것처럼 묘사가 되기도 하는데, 그 느낌 그대로 이 여름을 노래하면서, 여름을 이야기하면서 여름 산골짜기에서 하늘을 가리우는 수천 수만의 잎사귀들이 겨울을 미리 염려하지 않듯이 나에게는 오늘이 있을 뿐이다 로 마무리되는 양성우님의 여름산, 이 식구가 확 와닿네요. 죽을 걱정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물론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오늘을 만끽하는 것이죠. 아마도 순교하시는 분들도 내가 순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순교를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충실히 살고 오늘 하루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고 그때 그런 피로써 증거하는 선택을 하셨겠죠. 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축일이기도 한 오늘 여름산이라는 시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CPBC 라디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는 김슬의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며칠 동안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신혜이석 다니엘 아나운서입니다. 3313 쓰시는 분께서 요즘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라고 하시며 신청곡 주님과 같이 보내주셨고요. 또 5698님께서 저는요 떼창을 좋아하는데 피정을 갈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 평화에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신청곡 할 테니까 이 노래 나갈 때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시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죽게 가오니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지치고 힘드신 분들 모두 잘 극복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신청곡 바로 틀어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정신의 주님과 같이 야훼일의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죽게 가오니 보내드려요.

3313님의 신청곡 나정신의 주님과 같이, 5498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야훼일의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주께 가오니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말씀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아타나시오가 있습니다. 성 아타나시오 성인은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은 후 말레이누스 수도원에서 공부하면서 수도자가 되었는데요. 그는 이후에 수도원장에까지 임명이 되었지만 그 모든 명성을 뒤로하고 은수자로 살기를 꿈꾸며 그리스 북동부에 있는 아토스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고립 생활을 하던 은수자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드는 등 새로운 수도 생활 방식을 창안한 성인이기도 한데요. 성 아타나시오 성인 이야기. 이렇게 성인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야기를 듣다 보면 주변에 이런 성인 가지신 분들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하신 분들 성 누메리아노, 성 아가토 등등등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많은 성인들 총 16분 정도 되는데요. 축일을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일에 축일을 맞이하는 기쁨을 더해서 더욱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사랑에 시든 수녀회, 독수리 날개 위에.

사랑의 시튼 수녀회 독수리 날개 위에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들으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가족을 경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그 권고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도 불완전한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가족은 물론이고 내 인생에 속한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사랑하고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노래 김미혜의 주님 사랑입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0: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0: 이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6일 연중 제14주간 월요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주간 조승현 베드로 신부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7월 6일 연중 제14주간 월요일입니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순환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1독서는 호세아 예언서 2장 16절에서 18절, 21절과 22절입니다.
3: 호세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나는 그 여자를 달래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다정히 말하리라. 거기에서 그 여자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응답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는 내가 더 이상 나를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르리라.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 정의와 공정으로서 신의와 자비로서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 또 진실로서 너를 아내로 삼으리니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알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네.
4: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네.
3: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 받으실 분, 그분의 위대하심 헤아릴 길 없어라.
4: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네.
3: 세대가 세대를 이어 당신 업적을 기리고 당신 위엄을 널리 전하리이다. 당신의 위엄,

하시네. 경외로운 당신 업적, 그 위력을 말하고 당신의 크나큰 위업을 선포하리이다. 넘치는 당신

0: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이에 내리시네.
1: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네.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0: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 12회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번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2: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절망의 끝자락에 선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방금 막 딸을 잃은 회당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12회 동안 하혈병을 앓으며 세상에서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살았던 한 여인입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의 삶은 끝, 종말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죽은 아이가 어떻게 다시 살아며 12회 동안 온갖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던 그 고질병이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낭떠러지에 서 있는 듯한 이 절망의 순간 두 사람에게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기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절박한 믿음입니다. 하혈하는 여인은 사람들 앞으로 당당히 나설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사람들에게 상정도 하지 못할 부정한 존재, 불결한 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로 몰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는 용기를 냅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저번에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지 하며 구원에 대한 절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만진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권능을 만진 겁니다. 그런 그녀의 믿음을 알아채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던 그 회당장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람들은 끝났다, 죽었다 하고 말하지만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 그것은 단지 잠들어 있는 상태일 뿐이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두 사람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고질병으로 12회 동안 여인처럼 앓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겁니다. 미움 혹은 중도 아니면 무기력, 우울증, 이 모든 것이 그 12회 동안 하열했던 그 여인과 같은 우리 마음의 고질병입니다. 끌어내고 싶어도 끌어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과 몸의 그 고질병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아닌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가산을 탕진했던 그 여인처럼 인간적인 수단이 아닌 영혼의 치유를 위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저 밑바닥이라도 우리가 비록 죄와 상처로 마음이 부서진 상태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괜찮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해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미사 안에서 성체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손을 그 옷자락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깨우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이바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으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 입하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소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주님, 주님께 바치는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허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런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합니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0: 예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네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외피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품부대로 삼가려오니.

0: 주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보라, 하느님이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사의 큰 은혜를 가득히 받고 비오니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미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0: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0: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3: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3: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3: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3: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4: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3: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

0: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가수 양희은 씨가 평소에 습관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그러라 그래 하고 그럴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왠지 그 말투가 막 묻어있는 그런 말인데, 이게 왜 다른 사람의 언행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타인을 존중하는 두 마음이 담겨있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다 보면 그 경계가 막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존중을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겪었거나 또 바꿀 수 없는 것에 힘을 많이 쏟고 계시진 않나요? 그럴 땐 양희은 씨의 말로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함께하고 있는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나정신의 언제나 그랬듯이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김슬혜입니다. 오늘도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김슬혜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함께하고 있는 신혜이석 다니엘 아나운서입니다. 가수 양희은 씨의 습관적인 말투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냥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양희은 선생님의 그 말투를 따라하게 되네요. 그래도 조금 따라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어떤 말투 속에서 진짜 툭툭 털어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바꿀 수 없는 것에 힘을 많이 쏟을 필요는 없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자. 그래요. 바꿀 수 없는 것에 괜히 아등바등 매달리다 보면 받지 않아야 할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또 잘하던 일도 리듬이 깨져서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어차피 내 손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거라면 내버려 두는 것도 또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막 선을 세게 넘거나 그럴 때 내가 그 선을 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주체적인 마음으로 또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낸다라는 마음으로 모쪼록 한 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힘이 많이 드실 텐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는 방법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샵 1053번 한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빵톡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돌아올게요. 이형진 가브리엘의 스탠드업, 서정호의 소중히 하리.

나를 살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공선옥 작가의 책 춥고 더운 우리 집에서 꿈속의 가족 함께 하겠습니다.

0: 내가 기억하는 내 가족의 최초 모습은 어느 여름날 아침에 식구들이 평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 것이었다. 여름 아침은 청명했고 우리가 밥을 먹는 바로 옆에는 옥수수의 싱그런 잎이 너울거리고 옥수수밭 울타리엔 나팔꽃이 팍 피어나는 중이었다. 여름날 아침에 피어나는 나팔꽃. 짙은 잉크색, 붉은 보라색의 나팔꽃은 그 이후로 영원히 내 기억에서 피었다 진다. 나팔꽃 주렴 안으로 들어서는 아버지. 싱그러운 아버지. 젊은 아버지는 아버지가 손수 만든 철근을 구부려서 세숫대야를 안친 신식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뒤 얼굴 닦은 수건을 목에 걸고 평상으로 다가와 아따 만나겄다 밥 먹자. 엄마 얼굴에 번지는 미소. 아, 여름날 아침같이 짧은 행복. 왜 나는 그 여름날 아침을 생각하면 항상 옥수수, 나팔꽃, 그리고 백치 아다다가 떠오르는 것일까? 그때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왔던 것일까? 엄마의 행복이 여름 아침만큼이나 짧아서일까? 그날, 그 아침,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밥을 먹은 마지막인 것 같은 아침. 이후 아버지는 도시로 떠났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실 무렵엔 언니가 집을 떠났다. 그리고 다음엔 내가 집을 떠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동생이 결혼을 하고 내 기억 속의 우리 집은 이제 저 홀로 남아있다가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어느 청명한 여름날 아침에 우리 가족은 그것으로 끝났다. 흑백 사진 한 장 안 남기고. 꿈에 그날 그 아침이 나왔다. 막 세수를 끝낸 싱그러운 아버지.
1: 아니 그런데 엄마는?
0: 앞치마둘은 고운 엄마가 아니고 머릿수건 쓴 늙은 엄마. 나는 꿈속에서 엉엉 울었다. 엉엉. 눈을 떠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젊고 엄마는 늙고 엉엉. 엄마는 젊고 아버지는 늙고 그래도 엉엉. 똑같이 젊거나 똑같이 늙거나 그러면 내가 왜 울겠는가? 언젠가 옥수수밭 언저리를 지나다가 어린 날의 그날 아침이 생각나 또 엉엉. 가족은 내게 짧은 행복 뒤에 긴 그리움으로 펄럭이는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백치 아다다의 짧은 행복. 가족이란 무엇인가 강연을 듣고 나서 나는 진화

했는가? 내 가족을 향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을, 눈물로 얼룩진 손수건을 이제 버려야 하나? 자, 저길 보세요. 가족이라 명명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형태의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네, 보여요, 보여. 눈을 크게 뜨고 볼라요. 봐. 그러나 여전히 보이는 건 우리 아버지, 엄마, 팔다리는 앙상하고 배만 나온 우리 언니, 코찔찔이 내 동생. 현실의 나는 그 모양이어도 꿈속의 나는 진화했나?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요새는 그날 그 아침이 잘 나오지도 않는 것을 보면 꿈속의 내 가족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생활성가 노래패 4의 오늘 이 하루도 듣고 오셨고요. 나를 살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공선옥 작가의 책 춥고 더운 우리 집에서 꿈속의 가족 함께 하셨습니다. 아, 굉장히 긴 부분이었는데 중간에 중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길어서 제가 몇 번 틀렸습니다. 근데 이 틀리는 과정에서도 이 내용이 막 너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족을 추억하는 그 작중 화자의 마음이 너무 애잔하게 깊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조금 목이 메었어요. 아직 저는 그 다행히도 그렇게 나이가 들거나 뭐 또 뭔가 세월의 풍파를 맞지는 않아서 부모님들 다 아직은 건강하시고 또 뭐 가족과 생이별을 했다거나 그런 뭐 우여곡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글귀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만약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 가족들을 추억했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를까를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울먹거리게 되더라고요. 참 가족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걸까요? 어릴 때에는 내 마음도 몰라주는 야속한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자꾸 나한테 윽박지르기만 하고 혹은 말을 너무 안 듣는 형이나 동생. 근데 또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또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을 생각하면 알 수 없는 그리움과 그때의 어떤 추억들이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저마다의 가족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좀 떠오르셨나요? 문득 가족들한테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잠시나마 드셨나요? 그랬다면 오늘 글귀는 그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CPBC 라디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출장을 가서 자리를 비운 김슬의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대에게 평화를 누리고 있는 신혜이석 다니엘 아나운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참여로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8546 쓰시는 분께서 요즘 모란 작곡가님의 곡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위로가 필요한 나에게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을 남겨주고 가셨고 4558 쓰시는 분 어린이 미사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거 저만 알기 아까워서 나눕니다. 사랑한다 나를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소중한 신청곡 고맙습니다. 두 곡 바로 듣고 올게요. 모란과 담보의 위로가 필요한 나에게 액션송 3집에서 골랐습니다. 사랑한다 나를.

모란과 담보에 위로가 필요한 나에게 액션송 3집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이경수, 신재광, 사랑한다, 나를 두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서는요, 성 마리아 고레티라는 성인이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가난하지만 신실한 농부의 딸로 태어난 성 마리아 고레티 성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키웠습니다. 11살이 되던 무렵 이웃집 청년의 성폭행 시도를 거부하다가 여러 차례 칼에 찔려 크게 다쳤는데요. 하지만 마리아는 죽기 전에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용서함으로써 보여준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는데요. 자, 성 마리아 고레티 성녀를 기억하면서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은 성 디온, 성녀 루치아 등 이 밖에 알아나지 못한 성인들 포함해서 19분이 넘습니다. 자, 축일을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성인이 보여준 믿음을 마음 안에 간직하면서 은총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 마리아 고레티 성인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과연 나는 용서를 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넓거나 자비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떨기나무의 용서의 기도.

떨기나무의 용서의 기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여인을 낫게 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보다 단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 말이죠. 여인의 신앙 고백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마무리하는 곡 석수영의 옷깃입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4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에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일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결국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먼저 움직인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나옵니다.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당사자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날개짓이 된다고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한 여인이 용기를 냅니다. 여인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작은 동작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미 용기를 낸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질타도 아무런 덧붙임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녀가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적극성으로 자신의 구원의 여정에 주춧돌을 놓았다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있어서 참으로 값진 첫걸음이었다는 것, 그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용기를 내는 시도, 그것이 구원의 신호탄이 됩니다. 아멘.

연중제 14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재훈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0: 지지요.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1: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0: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1: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994년 여름. 밤에도 기온이 27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고 창문을 활짝 열어도 들어오는 건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미지근한 공기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더워지면 사람들은 짐을 싸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한강. 돗자리를 펴고 부채를 붙이고 강바람에 더위를 식히며 낯선 사람들과 뜨거운 여름밤을 나눴습니다. 그 시절의 여름을 이겨낸 건 같은 계절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 이번 한 주 같은 계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중에 또 복띠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행복을 향한 아침, 저는 복띠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폴킴과 빅나티가 함께 부른 한강에서, 이 곡으로 2026년 7월 6일 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장정숙님, 복디님 함께함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또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요. 또 윤진님도 상큼한 목소리, 어우 아가다야 복디님 어서 오이송 이라고 하셨는데, 그러기에 목소리가 벌써부터 칼칼하네요. 자, 7408님, 94년 여름 그 당시 에어컨도 없던 승합차를 타고 명지산 계곡에 다녀오다가 차 고장으로 고생을 엄청 했던 추억을 깨워주네요. 복디의 상큼한 멘트로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94년 여름. 아, 저도 최근에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 아빠 시절에 어떻게 더위를 이겼나 뭐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한강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베개를 베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뭐 해변에, 밤에 해변에 누워 계신 것도 있었고, 한강에 누워서 사람들이 부채질을 붙이며 더위를 났다라는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안 무서우셨나? 지금은 되게 낯선 풍경이 되어버렸는데 그때는 여름도 다 같이 났나 봐요. 김준현님, 후텁지근하고 더운 여름이지만 그래도 CPBC가 있다는 것, 행여아가 있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합니다. 모든 분들 평화를 빌어요 하고 아침부터 평화를 빌어주셨고요. 2373님, 습도가 높은 아침이네요. 무거운 마음이지만 행여아 들으면서 출근합니다 라고. 왜 무거운 마음이죠? 습도 때문에 축축해지셨나 마음이? 마음이 물을 머금은 듯 무거워지셨어요? 그러면은 행복을 여는 아침과 신나는 노래로 월요일 조금 가볍게, 마음만큼은 가볍게, 몸은 무거울지 몰라도 마음은 가볍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4년 낭만 한도 초과의 시절, 열대야의 한강에 모인 사람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했대요. 야외 영화관을 만들어서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고요. 강변을 달리기도 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더위를 견뎌냈는데, 그 계절에 누려야 할 기쁨들을 잊지 말고 우리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오늘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잠길까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함께하고요. 나의 결심과 다짐, 보기들이랑 같이 외치는 다 힘내볼 지니. 또 2부에서는 마음속 이야기를 가사 직접 바꿔보는 복작복작,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알아보는 박현미 문화평론가와 문화예보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방법은요, 한 통에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사연 나눠주세요.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 경동나비엔 서울우유협동조합 환인제약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 우유 한끼 식사.

0: 드세요.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是今年呀，我奶奶是姑姑妹，我奶奶是阿姨阿舅。
1: 네날씨정보를불러오는중입니다날씨정보를불러오는중입니다7월6일월요일오늘의날씨를전해드립니다오늘은장맛비가오락가락하겠습니다현재충남과호남지역에비구름이영향을주는가운데특히전남지역에서는거센빗줄기가쏟아지고있는데요이지역에는시간당30mm 안팎의집중호우가관측되고있습니다오늘비가소강상태를보이는곳도많겠지만시간당20에서 30mm 안팎의거센비가쏟아지는곳도있겠습니다호남지역에30에서 80mm 강원동해안5에서 20mm 서울등그밖의지역은5에서 60mm 의비가예상됩니다현재기온은서울 24.9 도광주 23.5 도대구25도로오늘아침꽤후텁지근합니다한낮에는서울28도광주30도대구32도까지올라낮더위가이어지겠습니다당분간은전국곳곳에강하고많은비가내리겠습니다남부지방은모레까지중부지방은목요일까지비가이어지겠습니다이상 CPBC 날씨캐스터수진이었습니다오늘은전국이흐린가운데장맛비가오락가락한다는예보전해드렸습니다지금은충남과호남지역에비가내리고있는데요앞으로전국곳곳에비가내리는곳이있겠습니다특히곳에따라서는시간당 20-30mm 안팎의집중호우가이어지는곳이있겠고요또곳에따라서는비가소강상태를보이는곳도있겠습니다오락가락하는날씨에당황하지않도록여러분들우산은오늘외출하실때꼭챙겨가세요한낮에덥다아우30도안팎까지기온이오르겠네요아침부터조금후텁지근한느낌이없지않아있었는데한낮에는기온이지금보다더오른다는예보도전해드립니다자우리보기들에게는어떤나만의보물이있으신가요남들한테는진짜별거아닌데나한테만큼은소중한너무귀한그런거있잖아요뭐예를들어어렸을때부터쓴다헤어진애착이불사랑하는친구에게받은코팅된네잎클로버또언젠가생일때받은밭가방자여러분들의보물자랑해주세요나만의사연이담긴그보물이야기나눠주신분들께행복을여는아침에서준비한보물같은선물일자묵주와묵주팔찌준비하고기다릴게요한통에100원드는유료문자샵1053 CPBC 라디오애플리케이션빵무료방송토크로여러분들의보물이야기보내주세요노래듣고오겠습니다자전거탄풍경보물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떤 건가요?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함께한 헤어진 애착 이불? 아니면 생일 때 친구에게 선물 받은 가방? 자, 여러분들의 보물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1053으로 문자 받겠습니다. 김수철, 나도야 간다. 오케이.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최근 경남 고성의 한 박물관에는 돌 하나가 전시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돌은 수천 년 된 유물이 아니라 한 초등학생이 직접 가져온 평범한 돌이었습니다.

아이가 발견한 그 돌의 모양은 마치 역사책에서 본 석기시대 돌도끼와 똑같이 생겼던 겁니다. 아이는 그 돌이 석기시대 유물이라고 믿었고 박물관에 기증하고 싶다며 찾아간 거죠. 전문가가 보기엔 그 돌은 당연히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관계자들은 아이의 틀린 지식보다 옳은 마음을 더 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 돌에 작은 손이 전한 큰 울림이라는 이름을 붙여 전시를 해놓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길가의 평범한 돌이지만 박물관에 기증하고 싶었던 아이의 마음이라는 이야기가 더해지는 순간 그 돌은 더 이상 돌멩이가 아니게 됩니다. 어쩌면 진짜 보물은 처음부터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이 머무는 순간 비로소 보물이 되는 것 아닐까요?

한쪽은 평평한데 다른 한쪽은 뾰족하게 생긴 그 돌도끼. 여러분들도 뭔지 머리로 그려지시죠? 우리 초등학생 아이는 이 돌을 보고 얼마나 설렜을까요? 내가 석기시대 유물을 발견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돌을 본 박물관 어른들은 아이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보기들에게도 이런 보물 같은 무언가 있으신가요? 나의 이야기가 더해져서 더 특별해진 그 보물 이야기.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노래 김광진 진심.

김광진 진심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보물 이야기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386하나님, 제 보물은 제가 그린 그림이랍니다. 한선 한선 그려서 냉장고에 떡하니 붙여놓았어요. 나의 사랑과 애정이, 내 정성이 그득그득 담긴 그림이 보물이라고. 392하나님, 처음 참여해주셨고요. 70-80년대 가요 LP와 CD요. 그렇지만 들을 기계는 없어요. 그쵸. 옛날에는 그 LP 플레이어나 CD 플레이어 같은 거 구하기 쉬웠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어렵죠. 근데 이제 수집을 하시는 건가요? 콜렉팅을? 내가 좋아했었던 앨범들. 근데 저도 한 몇 장 있거든요. LP가 몇 장 있고 심지어 최근 이번 생일에 LP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LP 플레이어가 없어요. 그래서 껍질을 까지도 못하고 그냥 전시. 근데 뭐 그렇게 데코레이션처럼 이렇게 전시해 놓으니까 또 이쁘고 그 감성이 있더라고요. 7165님. 제 보물은 귀여운 화분 이끼 속에 피어오르는 꽃이에요. 그 꽃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져요. 꽃은 보기만 해도 참 행복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끼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끼를 잘 몰랐었는데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갔는데 그 숲 해설가님께서 손바닥만한 그 현미경을 다 이렇게 그 참여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저 따라오면서 그냥 아무데나 한번 현미경을 대고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 이끼가 진짜 많잖아요. 습하니까. 숲에. 이끼가 너무 모양마다 다 다르고 제각각 모양이 있고 또 너무 신기하면서 예쁜 거예요. 그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렌즈 속의 그 이끼들이 그 조그만데 다 모양이 다 다르고 예쁘고 막 이래서 그 뒤로 이끼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언제 한번 그 현미경 어디서 사는지 물어봐가지고 저는 가지고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그게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끼 너무 귀여워. 근데 그 심지어 그 이끼에 꽃까지 폈다고? 안 이쁠 수가 없네요. 행복한 존재 아닐 수가 없네요. 3515님.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만들어준 솜이불이요. 34년이 됐어도 덥고 자요. 의외로 애착이불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근데 저도 저한테는 그 이불이 없지만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그 이불의 촉감을 아직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불에 그 살을 닿는 느낌이 이랬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나는 그거 왜 버렸을까? 우리 엄마 아빠가 그걸 왜 버렸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구하나 우하나님, 어린 시절 할머니가 사주신 필통인데요. 지금도 간직하면서 할머니 생각날 때마다 만져보고 울어요. 울지 마세요. 그리워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지만 너무 많이 울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7512님, 오늘 제 축일이라 셀프 축하로 새벽 미사 참여하고 지금 막 집에 왔답니다. 제 최애 물건은요. 30년 전 친한 언니에게 축일 선물로 받은 묵주예요. 지금도 그 묵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쵸. 묵주, 저 묵주 선물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이쪽에 있다 보니까 많이 받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주고받고. 근데 결국 손이 가는 묵주는 되게 오래된 묵주인 것 같긴 해요. 제가 평소에 쓰는 거, 원래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는 실증도 되게 잘 내고 새로운 호기심도 많고 새로운 물건을 접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항상 새 거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확실히 손에 익은 거, 내 사랑이 더 담긴 거, 내가 더 많이 쓴 거 이런 거에 더 애착을 갖게 되더라고요.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새 거 여전히 좋아하고 새로운 거 뭐 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긴 하고 또 이렇게 막 예쁜 거 좋아하다 보니까 눈길을 사로잡는 많은 것들이 막 세상에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신기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손때가 묻은 거 내가 더 많이 쥐고 있던 거 이런 거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해. 참 신기해. 난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전 계속 새 거 이런 거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689 하나님. 2023년에 성경 필사를 위해 준비했던 성경책과 성가책 그리고 필사 노트가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 이어준 큰 보물이랍니다.
2023년에 필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성경책, 성가책. 이동우님, 제 보물은 내 아이의 엄마가 되어준 와이프입니다. 꽃가게 일까지 도와주는 거친 손을 가진 요한나. 군소리 없이 자기 일을 하는 요한나를 만난 건 제가 살면서 잘한 일입니다. 요한나, 오래 살자. 구박 그만하고요. 하트 하트. 뭐야? 자랑하시는 거예요? 사랑꾼이요? 뭐야? 내가 보물, 물건 얘기하자 그랬지. 사람 얘기하자 그랬어? 장난이에요. 자, 김정배님. 아들 정읍역에 내려주고 저는 차로 올라갑니다. 제 보물인 아들, 남은 군 생활도 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보물 같은 와이프, 보물 같은 아드님 자랑해주신 분들 이어서 읽어봤고요. 자, 오늘 묵주 선물 받으실 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공의 선물 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받으실 분은요.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만들어준 솜잎을 아직도 덮고 주무신다는 351호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장현주 썸띵 스페셜 듣고 다 힘내볼 진이 시작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의 다짐 자기 암시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미리미리 남겨주세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나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복이 될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를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0349님, 복디 기도초 선물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초켜고 모든 청소년들과 사춘기 아들들을 기르시는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어김없이 이번 주도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춘기 아들 쉽지 않다. 사춘기 아들을 기르시는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 복디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자, 6630님, 운전하는 직업이에요.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무섭네요. 모두들 안전운전 파이팅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어요.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느 때보다 더 안전운전 주의를 기울이셔야겠는데요. 정말 사고 나지 않도록 서행운전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4190님, 복디, 오랜만에 차로 출근해서 라디오 듣습니다. 상사 때문에 매일 화딱지가 나지만 오늘도 참을인 세게 새기면서 평화로운 하루 되자, 화 그만 내자 마음으로 새기며 출근이요. 그냥 화도 아니고 화딱지가 나요? 아, 어떡해. 누구야 누구? 그 상사 뭐야? 복디가 같이 욕해줄까요? 일단은 참을인 세게 새기시기로 하셨으니까 오늘 하루도 참을인 날 덕을 쌓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면서 덕 쌓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4190님 화이팅이에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지니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니 뽑아서 선물도 드릴 거니까요. 샵 1053으로 여러분들의 다짐 많이 보내주세요. 베이비복스 겟업!

보기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선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 들으셨는데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올여름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뛰고 응원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머시브 뮤지컬 고래밥 바다 대운동회, 이 공연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요. 많은 사랑을 받은 어린이 뮤지컬 바다 100층짜리 집 제작진이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요. 우리 국민 과자죠. 고래밥. 얘기해도 되나? 무대 위로 옮긴 스낵 뮤지컬입니다. 아니, 스낵 뮤지컬은 뭐야? 간식을 먹으면서 보는 뮤지컬인가? 바닷속 대운동회를 배경으로 관객이 직접 응원하고 참여하며 즐기는 색다른 가족 뮤지컬. 자, 7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뮤지컬 공연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26일 일요일 오후 2시 뮤지컬 공연 티켓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1053 100원 드는 유료 문자로 말머리 공연이라고 쓰고 사연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과자 이 고래땡을 무대 위로 옮겼대요. 스낵 뮤지컬이래요. 너무 기대되잖아. 너무 궁금하잖아. 스낵 뮤지컬. 자, 계속해서 다 힘내볼 지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구 하나님, 월요병. 넌 나한테 안 돼. 어디 감히 나한테. 우리 계속 이거 세뇌해야죠. 내 스스로에게 계속 소개하지. 월요병 어디 감히 나한테. 월요병 없어. 나한테 넌 나한테 안 돼. 현실은 월요일이다. 너무 힘들다. 언제 또 일요일이 오지? 언제 또 주말이 오는 거지? 자, 3370님. 작년 한 해 건강을 잃었는데 올해는 튼튼한 나머지 한 해를 파이팅할 계획입니다. 3370님, 정말 이 다짐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머지 한 해, 지금 딱 하반기가 남았잖아요. 이 하반기 동안에는 아프지 말고, 감기 하나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815님은 오늘 생신이시래요. 복디, 아침마다 라디오로 하루를 시작하는 청취자입니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지만 이렇게 라디오 들으니까 괜히 더 기분이 좋네요. 오늘 하루도 웃으면서 잘 보내고 싶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생일이니까 평소와 다른 없는 아침이라고 하셨지만 평소보다 100배, 1000배 더 행복하게 보내셔야 돼요. 오늘 하루만큼은 남 눈치도 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나만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소중한, 작고 소중한 나, 세상 험난한 세상, 작고 소중한 나 지켜라는 생각으로 신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나만 생각하기 잊지 마세요. 038 하나님, 복디, 저 눈이 안 떠져요. 너무 피곤하네요. 새벽 미사 내내 졸다 온 것 같아요. 어제 본당의 날 행사로 성가대회가 있었어요. 성가대회. 8개 팀이 참석했는데 오랜만에 본당이 들썩들썩한 것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종종 이런 행사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행여와 들으면서 눈 떴으니 정신 차리고 출근 준비합니다. 와, 이렇게 피곤한데도 새벽 미사를 다녀오셨다고요? 이미 갓생인데요? 너무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피곤한데 월요일날 대회도 하고 막 힘든데 새벽 미사를 다녀오셨다고요? 크,
와, 038 하나님, 이 부지런함에 복디가 박수 보냅니다. 자, 이렇게 어떤 분의 외침이 복디에게 닿았을지 다 힘내볼 진이 계속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진이 뽑아볼게요. 오늘의 진이는요. 작년 한 해 건강을 잃었지만 올해는 튼튼하게 한 해를 보내실 계획이시라는 3370님. 그 계획 꼭 이루어지기를 복디가 응원하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815님 오늘 생신일이시라고 해서 노래 선물 드릴게요. 권진원 Happy Birthday to you.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제이워크 여우비 끝곡으로 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김원성님께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행모닝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정동광님, 7월의 첫 번째 월요일, 오직 하나뿐인 외손녀 소연이의 16번째 생일입니다. 중3 기말고사 끝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저녁 맛있는 저녁 파티가 기다려집니다. 소연아, 할배가 선물과 축하금 봉투 들고 달려갈게. 축하하고 많이 많이 사랑해. 어머나, 사랑받는 소연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또 라디오에 우리 손녀 생일 축하해주세요 라고 또 막 이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많이 많이 사랑한다고 아껴주시고 선물이랑 봉투만으로도 충분한데 선물까지. 너무 부럽다. 소연이 너무 부럽다. 복디 이모도 우리 정동광 할아버지 손녀가 되고 싶네요. 너무 부럽다. 자, 이사구 하나님, 복디 지난주 금요일 대회 나가는, 금요일 대회 나가는 제 아들에게 힘을 주셔서 전국 BMX 레이싱 선수권 대회 1, 2차 통합 1위를 수상했습니다. 힘을 주신 복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재원, 파이팅! 크, 제가 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이 응원 덕분에 아드님이 이렇게 멋있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게 아닐까. 매번 이렇게 대회 나갈 때마다 같이 다니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라디오에 우리 아들 응원해 주세요 라고 사랑을 보내시는데 아드님이 잘할 수밖에 없죠 뭐. 아유,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멋있다. 0810님 안녕하세요. 뮤지컬 전공 지망생 고등학교 2학년 딸의 시험 기간을 함께하며 인내심을 다지고 있는 엄마입니다. 본인은 실기로 승부를 보겠다며 공부는 거의 점점점점점점. 내일까지 시험인데 이쯤 되면 제 인내심은 콘크리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아침 먹으면서 피곤하다고 투정을 부리길래 시험 기간 피곤은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만 해야지 라고 했다가 절교당했어요. 뮤지컬로 화해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너무 애교가 많으시네. 문자에 막 따님이 보내신 줄 알았어요. 너무 귀엽다. 인내심이 콘크리트가 되었다. 시험 기간 피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야. 딸아, 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팩트 폭격. 아, 0810님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두 분 화해하시라고 뮤지컬 선물 티켓 드릴게요. 그나저나 두 분께는 너무 애기애기한 뮤지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됐든 어느 뮤지컬이든 우리 지망생 고 이 따님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죠?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광고 듣고 올게요. 경동나비엔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서울원에서 만

0: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이소라의 청혼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오랜만에 이 노래 언제 들어도 좋죠? 예식장에서 꼭 한 번씩은 듣게 되는 이 노래. 말할 거예요 우리 이제 결혼해요. 자, 이소라 씨는 결혼하자고 말을 할 거래요. 여러분들은 이 월요일에 7월의 이 월요일 7월 6일 월요일 뭐 하자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말할 거예요 우리 이제 밥 먹어요 우리 이제 여행 가요.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이제 라디오 들어요. 자, 월요일 아침에 할 거 진짜 진짜 많죠. 우리 이제 뭘 할 건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자,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월요일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무엇을 할 것인지 문자 받겠습니다. 이소라 청혼.

이소라 청혼 듣고 오셨습니다. 말할 거예요. 우리 이제 결혼해요. 자, 여러분들은 뭘 하자고 말하고 싶으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597님 처음 참여해 주셨어요. 월요일 아침 초등학교 아들 진이와 함께 도서관 봉사활동 가요. 벌써 방학했나요? 아직 방학 방학인가? 봉사활동 너무 멋지십니다. 월요일 아침 초등학교 아들과 함께 봉사활동. 뭔가 선한 한 주가 되겠네요. 6199님 월요일 아침 직장에 지각 안 하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칼퇴요. 정말 월요일 너무 힘들죠. 지각하게 되죠. 그래서 복디도 오늘 준비 시간 조금 줄여보려고 모자 쓰고 왔잖아요. 월요일은 모자 써도 되는 걸로. 월요일은 조금 빠듯해도 되는 걸로. 칼퇴 복디가 진행시켜. 7703님. 아직 머리 커트 못하고 있어요. 시간 나면 이발하러 가요. 여름이니까 이제 빨리 이발하셔야겠네요. 그쵸? 0381님, 오늘은 아니고 내일 시험 끝나는 아들이랑 저녁에 뭐 먹을까 지금부터 고민해 보려고요. 우리 아들은 무조건 치킨 아니면 삼겹살이긴 한데 뭐가 좋을까요? 고기 구울 생각에 벌써 배고파지네요. 0381님이 고기 구우실 건데 왜 복디는 배고파질까요? 침이 갑자기 확 나오는 것 같아. 치킨 아니면 삼겹살? 뭐 오면 좋을까? 일단 0381님 저는 치킨에 한 표. 왜냐면 삼겹살 굽는 거 우리 038 하나님께서 불 앞에서 굽는 거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치킨 요새 치킨 종류도 많고 맛있는 거 치킨 드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덥잖아요. 그쵸? 자, 2405님 내추럴한 오티튜드 너무 이뻐요 복디. 정말요? 자, 비오는 월요일 아침 커피 한잔 때리고 밀린 청소와 책을 읽으려고요. 부지런히 아침 시작해봅니다. 복디도 파이팅! 고맙습니다. 복도 파이팅! 복디도 월요일 파이팅! 자, 2037님. 자, 말할 거예요. 우리 이제 천국 가요. 하시면서 뒤에 김밥 헤븐. 김밥 헤븐 있죠. 우리 분식집. 유명한 체인점 있잖아요. 김밥 헤븐. 이 얘기 해주셨네요. 월요일 아침부터 김밥 드시려고요? 좀 나를 위한 음식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9215님. 우리 이제 운전해요. 6개월 준비하던 시험 떨어졌는데 시험 기간 도움을 주신 분이 있어서 보은의 의미로 밥 사러 인천에서 의왕까지 운전해서 가요. 처음 가는 길이라 떨려요. 벌써 출발하셨나요? 의왕이 어디야? 경기도 의왕 아닌가? 그래도 먼가요? 얼마나 걸리나요? 벌써 출발을 하셔서 점심시간에 도착하시는 거예요? 너무 멀지 않나 그러면? 의왕이 저 경기도 맞겠지? 안양 옆에 근데 벌써 출발하실 필요는 없죠? 맛있는 거. 의왕에 뭐가 맛있을래나? 의왕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요. 9215님, 그리고 모처럼 드라이브. 시험 고생한 나에게 드라이브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408님, 오늘 저녁 말할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걷기 운동해요. 저는 운동량이 넘치는데 우리 아내 율리안나는 운동을 안 해요. 요즘 당이 높아져서 오늘 저녁부터 1시간씩 걷기 같이 운동할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저녁에 운동하는 거 너무 좋죠. 저녁에 저도 해가 지면 이제 낮에 주말에는 아침에 이제 달리기 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하는데 이렇게 평소에는 아침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운동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운동

보통 달리기를 하면은 제가 각성이 돼서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길래 걷기 하는데 저녁에는 걸을만 하더라고요. 해가 지면 그래도 금세 열기가 식어가지고 저는 좀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강을 걷고 있는데 특히 요즘 제가 빠진 건 얼싱 있죠. 맨발 걷기. 너무 할머니 같아요, 저? 저 맨날 맨발 걷기 하거든요. 우리 엄마도 맨발 걷기 하던데. 저는 저희 집 동네에서 제가 사는 동네에 한강 그 공원에 맨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래바닥도 걸어보고 진흙바닥도 그러니까 황토길 진흙바닥도 걸어보고 막 또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막 이 알갱이 황토 알갱이 같은 거 황토 구슬이 막 볼풀처럼 있거든요. 볼풀장처럼 거기 막 디드면 진짜 지압도 잘 되고 금세 열도 나는 것 같고 좀 좋더라고요. 다리 붓기도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다리 씻을 수 있는 데도 있어요. 되게 좋죠? 저 그래서 요새 저녁마다 거기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걷고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뭔가 자기 전에 이렇게 발바닥을 자극해 주니까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복디 되게 건강 챙긴다, 그죠? 자, 그러면 9697님 문자 읽어야겠다. 말할 거예요 하면서 호캉스 가신다고 자랑해 주셨네요. 넘어갈게요. 너무 부러워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오늘의 장원 뽑아봅니다. 자, 오늘의 장원은요. 9215님 의왕까지 운전해서 가신다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드라이브 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자, 노래 이소은 오래오래 듣고 박현미 문화평론가님 모셔올게요.

0: 주간의 문화예보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1: 이번 주 문화 날씨는 웃음과 감동이 곳곳에 내릴 예정입니다.
0: 우산 대신 취향 하나 챙겨볼까요?
1: 박현민의 문화예보.

0: 우리 보기들의 풍성한 문화생활을 위한 시간, 이번 주 챙겨두면 유익한 대중문화계 소식과 볼만한 드라마 이야기를 전해주실 문화예보관 박현미 문화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 계속 놀리고 싶은 어서오세요.
0: 어서오세요.
1: 오수진 할머니님.
0: 아, 그러니까요.
1: 황토길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밖에서 듣다가.
0: 동네 친구잖아요.
1: 맞아, 맞아.
0: 그래서 어떤 황토길인지 아시죠?
1: 너무 알죠. 나가서 왼쪽에 있는 황토길.
0: 맞아요. 그 황토길을 제가 걷습니다.
1: 아직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이 신발
0: 맞아요,
1: 벗고 너무 좋아하시는
0: 맞아요.
1: 길에 오수진님이 계셨을지 몰랐네요.
0: 이렇게 막 오두방증을 떨면서 왜냐면 발바 이렇게 딱딱하더라고요. 막 알갱이 같은 자갈도 있고 막 이러니까 따가우니까 막 오두방정을 떨면서 아우 따가워 따가워 따가워 하면서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
1: 길어요. 생각보다 길어요. 길이가 있어서.
0: 네, 길어요. 근데 너무 좋던데 저는.
1: 축하드립니다.
0: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1: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0: 안 좋아하시는구나.
1: 각자의 취향이 있으니까요.
0: 좀 이제 방학했죠? 대학교
1: 네.
0: 방학을 해가지고 어때요? 좀 여유를 즐기고 계신가요?
1: 방학 첫 주 1주였잖아요.
0: 네네.
1: 이제 적응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0: 오!
1: 이렇게 여유가 있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나 또 시작하게 하는데
0: 일 좀 그만하세요.
1: 아 근데 어쨌건 일주일을 너무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신가요? 내가 이 여유의 사치를 부려봤다.
1: 그게 뭔가 이제 똑같이 일인데 밀린 콘텐츠들 보고 오랜만에 극장도 다시 가보고 그리고 이제 아내랑
0: 네. 뭐
1: 동네 맛집들도 못 가본 맛집들 다시 가보고
0: 그쵸 그쵸
1: 그렇게가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0: 맛집 여름에 뭐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뭐 예를 들어
1: 저번에
0: 냉면?
1: 수박 안 먹는다고 내가 뭐라
0: 냉면?
1: 냉면이요? 아 냉면 좋아하죠. 냉면 좋아하고 뭐 그냥 여름이라고 특별히 뭘 먹진 않는데 보양식 때문에 좀 뭔가 고기를 좀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는
0: 그쵸,
1: 것 같고
0: 그쵸. 맞아 좀 말랐어. 선생님 좀 말랐어요.
1: 일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0: 그러니까. 좀 맛있는 거 좀 챙겨주세요.
1: 네 많이 먹겠습니다.
0: 언제 한번 회동합시다.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이번 주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을 신작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네
2: 드라마 도깨비를 추억할 수 있는 예능이 공개됐습니다. 빠친코의 주역 배우 김민아씨가 스크린으로 복귀했습니다. 아파트로 간 건달이 주말 안방 극장을 찾아옵니다.
0: 첫 번째 소식 드라마 도깨비 소식입니다. 워낙 인기가 많았던 도깨비 드라마였기 때문에 이 되게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시즌2 소식이라도 있는 건가요?
1: 아닙니다. 시즌2는 아니고 이번에 딱 10년이 흘렀거든요. 도깨비로부터.
0: 어머나 벌써요?
1: 나이를 먹음을 실감하시죠.
0: 아니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10년 전에 얼굴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10년이 지난 얼굴이 아닌데.
1: 아 그게 저는 정말 놀랐는데 이번에 사실 예능으로
0: 네.
1: 이 주연 배우들 4명 공유, 이동욱, 김고은, 유인나 씨가 뭉쳐서
0: 네.
1: 여행을 가는 예능을 찍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4회차로 찍었는데 이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처음으로 1, 2회가 공개됐어요. 그래서 그 과거 화면, 드라마의 도깨비 화면과 함께 이제 현재 화면이 나오잖아요.
0: 네.
1: 근데 10년이 흘렀는데 정말 너무 안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0: 그대로죠.
1: 아까 이 정도면 반칙 아닌가? 이 정도면 좀 심지어 제가 볼 때는 김고은 씨 그때 굉장히 어렸죠.
0: 네.
1: 어려웠는데 지금이 더 뭔가 더 생기가 있어 보이는.
0: 그 10년 전이었으면 당연히 어렸겠죠?
1: 네.
0: 앞자리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1: 맞아. 2자에서 3자로 바뀌었는데.
0: 어머나.
1: 김고은 배우도 마찬가지로 공유 배우, 이동욱 배우, 유인나 배우 다 너무 그 10년 전의 화면과 크게 이질감이 없어서 좀 너무 놀랐습니다.
0: 그 도깨비 드라마가 워낙 인기가 많았던 터라 재방송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틀면은 나오고
0: 나오잖아요.
1: 틀면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OTT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도 한번 다시 보기로 했었거든요.
0: 근데 그때 지금 봐도 이게 10년 전 드라마다라고 느낌이 안 들지 않아요?
1: 맞아요. 촌스럽지 않고 또 김원숙 작가님 작품이잖아요. 스토리도 이상하지 않고 와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좀 늑장된 이 사람들 보면서 실제 도깨비와 도깨비 신부와 실제 저승사자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안 읽으셨더라고요.
0: 네, 그래서 그 주연 배우 네 분이 예능을 찍은 건가요?
1: 네, 이제 여행 가는 예능인데 왜 그 도깨비에서 왜 꽃 이렇게 주는 그 주문진 강릉에
0: 네네네네.
1: 그 기억 안 나세요?
0: 네네네.
1: 그 장 그곳으로 갔어요. 강릉으로 어머나. 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실제로 1회에서는 실제로 그 장면을 재현해 보기도 하고
0: 어머나.
1: 반대로 이제 그 장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동욱 씨랑 유인나 씨도 이제 극 중에 이제
0: 러브라인이었잖아요.
1: 그 장면은 이제 그들이 또 시선에 찍어보기도 하고 기존의 도깨비와 도깨비 신부가 하던 역할을 핸드폰으로 찍어주기도 하고
0: 어머나.
1: 너무 재미난 장면들이 연출됐고 그들이 또 투닥거리는 장면 있잖아요. 드라마에선 보지 못했던 이제 찐친일 거 아니에요.
0: 그쵸.
1: 10년 오랫동안. 동안 사실 굉장히 더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0: 맞아.
1: 그래서 막 이렇게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실 저 예능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요즘에 너무 약간 가식적인 느낌도 있고 근데 이번 이 예능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실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0: 그렇게 재밌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도 꼭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이게 이 4회차라고 했잖아요. 네. 이번 주말에 1, 2회가 있고 아직 이제 이번 주말에 3, 4회가 남아서 제가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아직 다 공개되지 않은 거고
0: 네.
1: 이번 주말에 마지막까지 공개되면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3, 4회도 챙겨보셔도 좋고.
0: 오, 좋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여러분들 함께 추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이죠?
1: 두 번째는 영화 소식인데요.
0: 오.
1: 저희가 요즘에 영화가 상반기 좀 잘 됐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이제 다음에 뭐가 나오나 다들 이제 궁금해요. 저도 이번에 극장을 가봤다고 했잖아요. 오랜만에 가보면서도 찾아보니까 기대작들이 좀 이제 예정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건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개봉하는 영화인데 하나코리아라는 영화입니다.
0: 하나코리아.
1: 네. 제목만 봐서는 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면은 일단 주연 배우가 김민아 배우인데
0: 네.
1: 김민아 배우가 탈북 여성으로 나와요.
0: 오.
1: 그러니까 이 이제 탈북 여성이 남한에 와서 이 낯선 환경 속에서 끝내 이제 본인의 삶을 이제 붙잡으려는 어떤 그런 이야기. 되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일단 궁금한데 요게 특이한 게 한국과 덴마크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0: 한국은 뭐 그렇다 쳐도 덴마크가
1: 특이하죠. 특이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 이제 K-POP, K-드라마, K-콘텐츠로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0: 네?
1: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남과 북이 그렇죠. 나눠져 있는 되게 특이한 나라인 거예요.
0: 분단 국가죠.
1: 맞아요. 그래서 한국 특유의 콘텐츠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 북한의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서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탈북 여성민의 삶을 다룬 그런 작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시각이 섞여 있다. 어떻게 볼까?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이런 작품에 이제 제작에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런 것들이 좀 더 녹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사실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공개가 됐었어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상도 어느 정도 있고 뭔가 가슴 먹먹한 울림도 있는 웰메이드 아트버스터다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0: 주연 배우들이 빵빵하네요, 여기서.
1: 네, 김민아 배우가 일단은 사실 빠친코 이후에 나오는 작품마다 굉장히 이제 관심을
0: 네.
1: 연기력과 어떤 캐릭터 때문에 작품성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0: 네.
1: 그 김민아 배우와 마찬가지로 김주령 배우, 안사연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근데 김민아 배우가 이번에 출연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던 거는
0: 네.
1: 살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0: 다이어트 때문에 화제가 됐어요.
1: 네. 또 이제 뭐 어떤 특정 약이나 이런 시술이 아니고 순수하게 운동과 이제 식습관
0: 진짜 뼈 말라가졌던데요.
1: 너무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전에 김민아 배우도 되게 좋았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또 그렇게 어떤 역할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0: 네.
1: 이제 탈북 여성을 연기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약간 통통한 느낌의 그런 느낌을 아마 빼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하루 한 끼를 드시면서 하셨다는데 저는 그냥 세 끼를 풍족하게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로
0: 네.
1: 하겠습니다.
0: 건강하게 사시는 걸로. 자, 세 번째 소식은 아파트로 간 건달 이야기라고요. 새 드라마인가 봐요.
1: 네, 새 드라마고 이번 주말에 신입사원 강회장이 종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2본부에서 나오고 있는 토요일 드라마가 되는 건데요.
0: 네.
1: 아파트예요. 제목이 아파트. 그냥 깔끔한 고유명사 아파트입니다.
0: 아파트.
1: 이런 거는 굉장히 자신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제목을 안 걸리게 잘 요리조리 피해서 많이 제목을 하시거든요.
0: 그쵸?
1: 근데 이런 고유명사로 내가 낸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느낌이고 주연 배우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성 배우예요.
0: 오.
1: 지성 배우가 돌아올 때는 항상 이게 잘 될까 싶은데 항상 잘 됐거든요.
0: 그쵸,
1: 저 정말로 항상 지성 배우의 작품을 고르는 눈을 좀 믿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아파트라는 제목인데 왜 지금 과거에 이제 이게 지성 배우가 말하자면 조직폭력배 건달로 나와요. 근데 과거에 이제 어떤 작품들 보면 이제 절에 간 건달이라든지 학교에 간 건달이라든지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었잖아요.
0: 네네.
1: 딱 그런 느낌이 이번에 아파트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시대성이죠. 요즘에 모두의 관심사가 이제 주식과 아파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 부동산.
1: 예. 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건달들이 돈을 구해야 돼요. 100억을 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게 참 웃긴 게 아파트의 관리비 보면은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거 있죠.
0: 일단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보면 어려운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1: 안 봐. 전기세 이게, 정도 보죠.
0: 네. 전기세. 뭐 수도세
1: 내가 전기를 많이 썼구나.
0: 엘리베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것만 보지 너무 어려운 말도 많고.
1: 어려운 말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거대한 아파트의 경우에 이 돈이 많이 쌓여있나 봐요. 이 드라마에서 이 아파트의 장기수선 충당금이 178억 원이에요.
0: 좋은 아파트인가 봐.
1: 네, 그런 느낌인 아파트인데 이제 지성이 가짜 가족 행사를 하면서 요 이제 관리 거기 대표 동대표가 되면서 요거를 먹으려는 꿀꺽하려는 어떤 느낌인데 근데 가서 봤더니 여기에 비리가 만연한 거야.
0: 어머나.
1: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항상 이제 어디 들어가면 거기 비리가 있어서 그걸 깨부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조직폭력배가 좋은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0: 네.
1: 근데 이 나쁜 놈이 더 나쁜 놈들이 뒤통수를 친다.
0: 오.
1: 이게 기본 골자입니다. 비리 소탕 작전.
0: 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보지 못했던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0: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려운 말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합계 금액만 보게 되잖아요.
1: 맞아요. 합계 금액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뭐 딴 데보다 많이 나왔나?
0: 맞아요. 어제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적게 나왔나, 많게 나왔나 이 정도만 확인하지 막 세세한 항목을 다 챙겨보지는 않는데 그 항목에서 이 드라마가 나왔군요.
1: 맞아요. 약간 요즘에 딱 맞는 과거에 나올 수 없었던 드라마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요게 이제 지성 배우가 또 어떻게까지 또 잘 해낼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0: 이 드라마 보고 나면은 관리비 고지서 다시 한번
1: 다시 보게 될 거야. 특히 장기 수선 충당금 우리 얼마 내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파트에서 막 예를 들면 도벽 색칠을 새로 한다든지 안에 뭐 관리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충당금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아파트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로 비리가 있고 이러면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0: 그러니까요.
1: 요 작품을 재미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번 주 볼만한 드라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도깨비 OST 중에 찬열과 펀치가 부른 Stay With Me.

있는지 처음 알아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엔 또 더디게 갈지 내 가슴은 널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꺼져버리던 희미한 불빛 너로 인해 다시 타오르는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널 사랑한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박현민 문화평론가님과 함께 문화예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은미님 도깨비 나오기 딱 좋은 날씨 예능 프로도 너무 잘 봤어요 라고 보내주셨고 김영희님께서도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박현민 평론가님 말씀만 들어도 재미있어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거든요. 자, 이 기세를 몰아서 오늘 드라마 이야기는 어떤 걸 나누면 좋을까요?
1: 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요거는 공개된 지는 한 일주가 좀 넘었어요.
0: 오,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한번 말하지 않았나?
1: 네, 신작 소개할 때 맞아요. 했던 건데 맨 끝줄 소년 좀 뭔가 좀 어려운 제목이라서 6개짜리 땡플릭스 작품인데요. 네. 6월 26일날 공개됐어요. 근데 이 작품이 좀 뭐랄까 서스펜스고 스릴러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너무 무거운 것들을 한동안 너무 많이 소개시켜드려서 밝은 거 좀 해보자 밝은 거 좀 해보자 하다가 이제 요걸 밀어놨는데 네. 요걸 한번 보고 나니까 이건 소개시켜드려야겠다 그래요? 싶어서 사실 작가님도 요거 너무 재밌게 잘 보셨다고 라디오 작가님도 하셔서 요거를 정했습니다.
0: 오, 맨 끝줄 소년?
1: 네. 말 그대로 정말 맨 끝줄 소년과 이 끝줄 소년이 있는 강의실의 교수님이 주인공인데요. 이 맨 끝줄에 앉아있는 친구가 최연욱 배우가 연기하는 이강이라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교수님이 허문호 교수님인데 그게 최민식 배우님이 연기를 합니다.
0: 우리 교수님이시잖아요. 교수님 네. 맨 끝줄에 앉아있는 소년 어떤 이미지예요?
1: 말 안 듣는 애들이.
0: 아 그렇죠.
1: 아 농담이고 여기서도 수업은 안 들어요. 수업은 안 듣고 창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욕할 수 없는 게 저는 맨날 맨끝줄 소년이었거든요.
0: 이게 사실 그 이미지가 상상이 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고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맨 뒤에 앉고 싶어하는 애들 보면은 되게 뭐 휘어잡는 뭔가
1: 아우 그런 거예요. 뭐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는데
0: 일진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뒤에 앉기도 하고 네. 뒤에 앉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수업에 조금 열심히 참여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뒤에 앉지 않나요?
1: 그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극중에서 작품의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정확한 대사는 기억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완전 똑같았어요. 전 버스 앉을 때도 맨 뒤에 앉거든요. 그러니까는 남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모두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 저는 그 자리가 저에게 안정감을 줘요.
0: 그래요?
1: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불안감이 좀 있어요? 생겨서 뒤 앞자리에 앉으면 네네네. 뒤에서 모두를 볼 수 있는 각도에서 모두가 나를 볼 수 없는 자리에서 보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에서도 맨 끝줄 앉는 이유가 그런 이유였어요.
0: 그래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시죠.
1: 네. 아무래도 제가 그때도 소개를 드렸지만 저도 이제 교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캐릭터에 좀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이 극중에 허문호라는 교수, 최민식 배우가 연기한 허문호라는 교수는 딱 한 번의 소설을 낸 그 뒤로 더 이상 글을 소설을 내지 못한 국문과 교수, 말하자면 실패한 소설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학생들이 뭘 글 쓰면 다 못 썼대. 이건 쓰레기다. 이건 쓰레기통에 넣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0: 부정적이네.
1: 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딱 하나 이 이강이라는 학생의 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글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글 마지막에 다음에 계속인데 이 다음에 계속이 너무 궁금해서 학생을 다음 주에 뭐가 나오지 뭐가 나오지 하면서 기다려서 보게 되는데 점점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이 글에.
0: 그래. 네.
1: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재능을 자기가 빨리 이제 개화시켜서 내가 이 사람의 선생이 되어야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글을 못 쓰게 됐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막 상상을 해요. 자꾸 상상의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잘해서 소설에 등단을 해서 신인상을 받으면서 저를 가르쳐주신 허문호 교수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막 이런 걸 상상하는
0: 그쵸,
1: 거예요.
0: 그쵸.
1: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내가 너를 가르쳐줄게 했는데 싫어요. 저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0: 그래요?
1: 공대생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르바이트비 줄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돈을 준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되게 훈훈한 사제지간 얘기 같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이 글이 굉장히 진짠지 가짠지 헷갈리게 어떤 상황이 되면서 한 집안의 관음 뭔가 누군가를 지켜본다는 느낌의 그것을 희열을 느끼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무너지길 바란 느낌? 뭐 되게 복잡한 인간의 밑바닥 감정들이 다 드러나. 저는 최민식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는 알고 있었지만 한동안 뭔가 비슷한 역할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이 작품에서 와 인간이 이렇게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고 찌질할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진짜 원맨션처럼 막 펼쳐내요.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타인의 삶을 훔쳐보고 싶은 관음이라든지 천재를 바라보는 그 범죄의 그 자격지심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고 싶다는 어떤 인간의 욕망 진짜 처절한 욕망까지 그려내는데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0: 장르가 뭐
1: 스릴러에 가깝죠. 범죄 스릴러에 거의 가까운데 이게 특징이 소설을 보면서 막 상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상하는 장면과 현실이 막 뒤엉키고 아까 꿈도 많이 꾼다고 했잖아요. 네네. 꿈까지 막 섞이면서 너무 얘기가 복잡하게 흘러가요. 그런데 딱 6개짜리인데 너무 딱딱딱딱 맞아떨어져서 완벽한 구성이 됩니다.
0: 그러면 이제 완결까지 다 나온 건가요?
1: 나온 거죠. 6개가 한 번에 공개가 됐고 사실 이게 이제 원작이 있어요. 스페인의 천재 극작가인 후안 마요르가가 이 동명의 희곡을 냈고 사실 국내에서도 영국으로도 많이 선보였던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땡플릭스 작품으로 나오면서 만듦새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또 한국 특유의 정서들이 또 끼어들어 있어요.
0: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원작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잘 만들어진 스릴러 하나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몰아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다음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극 중에서도 그 소설 끝자락에 그걸 붙여서 정말 미쳐요. 막 교수가 다음에 걸 전화해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들도 있고 그 드라마 끝날 때도 딱 맞춰서 다음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OTT 작품의 특징이 있는데 OTT 작품의 특징은 정말 한 번에 몰아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하나 보고 기다렸다 다음 작품 보다가 다른 얘기 나오면 안 보게 돼요.
0: 이탈하는 경우가 네. 많죠.
1: 하나씩 끊어볼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이러면은 좀 약간 잘된 작품은 아니다. OTT에서. OTT는 한 회를 보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끝회를 보고 있다. 그래야 아침이 뜨는 거 보면서 이 작품이 제대로 된 OTT 작품이다인데 딱 이게 그렇습니다.
0: 몰입도를 아주 그냥 길게 끌고
1: 어마어마합니다. 밤에 한 편만 보고 자야겠는데 해가 뜨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딱 이 맨 끝줄 소년 같아요.
0: 그 극 중에서도 최민식 배우가 계속해서 다음에 계속에 집중하면서
1: 맞아요.
0: 몰입하는 것처럼 우리도 최민식 배우가 되어서 그
1: 됩니다. 간절해집니다.
0: 네, 계속
1: 정말 나중에 정말 너무 막 보고 싶어해서 찾아가 막 집 앞에 찾아가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찾아가고 막 이래요. 너무 막
0: 정말요?
1: 아닌 척 하는데 너무 알고 싶어하는. 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0: 워낙 재미있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저도 맹꽃줄 소녀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0: 자, 그럼 여기까지 드라마 이야기 나눠봤고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복디들에게 한 말씀 나눠주시죠.
1: 아, 네. 장마가 시작된다는 얘기 일부에서 복디가 했는데요. 빗소리를 좀 들으면서 네. 밀린 콘텐츠들 아까처럼 몰아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우리 문화평론가님도 오랜만에 생긴 쉬는 시간으로 좀 콘텐츠를 몰아보실 계획이신가요?
1: 네. 다 몰아보면서 이제 본업 들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0: 네, 또 좋은 작품들 추려서 다음 시간에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우리 문화예보관 대중문화평론가 박현민님 보내드리면서 몽니 소년이 어른이 되어 듣고 올게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목니 소년이 어른이 되어 듣고 오셨습니다. 3368님께서 방금 우리 박현미 문화평론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그 드라마 맨 끝줄 소년 어제 5화까지 보셨대요. 딱 한 편만 남기고 계시네요. 한번 보면 멈출 수가 없는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복디님 조심하고 보세요. 한번 보면 멈출 수 없어요.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추천해 주시니 정말 봐야 되겠네요. 뭐 일단 배우들의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복디도 오늘 한번 볼까요? 모처럼 여유 있는 월요일인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신동철님, 복디 오늘은 비가 와서 산책을 못 가요. 댕댕이들이 우울해하네요. 장마철을 가장 싫어하죠, 댕댕이들이. 지금 비가 와서 못 나간다. 이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은데 우리 댕댕이들 표정 보면은 마음이 안 짠해가지고 막 왜 내가 지금 산책을 못 나가고 있지? 라는 표정으로 주인들을 쳐다보잖아요. 아, 귀엽다. 자, 5156님. 지난 토요일에 아들 복사 동기 엄마들이랑 한잔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한 주를 힘낼 수 있겠어요? 그러시구나. 아들 복사 동기 엄마들 성당 사람들이랑 한잔 하신 거잖아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아, 또 일상 중에 이런 이벤트가 또 한 주를 잘 살아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언제 그 계기를 만들어 보면 좋을까? 5156님처럼 저도 언제 한번 친구들이랑 한 잔을 해봐야겠네요. 자, 5714님. 저 운동 가려고요. 라인 댄스 유산소 운동 끊었어요. 수원에 있는 평생 학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와요. 참 좋은 방송이에요. 아침마다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2부 시작할 때 시그널이죠.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와요. 자, 이렇게 매일 아침 행복과 함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니까 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들어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운동 잘 하시고 이번 한 주도 복디의 에너지와 함께 기분 좋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김리온 대표님과 함께 이리온 서재 함께하는 날인데요. 어떤 책으로 우리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실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끝곡 김동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뜨근뜨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5: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4: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5: 뭐라고요?
4: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6: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7: 영과 함께.
8: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9: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